0: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일부 이야기가 있는 마을 듣고 계십니다. 7월 11일 전주 완산중학교 강당에서 진행한 전주 마을 교육 공동체 7권역 별별마당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7월 11일 폭염이 찾아온 주말이었죠. 완산중학교 강당에서는 평화동과 삼천동 지역의 마을 교육 공동체들이 마을 어린이들을 위해 마련한 잔치마당이 펼쳐졌습니다. 이날은 마을 어른들도 함께하기 위해서 꽃샘 라디오 회원들이 현장에서 공개 방송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풍성한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현장 소음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사실 도저히 방송으로 내보낼 수 없는 지경이 됐습니다. 이날 별별마당은 그동안 해마다 치러온 행사보다 몇 배가 더 많은 학생들이 몰려왔습니다. 그야말로 풍성하고도 시끌벅적한 아이들 잔치였답니다. 이번 별별마당에는 그동안 해마다 해온 체험 부스들과 함께 놀이마당, 버스킹마당, 또 전시마당을 더했습니다. 그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힘써야 하는 행사였는데요. 평화마을학교를 비롯한 평화삼천지역 마을교육공동체뿐만 아니라 지곡초등학교, 또 대정초등학교가 함께했고요. 함께하는 분들이 많아지니까 잔치가 더욱 풍성해진 겁니다. 놀이마당은 공기놀이, 제기차기, 줄넘기 이런 놀이들을 진행했습니다. 어른들에게는 추억이 있지만 요즘 아이들은 해볼 기회가 많지 않아서 다소 낯선 놀이죠. 지곡초등학교 늘봄교실의 선생님이 알려주는 대로 연습해본 아이들은 금세 놀이를 배워서 함께 즐기더라고요. 또 버스킹마당에선 대정초등학교, 지곡초등학교, 완산중학교의 아이들이 우쿨렐레, 음악 줄넘기, 방송댄스 실력을 뽐냈습니다. 아이들 공연을 응원하러 엄마 아빠들까지 함께 와서 행사장을 그야말로 가득 메웠습니다. 강당 가운데에서 이렇게 놀이마당과 버스킹마당이 펼쳐지는 동안에 6개 체험부스에서는 여러가지 체험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아이들 행사에서 체험활동은 빼놓을 수 없는 재밋거리지요. 우리 아이 요리 스토리의 과일 에이드 만들기, 쿠킹펀 협동조합의 핫도그 만들기, 이런 간식 만드는 체험은 아이들이 현장에서 직접 배워서 만들어보고 또 맛볼 수 있어서 단연 인기였습니다. 또 삼천 뜨란체 공동체 몬트플라넷 예술공방, 늘솜공방의 체험 부스에서는 아이들이 나무로 곤충 호텔을 만들고 청바지 시계를 만들고 한지 수첩을 만들어 봤고요. 소리지존 퓨전 타악 퍼포먼스에서는 악기 놀이터를 만들어서 북, 꽹과리 같은 국악기와 또 여러 나라의 효과 악기를 체험해보기 했습니다. 완산중학교 학생들은 이날도 아나바다 장터를 열었습니다. 학생들이 쓰지 않는 물건을 서로 나누고 또그 수익을 기부하는 모습. 아이들이 공유경제의 의미를 직접 체험해보는 현장이었고요. 이 7권역 마을교육 공동체들의 활동 내용을 사진으로 전시하는 것과 함께 별별마당을 주제로 한 사행시 대회도 열어서 아이들이 사행시를 지어 출품하고 상을 받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별별마당에 처음 참가한 지곡초등학교의 류정아 교장은 아이들과 부모들뿐만 아니라 자신도 학교장으로서 너무 즐거웠다고 말했답니다.
1: 네, 대정초등학교에서는 우쿨렐레 동아리가 아니라 방과 후 활동으로 우쿨렐레 부와 그리고 댄스 부가 있는데 방과 후에서 열심히 배운 실력을 오늘 이 자리에서 보여줄 수 있어서 매우 기뻐했고요. 저희 전주 지곡초등학교 방과 후 부서에도 음악 줄넘기 부서하고 그리고 댄스 동아리가 있는데 여기에서 열심히 갈고 닦은 것을 많은 마을 사람들 앞에서 보여줄 수 있어서 우리 아이들도 좋아하는 것 같고 학부모님들도 매우 좋아하셨고 저도 학교장으로서 매우 기쁩니다.
0: 마을교육 공동체들이 마을 아이들을 위해 마련하는 별별마당, 이런 잔치를 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이 전주통합교육지원센터입니다. 이날 이 센터 관계자들도 현장을 방문했는데요.

0: 상상을 훨씬 뛰어넘은 행사 규모에 깜짝 놀랐답니다. 허대중 센터장의 이야기 들어봅니다.
1: 너무 풍성해졌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도 몰라서 못 왔다는 이런 축제가 있는지를 몰랐다는 학부모님들이 계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 우리가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또 우리가 우리 센터에서의 역할 어떤 지원하는 역할이겠죠. 그런 역할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와, 더 잘하는 곳에 조금 더 지원하고 그래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이제 똑같이 지원을 했었는데 이렇게 열심히 잘하는 곳 풍성한 곳에는 조금 더 지원을 해봐야겠다 그런 고민이 들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0: 나폴리 미녀 후니쿠니 후니클라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목소리로 함께 듣습니다.

0: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일부 이야기가 있는 마을 듣고 계신데요. 7월 11일 전주 완산중학교 강당에서 진행한 전주 마을교육공동체 7권역 별별마당. 아이들의 잔치마당이 이렇게 성대하게 치러지는 데에는 많은 분들이 땀 흘려주신 공로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 공동체 선생님들이 모여서 행사 계획을 미리 상의하고 각기 체험이며 아나바다 또 놀이마당, 버스킹마당, 사행시대회 이렇게 프로그램들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행사장을 제공한 완산중학교에서는 여러 선생님들이 애써주셨죠.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이 이른 아침부터 탁자를 나르고 장비를 설치하고 또 행사가 모두 끝난 뒤에는 다시 뒷정리까지 하느라고 힘을 많이 써주셨습니다. 이런 손길들이 있어서 가능했던 아이들 잔치였습니다.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완산중학교 학생들이 제작한 미니 프로그램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완산중학교에서는 지난 두 달 동안 학생들이 라디오 방송 제작 교육을 받고 평화동 마을신문에 있는 꽃샘 라디오 스튜디오에 와서 직접 짧은 방송을 제작해봤습니다. 완산중학교 라디오 스타 동아리 학생들이 제작한 라디오 방송 첫 번째로 청소년 박람회 이야기입니다. 유예주, 김하람, 김윤희, 정혜인 학생이 함께 만들었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2026년 5월 20일 행복한 오늘의 아침 아나운서 전혜인입니다. 오늘은 익산에서 개최된 청소년 박람회에 대한 청소년들의 생각에 관해 대화를 나눠보려 하는데요.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완산중 학생 두 분을 모셔봤습니다.
2: 안녕하세요. 완산중 1학년 김아람입니다.
3: 안녕하세요. 완산중 1학년 김윤희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오늘 청소년 박람회에 방문하셨다고 들었는데 청소년 박람회에 대해 한번 설명해 주시죠.
3: 익산 청소년 박람회는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주관해 주제별 체험부스를 운영하는 행사입니다.
1: 오, 체험부스라니 너무 재밌는 걸요. 그럼 혹시 특별히 기억에 남는 부스가 있을까요?
2: 아, 네. 스트레스 한마당에 노래방 체험부스가 있었는데요. 이런 곳에 노래방 체험부스가 있는 게 신기해서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1: 와, 노래방 체험이요? 저도 노래방을 굉장히 좋아해서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가보고 싶네요. 윤희 씨는 어떤 체험이 기억에 남으시나요?
3: 저는 씨앗 폭탄 만들기 체험이 기억에 남습니다. 재밌는 활동을 하면서 지구도 지킨다는 생각 덕에 더 신나게 활동한 것 같습니다.
1: 만들기 체험을 하면서 지구도 지키는 프로그램을 해 굉장히 보람이 찼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두 분의 소감을 들어봤는데요. 청소년 박람회인 만큼 청소년 미래에 도움이 될 만한 활동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듣고 계시는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분들은 기회가 돼 자녀와 함께 가보신다면 정말 좋은 추억을 쌓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행복한 오늘의 아침 아나운서 전혜인이었습니다.
0: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일부 이야기가 있는 마을, 완산중학교 라디오 스타 동아리 학생들이 제작한 라디오 방송 듣고 계십니다. 부끄러워서 큰 목소리를 내지는 않지만 또박또박 이야기하는 중학생들의 방송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스마트폰 중독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런 제목인데요. 김하윤, 정시우, 노시영, 최인철, 장현성 학생이 제작했습니다.
4: 안녕하세요. 살맛 나는 우리 동네 소식, 마을 방송입니다. 요즘 일상에서 스마트폰 없이는 단 1분도 견디기 힘들다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 이 문제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게스트 한 분을 먼저 모셨습니다. 스마트폰과 24시간 동거 중이라는 장현성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장현성입니다. 사실 이 방송 중에도 폰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을 꾹 참고 있었네요.
4: 현성님, 평소 스마트폰 사용은 좀 어떠신가요?
5: 눈 뜨자마자 SNS 확인하고 잘 때까지 손에서 놓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성적은 계속 떨어지고 수업 시간에 머릿속은 딴 세상에 가 있는 기분이에요. 집중도 하락이 정말 심합니다.
4: 성적 하락에 집중력 저하까지 정말 심각하네요.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문제점만 나열해서는 답이 안 나오겠죠? 자, 그럼 이 문제에 대해 아주 건강한 모범 답안을 들려줄 새로운 게스트 김하윤 씨를 초대합니다.
6: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하윤입니다.
4: 반갑습니다, 하윤 씨. 방금 현성님이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한 학업 고충을 털어놨는데요. 하윤 씨는 평소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6: 아, 저는 스마트폰을 도구로만 사용하려고 노력해요. 공부할 때는 스마트폰을 책상 위에 절대 두지 않거든요. 필요한 정보가 있을 때만 잠시 확인하고 다시 본업으로 돌아오니까 학업 집중도는 아주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성적도 당연히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요.
5: 하윤님 이야기를 들으니 제가 너무 무분별하게 휴대폰에 메모되어 있었다는 게 확실히 느껴지네요. 저도 하윤님처럼 절제를 해야 하는데 그게 정말 어렵습니다.
4: 현성 씨는 스스로를 중독이라 느끼고 하윤 씨는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네요. 하윤 씨, 현성 씨처럼 힘든 친구들을 위해 조언 하나 해줄 수 있을까요?
6: 거창한 건 아니지만 물리적 거리 두기가 핵심인 것 같아요. 아예 공부하는 장소에 스마트폰을 들고 들어가지 않는 거죠. 처음엔 불안하겠지만 딱 며칠만 참으면 오히려 그 시간이 공부에 집중하는 골든 타임이 된다는 걸 깨달으실 거예요.
5: 맞아요. 저도 오늘 하윤 씨 조언을 듣고 당장 오늘 밤부터 폰을 거실에 두고 방에 들어가는 것부터 실천해 보겠습니다. 폰 대신 책을 가까이 해야겠어요.
4: 오늘 하윤 씨의 단호한 조언과 현성 씨의 솔직한 고백이 우리 마을 주민들에게 큰 울림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엔 폰을 잠시 내려놓고 소중한 사람과 눈을 맞춰보세요. 이상 마을 방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완산중학교 라디오스타 동아리 학생들이 제작한 라디오 방송 세 번째 이야기는 상담 코너 마음 쉼표입니다. 서민아, 이지우, 이지윤, 주화음 학생이 함께 제작했습니다.
7: 여러분의 보적한 마음에 작은 쉼표를 찍어드리는 시간 마음 쉼표입니다. 저희는 진행자
8: 이지우,
7: 이지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9: 안녕하세요. 사연자 주화음입니다.
8: 네, 하음 씨. 요즘 고민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고민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9: 아, 네. 요즘 친구 관계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8: 네,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9: 저의 가장 친한 친구 A가 있는데 다른 중학교에 있어서 연락이 잘 안 돼요 고민이에요.
7: 가장 친한 친구여서 많이 보고 싶으시겠어요. 저도 가장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연락이 잘 안 돼서 고민이었어요. 제가 고민을 해결한 방법은 한 달에 한 번씩 시내 등등 소소하게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었어요.
9: 와, 그런 방법이 있었네요. 저도 친구랑 시간을 나눠서 맞춰서 만나보려고 노력해봐야겠어요. 감사합니다.
8: 네, 하은 씨. 연락이 예전보다 줄었다고 해서 우정이 사라진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7: 맞아요. 오랜만에 만나면 더 반갑고 즐거울 수도 있어요. 하은 씨와 친구분의 우정이 오래오래 이어지길 응원하겠습니다.
9: 네, 덕분에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감사합니다.
8: 오늘 사연을 말해주신 하은 씨 감사합니다.
7: 힘들고 지친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쉼표 같은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래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이야기에 기울인 마음 쉼표 진행자
8: 이지윤이었습니다.
7: 감사합니다.
0: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일부 이야기가 있는 마을 완산중학교 라디오스타 동아리 학생들이 제작한 짤막한 방송 세 편 연이어 들어봤습니다. 아이들의 사고가 이렇게 성숙하리라고는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난생 처음 해보는 방송이었기 때문에 다소 긴장한 느낌은 들었습니다. 그래도 제법 차분하게 이야기를 해줬고요. 내용이 짧긴 하지만 방송 내용도 잘 준비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마을의 아이들이 이런 라디오 방송 만드는데 도전해보면 좋지 않을까. 뜻깊은 체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일부 이야기가 있는 마을. 전주 마을교육공동체 7권역 별률마당 소식과 함께 완산중학교 라디오스타 동아리 학생들이 제작한 짤막한 방송 3편 들어봤습니다. 이어질 2부는 클래식을 사랑하는 김광수 기자가 음악이 있는 마을 진행합니다. 저는 행인이었습니다. 1부 마치면서 노래 띄웁니다. 류금신의 노래 작아지자.

안녕하세요.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2부 음악이 있는 마을을 진행하는 평화동 마을신문기자 김강수입니다. 오늘 준비한 곡은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21번 발트슈타인입니다. 1804년은 베토벤의 인생에서 중요한 해였는데요. 그의 그는 영웅교향곡과 발트슈타인 피아노 소나타 21번을 작곡한 것이죠. 베토벤은 1798년쯤부터 귀가 들리지 않았다고 친구에게 밝혔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은 상태에서 작곡된 영웅교향곡과 발트슈타인 소나타는 그동안 베토벤이 하이든과 모차르트 영향을 받은 데서 완전히 벗어나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특히 피아노 소나타 21번 발트슈타인은 베토벤 중기 소나타의 대표작으로 대담한 화성의 전개와 장대한 규모, 화려한 기교가 돋보이는 곡입니다. 발트슈타인 소나타의 성공으로 베토벤은 고별 소나타, 열정 소나타를 연이어 발표하게 됩니다. 발트슈타인이라는 명칭은 베토벤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후원자였던 보헤미아 귀족 가문의 페르디난도 폰 발트슈타인 백작에게 이 곡을 헌정한 데서 유래합니다. 1악장 알레그로 컴보리오 빠르게 활발하게 2악장 아다지오 몰토 매우 느리게 3악장 론도 알레그레토 모데라토 프레스티시모 보통 빠르기로 아주 빠르게를 라드루프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시간 끝까지 들으시고 또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0: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침없는 시민 기살리기 프로젝트 거시기 진행을 맡은 박민입니다. 민선 9기가 본격적으로 출범하면서 전국 지방의회도 새로운 임기를 시작했죠. 거시기에서는 그 가운데 전주시의회의 변화와 역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전주시의회가 각종 논란과 갈등이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신뢰를 크게 잃었다 이런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실제로 전국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 등급인 5등급을 받은 일도 있었죠. 이처럼 무거운 과제를 안고 출범한 전주시의회, 이번 의회는 이전과 달리 이 비민주당계 의원들이 처음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하면서 이 복수교섭단체 체제가 성립이 됐는데요. 이에 따라 의회 운영에 새로운 변화가 생길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저희가 진보당 의원 그리고 무소속 당선인과 함께 이 방송 진행을 했고요. 이번 달에는 조국혁신당 초선 의원 그리고 민주당 재선 의원이세요. 재선의 민주당 청년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두 의원과 함께 앞으로 제13대 전주시의회 어떤 변화를 만들어 갈지 시민들의 기대에 어떻게 부응할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거침없는 시민 기살리기 프로젝트 거시기 출발합니다. 네, 먼저 오늘 함께 하신 패널 분들, 참여자 분들 소개해 드리죠. 경연철 의원 그리고 최서연 의원 먼저 인사 나눠주시죠. 네. 네, 경연철 의원님.
1: 네, 안녕하세요. 여의동, 조천동, 송천이동, 팔복동 주민들이 뽑아준 조국혁신당 경연철 시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최서연 의원.
2: 네, 안녕하세요. 또 인사드립니다. 진북 금암 덕진을 지역구로 둔 이번에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이 된 최서연입니다.
0: 두 분 다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정 패널이십니다. 환경운동연합 문지연 사무처장.
3: 네, 반갑습니다.
0: 한국방송작가협회 김누연 작가.
4: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0: 자, 두 분의 의원 이제 뭐 선거 치르고 당선의 기쁨을 누리던 것도 잠시에 이제는 이제 본격적인 시민의 대표자로서 의원 활동 시작을 하셨어요. 먼저 의원 활동 시작하면서 먼저 경연철 의원님 초선이시잖아요.
1: 예, 맞습니다.
0: 네, 당선되기 전과 당선 후 전주시의회 분위기 또 처음 겪으면서 접하면서 느꼈던 고민 생각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좀 어떠셨어요?
1: 예, 저기 선거 기간에는 당선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뭐 실감나게 의정생활 관련해서 시의회 분위기를 제가 뭐 이렇게 생각은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한 8일 됐거든요.
0: 네.
1: 예, 그래서, 8일 초선이고 제가 이제 처음 시의회에 들어가는 이제 기쁨도 잠시, 예, 제가 혁신 진보 시민연대 원내대표를 맡다 보니까,
0: 네.
1: 한 그 개원 전 일주일 정말 힘들었거든요. 준비하고 출범하고 기자회견하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8일간 느낀 시의회의 지금 분위기는 처음이어서 그런지 좀 자유로운 토론 분위기는 아닌 것 같은.
3: 네.
1: 예. 제가 경험을 잘 못해서 분위기를 네. 잘 모르니. 그런데 앞으로 이제 좀 더 많은 활동을 통해서 시간이 좀 지나고 해서 이제 시의회 분위기를 좀 많이 익혀가야 할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굉장히 잘 모신 것 같네요. 네. 네. 새로운 교섭단체 원내대표님. 어쨌든 이렇게 꿈도 있었고 희망도 있었고. 이런 것이 있었을 텐데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 아직까지는 그런 기대에 부응하지는 못하는 모습. 네, 앞으로 기대에 부응하는 시기에 예. 만들어가겠다 예. 이런 소유이신 것 같은데 그런가 하면 재선의 최서연 의원 사실은 민주당 후보로서 지역에서 선거운동하기가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다 이런 평가들이 많은데 우리 최서연 의원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다고

0: 온전히 눈 뜨면서 눈 감을 때까지 시민분들과 인사 나누며 또 시민분들과 이야기 나누며 보내는 시간들로 열심히 뛰어서 다행히도 이번에 다시 한번 입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1: 경선에서 경쟁했던 후보가 더 힘들었어요? 아니면 본선에서 경쟁했던 후보들이 더 힘들었어요?
0: 경선 때 힘들었던 거는 후보님들이 힘들었고 본선 때 힘들었던 거는 어떠한 흐름 때문에 힘들었죠.
1: 저희가 시민들의 눈초리가 힘들었습니까?
0: 시민들의 눈초리보다는 네. 여러 저희가 지방선거를 네. 치를 때 총 7장이 있습니다.
2: 그렇죠.
0: 그 7장 속에서 네. 저희는 네. 다른 후보랑 싸운다는 느낌보다는 요 많은 틈 사이에 저희도 있어요.
1: 네.
0: 선생님들 여러 저희도 있어요.
2: 아, 의원 기초
1: 이후에 대한 네. 관심 자체가 적은.
0: 그렇죠. 네. 그렇죠. 그 안에서 특히 1-4를 받을 경우 저희는 그냥 1-4 나 이렇게 있을 때 어른들이 투표를 하는 습성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랬을 때 저희의 이름을 알아주시고 저희를 알아주시는 분들만이 저희를 뽑아주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더 뛰었죠. 그래.
2: 네. 근데 저 궁금한 거 있는데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민주당 후보들 중에서 나오려고 하셨던 분들 중에 조금 일찌감치 무투표 당선돼서 마음 편하게 있으셨던 분들 뭐 도의원도 있었고 기초의회도 있었는데 그런 분들 봤을 때는 어떠셨어요?
1: 부럽지 않으셨어요?
0: 부럽지 않았던 게
2: 이게
0: 선거운동을 뛰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선거를 매번 치렀거든요.
2: 네.
0: 뭐 무투표 당선이었던 민이 많았던 선거도 있었고 이번 같은 네. 경우는 기초의원 특히 전주시 같은 경우는 한 곳을 제외하고 모두 선거를 치렀어요. 근데 선거를 치르지 않게 되면 오히려 제 얼굴 또 저의 뭐 목소리 저희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 기간은 가장 우리를 알릴 수 있는 기간이고 또 가장 많이 시민분들과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저희한테 장점이 없고 또 무투표 당선되신 분들은 또 나름의 또 역할을 그러겠죠? 하시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셨어요. 근데 그게 자신의 지역구를 제외한 지역에서
1: 네.
0: 그게 선거법상 안 돼갖고 그래서 더 네네네. 어려움이 많았죠.
2: 네네.
1: 경현철 의원님 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3: 예, 그냥 뭐 최서연 의원님의 생각이니까. 예,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무투표 당선인들 네. 보면 부럽죠. 예, 그리고 저희는 이제 또 민주당보다는 영세 정당이다 보니
2: 영세 정당. 예, 네.
3: 당의 규모나 당원들의 그 수나 이게 다 적기 때문에 근데 또 기대하는 바는 또 전주 시민분들이 크세요.
1: 그렇죠.
3: 예, 그래서 저희는 다 잘해야 합니다. 그래야 겨우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치열하게 해서 접근하는 그런 포지션이기 때문에 3등을 하거나 2등을 하거나 이래야지만 의회 진출하는 또 중대 선거 구제가 열리지 않으면 1대1 구조는
2: 그렇죠.
3: 힘든
2: 네.
3: 이 지역 구도에서 무투표 당선인들을 보면 출마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럽죠. 근데 그 지역구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죠.
1: 알겠습니다.
2: 네.
1: 자 우리 두 분의 당선인들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전주공동체 라디오에서 이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최서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라디오하고도 인연이 깊으시죠.
0: 그렇죠. 꽤 네. 자주 방문했었던 것 같습니다. 라디오 중에서는 가장 많이 나왔던 걸로.
1: 어떻게 보세요, 김 작가? 좀 이런 활동들이 당선에 좀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요?
2: 배경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서연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섭외를 하는 이제 늘 이 방송을 섭외를 하잖아요. 근데 최서연 의원님 항상 오케이. 너무 감사합니다. 빠른 응답. 빠른 오케이. 네. 예, 우리 경 의원님 네. 분발해 주세요. 이렇게 무조건 연락 오면 아, 나가야 되는구나로 생각을 해 주시고 무엇보다 최서연 의원님은 이제 지역에서 일어나는 정말 생활 밀착형 민원 저희가 이제 민원 해결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가장 가까이에서 누구보다 발로 뛰는 의원이어서 사실은 더 이번에 당선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1: 네.
2: 저희가 이전에 방송 지방선거 하기 전에 이런 방송 계속 거시기를 통해서 의제를 발굴해 왔는데 그때도 뭐 두발 벗고 나서서 다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사실은 작은 목소리일 것 같지만 결코 이 방송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1: 전주 네. 공동체 네. 라디오에 자주 출연하면
2: 그럼요.
1: 쉽게 당선될 수 있다.
2: 네.
1: 이런 명식을 네, 만들어 가도록
2: 네.
1: 저희도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2: 네.
1: 경현철 의원은 사실 이제 그동안 네. 정치권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활동들 해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러다가
3: 예.
1: 정치에 입문을 하셨는데 계기가 있을까요?
3: 뭐 질문에 뭐 현실 정치하고

0: 뭐좀 떨어져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당연하죠. 제가 이제 초선이니까 현실 정치는 이제
1: 네.
0: 시작이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2000 거의 한 3년부터인가 그때 이제 열린우리당 생활도 당원으로서 생활했고요. 지금까지 최근까지도 2년 전까지도 민주당 당원이었습니다. 20년 넘게.
2: 아, 민주당 당원이셨어요?
0: 예. 그리고
1: 할말
0: 이제
1: 많으시겠네요.
0: 노사모나 이제 문재인 팬카페에서 이제 저희가 제가 지지하고 싶은 정치인들을 꾸준히 지금까지 지지를 했고 지금도 그 활동을 계속 하고 있고요. 노무현재단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1: 네.
0: 근데 이제 제가 정치할 마음은 없어서 이제 선거에 나갈 마음도 없어서 근데 이번에 출마를 하게 되니까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이
2: 걱정을 많이 해요.
0: 예, 하나도 말리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2: 아, 말리는
1: 없어요.
0: 예. 아니, 왜 진작에 나가지, 왜 이제 나가냐. 오히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좀 오히려 좀 황당했던. 예, 근데 떨어지면 안 된다.
1: 아, 이왕 나가는
0: 예,
1: 거.
0: 니가 떨어지면 이제껏 안 나간 이유가 뭐냐. 막 이렇게 오히려 더 압박이 갔던 그런, 예, 좀 상황이었고. 근데 뭐, 이제 현실 정치 시의원 나온 만큼 이제 거기에 답게 이제 열심히 해서 이제 우리 시민들한테 좀 괜찮은 의원 나왔다 이런 얘기 듣도록 노력해야죠.
2: 네. 사실은 제가 이제 질문을 좀 드리는 게 시민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듣기로 그 지역에서 우리 지역운동, 공동체 운동도 하시면서 특히 환경운동도 좀 활발하게 하셨다 이렇게 좀
1: 환경.
2: 들었거든요.
0: 제가 환경운동을 솔직히 활발하게 한건 아니고요.
2: 아, 그렇지 않습니까?
0: 예, 그렇진
2: 대본이
0: 않고.
2: 잘못 쓰여 있는데?
1: 아니에요. 열심히 하셨어요. 예, 생태관광
0: 예,
1: 사실은
0: 저는
1: 네,
0: 이제
1: 조금
0: 여기
1: 다르죠.
0: 전북 환경운동연합 우리 처장님이 계셔서 그러지만은 저는 그쪽 분야하고 좀 약간 색깔이 다른
1: 그렇죠.
0: 예,
1: 약간.
0: 생태관광이라는 그 협의체 제가 사무국장을 맡으면서 생태관광지 선정 및또 국가생태관광지 지정을 좀 시켰던 그런 업무를 한 4년 가까이 봤습니다. 지리산에서. 근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산을 좋아하고 또 버킷리스트로 뭐 화대종주라든가 지리산 화대종주라든가 이제 백두대간 종주라든가 이런 것들을 젊었을 때부터 좀 희망하고 있다가 예, 그런 종주를 하다 보니 또 산도 열심히 타다 보니 또 지리산에 매료돼서 한 지리산 1000번을 타는 게제 인생의 목표여 가지고 한 500번 가까이는 탄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그렇게 좋아하다 보니 우연찮게 그 일이 왔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야, 이거는 정말 내 일이다 하고 그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아무튼 최근에 어떻게 조국 혁신당 당원이 왜 이렇게 활동을 안 하냐 이런 얘기에 당직자로 제가 또 예, 유급 당직자로 들어가서 일을 해주다가
1: 네.
0: 또 어떻게 출마까지 하게 됐습니다.
2: 지리산 생태관광협의체 사무국장 활동을 하셨으면 문전 처장님
3: 네.
2: 협력 관계인 거예요? 대립 관계인 거예요?
3: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실은 의원 활동을 열심히 잘 하실 것 같아요. 공동체 활동도 되게 많이 했고 다양한 활동들을 해왔으니까 저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어쨌거나
2: 예.
3: 그 질문하고 싶은 게 생겼어요.
2: 네.
1: 궁금하다.
3: 저는 국립공원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2: 네.
3: 지리산은 국립공원 몇 호?
0: 1호.
3: 1호입니다. 그래서
1: 1호.
3: 네. 근데 저는 어쨌거나 국립공원은 국립공원답게 지키자 이런 주의인데
0: 예.
3: 그래서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경현철
1: 의원.
3: 의원님에게는 국립공원이 어떤 의미이며 국립공원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지를 물어보고
0: 어렵네. 네.
3: 싶네요. 네.
2: 이거 후보 검증 토론회 아닌데
1: 이거.
2: 질문이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혹시 네. 짧게.
0: 일단은 국립공원은 저기 환경부 소속이잖아요.
3: 네.
0: 예. 저는 환경부 국립공원이 환경부 국립공원답게 행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 오.
0: 예. 이상입니다.
3: 네, 좋습니다. 맞으셨습니다.
1: 마음에 들어요?
3: 네.
2: 네.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이렇게 축약되어 있는 것 같네요. 네.
3: 그니까요.
2: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우리 두 분의 이렇게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부터 또 선거운동의 과정의 어떤 경험들 이런 것들 좀 질문을 드려봤는데 본격적으로 의회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죠. 경현철 의원님 앞서 지금 혁신연대? 그렇게
0: 혁신
2: 부르시는지.
0: 진보 시민연대.
2: 혁신 진보 시민연대. 네, 교섭단체 사무, 아니, 대표를, 원내대표를 맡고 계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의회 지금 지형이 좀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좀 간략히 소개해
0: 예,
2: 주시겠어요?
0: 일단은 시의원님이 총 36명이고요. 예,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26분. 저희가 이제 조국혁신당 5분, 진보당 한 분, 무소속 네 분 해서 저희 혁신진보시민연대가 10명 해서 총 36명 의원님들이 이제 시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지금 네. 혁신진보시민연대가 네. 출범하면서 네. 기대하는 목소리들도 있을 것 같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또 그 국회를 보면 열흘간 아니어서 예. 저 썸박질 하는데 시간 다 예. 보낸다 뭐 이런 비판들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좀 어떠세요? 주변의 어떤 이야기들이라든지.
0: 예, 일단은 저 뭐 교섭단체가 제가 알아보니까 12대에도 한번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교섭단체 느낌 안 나게 초반에 활동을 했는지 몰라도 저희 연합교섭단체가 이제 출범을 하니까 기대를 언론에서 많이 해주셨고 시민분들도 많이 언론을 통해서 또 많이 보게 됐는데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3: 네네. 예,
0: 시의원분들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교섭단체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와 그런 작용들 왜 필요한지 네. 이런 거에 대한 그 약간 좀 아직 잘 모르시는 네네,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하고 이게 왜 소중한지를 당사자 우리 의원님들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1: 아니 왜냐하면 네. 그동안 네. 다 민주당이니까 네. 그냥 그러려니 한 거 예. 아닐까요? 그냥 또 예. 그냥 민주당이 알아서 하겠고.
0: 그런데 저희를 찍어준 시민분들은 분명히 찍어준 이유가 저는 견제와 감시 그다음에 민주당 일색에서 다른 색깔을 보여줘라는 대명제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조국혁신당이 그렇게 다섯 명이 초선이 들어왔고 그 변화의 바람은 분명 시민들의 그런 인식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희가 무소속 의원들, 의원님들, 그다음에 진보당 의원님들 이제 기조에 당의 기조나 색깔은 다르지만 그 대전제의 그 의원님들이 함께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교섭단체 출범을 했고
3: 네.
0: 예, 이제 저희가 이제 교섭단체 본질인 원 구성 관련해서 협상을 요구했는데 그 협상 테이블에 민주당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2: 그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좀 네.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야기를 끝내주셨지만 네. 그 전에 네. 우리 최서연 의원님께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좀 분위기도 있었을 것 같고요. 결과 이번 전주시의 구성 36석 중에 10석이 비문유당이었거든요. 좀 이게 어떤 의미였다고 보세요?
4: 치열한 선거였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거나 뭐 그게 조국 혁신당이라는 당을 보고 뽑았는지 또 뭐 후보를 보고 뽑았는지는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입성을 했고 그 과정에서 과연 이 선거에서 득표에 대한 부분들은 무엇이 작용했는가에 대한 걸 내놓는 분석은 되게 다양해요. 그리고 그게 단순히 이제 당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보고 뽑는 시기가 왔다. 그런 저는 이야기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2: 네.
4: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은 앞으로 계속해서 더 치열한 검증과 여러 과정들을 거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2: 네. 이제 그런, 물론 인물 중심의 투표 행태, 이런 결과일 수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민주당의 어떤 독점 구조, 이런 것에 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유권자들의 의사가 반영됐다, 이런 평가도 좀 나오긴 해요. 근데 중요한 건, 향후에 앞으로 의회 운영을 어떻게 해갈 것인가. 그중에서 다수당인 민주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최서연 의원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4: 그러니까 질문이 민주당
2: 민주당의 독점 구조를 벗어나서 이 비교적 다른 교섭단체들과의 협치 서로 이렇게 토론하고 함께 의회 운영을 공동으로 좀 진행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변화에 대한 요구. 네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4: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토론하고 회의하고 협치하는 게 그냥 협치라는 것 자체가 정당 간의 협치가 예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라는 것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협력하고 또 이야기하고 토의하고. 근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전 조금 동의 안 된 부분이지만 교섭단체의 핵심은 저는 원구성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의 정책과 의제를 이 의회 내에서 일국에 만들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들로 의원님들한테도 뭐 특별위원회라든지 뭐 여러 가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고 오히려 저는 이 의회 원구성 전에는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 전에는 상임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초선 의원님들이 도전하는 자리들은 아니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 아마 뭐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근데 그게 아쉽게도 저희가 원 구성 저희의 그 더불어민주당 내 그 원내 선거가 있기 전에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원내 선거가 끝난 이후에 이게 언론을 통해서 시작되다 보니 저희가 대화하는 방식에 조금 차이가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2: 네. 경윤철 의원께서 어쨌든 교섭단체 예. 대표시니까. 네. 이런.
0: 일단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교섭단체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신 게 제가 이런 상황 때문에 그런 겁니다.
1: 네.
0: 일단은 민주당이 교섭단체를 이제 26명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신청할 수 있죠. 그리고 신임 의장님이 이제, 그때 이제 발효가 됩니다. 원래 조례가. 근데 민주당 쪽에서는 교섭단체 구성하는 데 있어서, 내부적으로 그 자기 그 시기나 뭐 내부적으로 정할 수 있어요. 네. 누가 의장 나가거나 네. 의장 나가거나 이렇게 다 정할 수 있는 건 내부적인 상황이고.
1: 보통은 그렇게 예, 해왔었죠. 예, 예. 늘. 네.
0: 그리고 이제 저희는 또 7월 1일 이전까지만 출범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네. 저희는 또 저희가 전날에 출범하지도 않았고 출범을 해서 또 이제 협상 테이블에 이제 교섭 단체니까 네. 협상 테이블에 이제 임해줘라 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네. 그 당시 언론을 통해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규 대표님이 공식적인 채널로 네. 오지 않았다 그래요. 근데 네. 제가 공식적인 채널에 뭐 내용증명서를 보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뭐를 보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1: 약간 이게 다르네요 지금.
0: 예, 이게 네. 이제 교섭단체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교섭단체는 아까 우리 최선호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1: 네.
0: 그 원구성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그 상황을 연출하는 게 교섭단체의 본질입니다. 이게 자리싸움이 아니라
1: 네.
0: 예. 왜 그러냐면 우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5명 또 위원장 5명까지 다 가져가 버리면 그 협치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전주 시민들이 다 알죠. 네,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죠.
2: 최서연 의원께서 네. 여기 대해서 혹시
1: 네, 우리 도시건설 위원장님이신데 지금 최서연 의원.
4: 일단 타이밍들이 다 어긋났던 부분들은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래의 채널이 뭐냐, 공식적인 채널이 무엇이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부터 이렇게 어쨌거나 대화의 방식이나 타이밍에 대한 방식들이 다 어긋났었던 부분들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협치 도구 자체도 보는 방식이 다르다. 그러니까 뭐 부위원장이라도 주고 위원장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그랬다면 위원장 후보에 대한 부분으로 나왔을 때 그러니까 의회가 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의 방식들이 있는 거잖아요. 나는 위원장 나간다라는 방식을 취했으면 그것은 어쨌거나 경쟁의 대상이 되었던 거고 그 경쟁의 대상인 분들이 상임위원회에서 함께 구성하는 자리에서 이분들이 다시 부위원장을 달라라고 하는 게 저희가 보기에는 상식이 아니었던 거고 그래서
0: 제가 또 말씀드리는데 이 교섭단체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래요. 저희가
1: 네.
0: 의원 비율이 28% 정도 되거든요.
2: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제와 균형이 안 됩니다. 표결로 가면. 그죠?
1: 그렇죠.
0: 다 원사이드하게 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각 의원들끼리 각 이제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이제 기관인데 다 이렇게 조율할 수는 없으니 또 10명이 모여서 교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 네.
0: 이렇게 표결로 가지 말고 우리 사이좋게 협치하면서 자리 한두 석은 좀 양보합시다. 갑시다. 이렇게 해서 조율하는 게 그게 교섭단체의 본질이고 정치인데
2: 네.
0: 그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제가 좀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예.
2: 지금 두 분의 말씀이 약간 사실관계가 좀 다른 부분도 있고 네. 그거보다는 네. 본질적으로 네. 협치의 내용을 뭘로 잡아갈 것이냐 네, 이 부분에 그쵸. 있어서 네. 우리 최세현 의원은 자리 나누기는 아니다. 협치가 꼭 그쵸. 반드시.
4: 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전에 저희가 민주당이 아닌 의원님들이 예를 들어 뭐 정의당 의원님이 위원장을 안 했던 거냐 또는 민주당이 아니었던 의원님들이 부의장이나 위원장을 안 해봤던 것이냐 뭐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어쨌거나 의회 내에서는 의회 내에서 경험치와 여러 가지를 가지고 그 인물에 대한 내용들로서 주로 이루어졌었던 거고 그것이 협치의 방식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이 대화인 건데 그 대화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는 언론을 통해서 하진 않아서 그러다 보니 이 내용들이 대화의 방식에 타이밍의 방식에 대한 어긋남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부분인 거고
2: 네.
4: 또 한편으로는 교섭단체에 대한 이해도 다른 건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우리가 교섭단체 내에서 이렇게 정했으니까 이걸 밀고 나가 서로의 그러면 정쟁밖에 안 되니 그것을 어떻게 협치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우리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너네는 이렇게 할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대화에 대한 조율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지금 8일 됐습니다. 8일.
0: 네. 8일 전에 하는 게 교섭단체 그 원구성 관련한 건데 그것을 안 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2: 네. 협치의 네. 출발은 교섭단체에 대한 인정, 교섭단체 역할에 대한 인정으로부터 시작하는 거고 그 첫 단추는 의장단 선거, 의장단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게 경인철 의원의 말씀이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0: 일단은 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네. 의장, 부의장 선거는 저희가 투표 거부를 했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상임위원장 관련해서는 뭐 저희가 네 분을 선거에 내보냈어요.
1: 네.
0: 뭐 지더라도 항의 차원에서라도 나가라 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투표 거부한 이유는 계속 협상 테이블에 안 섰기 때문에 저희가 예고한 겁니다. 그거는
1: 네.
0: 제발 서줘라. 그리고 제가 이 원구성 관련해서 이 사태를 보면서 느낀 게 교섭단체 조례 관련된 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예. 출범을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면 교섭단체가 됐더라도
1: 네.
0: 우리가 교섭할 시기나 상황을 못 만들어요. 협상 테이블에도 못 써요. 그러면 제가 신임 의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렸고 원내대표님한테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교섭단체 관련해서 이제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아야 하니 다음 당선인들 있을 때는 좀 우리가 제도를 좀 바꾸자. 그래서 제가 의견 낸 게 7월 1일 날 우리가 바로 의장, 부의장 또 7월 3일 날 상임위원장을 바로 뽑지 말고 3일간이라도 시간을 주자.
1: 네.
0: 예. 그래서 지금 법률팀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1: 아, 예. 네.
2: 알겠습니다. 최소연 의원께서 뭐 민주당을 대표해서
1: 네, 어쩌다 보니 지금
2: 이 자리에서 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0: 정보의 제한이 있을
1: 네.
0: 거예요.
1: 네. 네. 네.
2: 한계가 있을 네.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경은철 의원 같은 경우에 좀 강조해 주신 내용들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조례 이야기도 좀 꺼내셨거든요.
1: 네.
2: 만약에 이제 이번에 원구성이 그렇다 하더라도 향후에 다시 뭐 후반기 원구성도 좀 해야 될 것이고요.
1: 네네네.
2: 이런 과정에서 뭐 조례를 개정한다거나 이런 걸 통해서도 교섭단체 역할에 대해서 보다 분명히 하고 협치의 의회를 만들어가자. 좀 이런 제언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신가요?
4: 아니 원하시는 방식이나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만들고자 하는 게 어떤 의회냐는 거죠. 그러니까 교섭단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의회가 협치하는 의회다. 그래서 협치를 위해서 3일의 시간이면 되는 건가? 그러니까 이게 저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걸 바꿔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게 서둘러서 이번 달 안에 끝내야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선거에 대한 부분들과 교섭단체의 필요성, 교섭단체의 기능 강화 또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하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동의를 하고 그걸 떠나서 교섭단체로서 이루고자 하는 협치는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담겨야 된다라는 먼저 논의돼야 된다가 우선이라는 거죠.
2: 알겠습니다.
1: 뜨겁네요.
0: 네. 네. 그런 이유 때문에 네. 모든 걸 다 독점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4: 그러니까 대화의 방식으로 인해서 네. 이게 발생했다라는 네.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0: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표결로 안 되는 상황에서는 그걸 지키기 위해서 또 심지어는 의장단 점거까지 하고 막 그래요. 정치라는 게. 그런데
1: 아, 네.
0: 네. 이제 품이 넓은 또 다수석을 가진 우리 그 정당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좀 네. 우리 쪽에서도 좀 퍼센테이지가 있으니 좀 배려를 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교섭을 하는 건데.
2: 알겠습니다.
0: 그것도 얼마나 더 대화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2: 의회가 출범하면서 사실 저희가 이 자리에서 이런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새롭고 네. 변화한 지점이에요.
1: 맞아요.
2: 네. 네. 복수 교섭단체가 생기면서 맞아요. 또 가능한 논의가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 점에서 김윤 작가 우리 다른 네. 지역의 좀 사례 네. 혹시 조사해 온 게 좀 있으시죠?
1: 제주도 네. 의회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기는 진짜로 이렇게 하셔서 보도에도 나왔던데 나름대로 여러 시민들 뭐 다양한 목소리가 좀 의회 운영에 반영될 수 있게 뭐 시민들 또 신뢰도도 높아질 수 있다 뭐 그런 차원에서 조금 제주도 의회 사례를 전주시 의회에서도 하다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보도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모르겠어요. 이런 사례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 건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고.
4: 아까 네. 말씀드렸던 거랑 같은 거예요. 저희 의회에서 다수당이었을 때 저희가 뭐 다른 의원님 다른 당의 의원님들을 위원장을 안 해줬던 게 아니라 전 제주도 의회도 마찬가지인 건데 다선이셨던 경험치가 있으신 의원님 결국에 인물론이 되어버린 거죠. 그 인물이 그 역할에 적합하니 우리가 이 사람에게 밀어줍시다라는 이야기나 이런 협치들이 이루어졌던 거고 그로 인해서 어쨌거나 그런 원구성이 가능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2: 네.
4: 물론 내부적인 사정까지는 잘 모르지만.
2: 알겠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상임위원회 구성을 뭐 자리 나누기로 볼 것인가 아니면 협치의 시작 출발로 볼 것인가 의견이 좀 엇갈리기는 하는 것 같아요.
0: 네, 제가 그 점에 네.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2: 네.
0: 그 자리 싸움으로 비춰졌다면 이게 그 의장 부의장 그 다음에 상임위원장 한 제가 보니까 한 12석이 네. 그 원사이드하게 다 가져갈 수는 없는 거죠. 자리 싸움을 했다면 그죠? 자리 싸움도 못했다.
2: 네. 자, 일단은 앞으로가 더 중요해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의회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례 제정도 해야 되고요. 예산안 심의도 해야 되고, 뭐, 시정 감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텐데, 그런 과정에서, 만약에 이제 민주당이 다수 정당으로서 소수의 의견을 좀 받고, 또 대화하고 협치하고 이런 것보다는 좀 다수결로 혹시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 이런 한가한 우려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신가요?
4: 의회 내에서 가장 하는 것을 지향하는 것 중 하나가 표결이에요. 왜냐? 그것이 다수당으로 그냥 손들어 하고 끝나는 이야기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결위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상임위 안건에서도 마찬가지고 최대한 표결 가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설득하기 위해 긴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수당의 결정권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결국에 끝에 가서 아 도저히 합의가 안 된다 하면 표결로 가면 분명 그것이 발의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생각을 해요. 그러나 다수당의 어려움 중 하나는 뭐냐. 그만큼 스펙트럼이 넓다. 그 안에서도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온다. 그래서 그 다양한 이야기들이 서로가 결부되기 시작을 하면 이게 과연 정당끼리의 싸움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이 어떤 의제를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다른 이야기들과 다양한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는 자리가 될 것이냐는 다른 이야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 표결은 최후의 수단이다.
4: 그쵸.
2: 가능한 표결하지 않겠다.
4: 그게 원래 네. 기본적으로 의회에서는 지향하는 바이죠. 왜냐하면 네. 의회의 기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협치는 최대한. 정당끼리 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뿐만 서로가 서로의 정치 네. 기본으로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논의하고 토론하고 그러니까 설득하고 그 설득이라는 과정이 가장 오래 걸리는 시간들인 네. 거죠. 의회가.
2: 경희철 의원 뭐 이렇다는데요. 어떻게
0: 네, 아니 제가 그 처음 질문이 전주시 의회 분위기가 어땠냐 이런 말씀이 네. 이런 우리 최 의원님이 말했던 자유로운 토론이 없어서 제가 좀 안타까웠고요. 그리고 저기 교섭단체 뭐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네. 좀 그런데 이제 앞으로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협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표결보다는 먼저 토론과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하고 또 이번에 표를 보니까 거의 뭐 저희 북지방경위원회도 민주당 5명 그다음에 저희 혁신진보 시민전대 4명인데
2: 네.
0: 표결 가면 딱 5대 4예요. 예, 그리고 뭐 26대 10 대부분 이래요.
1: 네.
0: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좀 최소영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가길 원합니다. 저희도.
2: 자, 두 분의 예. 말씀을 좀 들어봤는데 시민사회 입장에서는 좀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해지네요. 우리 문재인 처장님. 네.
3: 우선은 저 최소영 의원님 얘기 들으면서 시의회가 정말 그랬다면 민선 10, 그러니까 민선 8기죠. 민선 8기의 그런 정책들이나 그런 예산들이나 이런 얘기들이 분명히 나왔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방금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저는 되게 건강한 의회인데 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은 전주시도 불통이었고 시의회도 마찬가지였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선 버드나무 것만 해도 하더라도 뭐 최소연 의원은 함께 시민과 그 맨 앞에서 목소리 함께 해주셨지만 시민들은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나무를 자르는데 왜 아무도 견제가 안 돼?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왜 없어?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번에 예산 전주시 돈 없다는데 시의회 도대체 뭐 한 거야? 이런 얘기들은 그냥 시민들도 다 하는 얘기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얘기 들을 때마다 전주시가 정말 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다음에 저는 저도 이제 활동을 좀 꽤 오래 했지만 이번처럼 시의회랑 시민단체랑 소통이 안 된 적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그래도 토론회도 하고 뭔가 조금 이야기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안 돼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고 이제 그게 이제 실은 민주당의 다수당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견제와 감시가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뭐 전주시의 집행부에 뭔가 거수기 역할을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분명히 저는 이제 앞으로 꼬리표처럼 달라갈 텐데 뭐 저는 이제 13대에서는 달라져야겠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오늘 아까 두 분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시의회가 분명히 달라지는 모습들은 분명히 보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기존의 시의회 방식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고착화되어 있는 것 같고 민주당의 다수당이었던 그 관례가 계속 이어지는 거라고 저는 봐져요. 그러면 뭔가의 변화는 분명히 혹독하게 당해야 됐고 혹독하게 좀 뭔가 변화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어쨌거나 시민을 대변하는 마음으로 조금 약간 열린 시정, 그다음에 열린 우회라고 하는 의미에서 조금 가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두 분의 이야기가 저는 좀 잘 좀 시민들에게 전달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의 두 분의 대화가 실은 전주 시의회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봐지기도 합니다.
2: 네. 네. 자, 13대 전주 시의회 원내 정당 간의 협치, 원내 민주주의, 민주화. 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느냐와 관련한 좀 논의를 좀 했고요. 이것이 이제 더 나아가면 시민과의 관계를 좀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시민과의 소통 문제, 그리고 시의회에서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시민들이 좀 알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의원들로서도 좀 원하지 않으세요? 열심히 준비하고 맞아요. 뭔가 조례도 만들고 하는데 이게 알려지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현역 의원으로서 좀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까?
4: 일단 먼저 12대에 대한 부분들로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게 참 아쉬운 것 중 하나가 아까 이야기하신 거랑 같은 결이라서 얘기를 드려보자면 과정이 전혀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의록에 담기는 내용 또는 어떠한 그런 과정들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담길 수 있는 부분이 없고 또 하나 언론에서도 그 결과적인 부분들 그리고 그 이후의 과정들이 나오기 때문에 잘 안 담깁니다. 잘 안 보이고 우리가 어떤 소통을 했는지 저희가 12대 때 가장 많이 토론회를 했던 의원 중 한 명으로서 또 가장 많이 거버넌스 활동을 했던 맞아요. 의원 중 한 명으로서 네. 거버넌스와 토론회 이것들의 작용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게 저는 예산이 꼭 수반되어야 하느냐라고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열린의회를 통해서 만들고자 하는 게 결국에 소통인 거고 그 소통이 시민단체 또는 어떠한 전문가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 시민분들하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게 저희가 채널은 되게 다양해요. 시민들이 올 수 있는 채널 제가 12대 때만 운영한 채널만 네다섯 개가 돼요. 카카오톡 뭐 채널 뭐 페이스북 인스타 뭐 홈페이지 민원폼 심지어 의회 의원 페이지 뭐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근데 들어오는 건 거의 없습니다. 다 전화 주세요. 결국은 전화인 거예요. 그 과정을 그래서 제가 블로그도 운영 뭐또 해보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소모되는 에너지는 크나 소통되는 것이 굉장히 적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많이 쓰시는 방법이 문자메시지 방법을 제일 많이 쓰십니다. 의정보고서 방식도 취해를 봤는데 의정보고서는 워낙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여러 번 하기가 어려웠고 그래서 SNS를 통해서 가장 홍보를 많이 하는 시기나 이럴 때에는 뭐 선거기간에는 많이 썼지만 저도 올해에는 꼭 아카이빙에 대한 마음을 먹고 있어요. 이게 네.
2: 그러니까 최서연 의원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요. 굉장히 여러 가지 노력을 좀 하셨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시민사회 또는 또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의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있고 바라는 게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전달했으면 좋고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소통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그 부분에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찾아내야 되고 그다음에 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법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원인 개인적으로는 열심히 노력했어. 근데 안 됐어. 그럼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야 돼요?
3: 저는 거기도 있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개인 최서연 의원의 역할은 정말 잘했다고 저는 봐져요.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했죠. 근데 시의회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최서연 의원의 이야기가 하는 게 아니고 12대 시의회가 과연 뭘 했을까. 근데 제가 조금 좀 기가 막혔던 거는 SNS에 시의회 홍보를 해요. 그거 한번 나중에 뭘 했는지 한번 쫙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건설위원회 사진 찍고 뭐 했다. 그게 광고가 나와요. 근데 그거는 소통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의회가 이런 걸 했어요. 근데 시민들한테는 그 효능감이 전혀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의원들 뭐 행태밖에 없는 거여서 아까 말했던 그 회의로 치열하게 싸웠던 이야기들. 저는 그런 게 어떻게 하면 시의회가 고민하고 공개할 건가. 이걸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2: 오히려 핵심은 시의회 회의록 공개. 회의 장면 공개 네. 이런 거다.
3: 아 회의 장면도 네. 있지만 실은 저번에 이제 우리가 양영환 의원님도 오셨지만 상임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실은 뭐 그 본회의는 그냥 공개되잖아요. 그거는 뭐 아무런 영향가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본 싸움은 그 안에서의 싸움인데 그건 전혀 공개가 되지 않고 있다. 나도 모른다. 나도 본회의 때 그 내용을 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의원님조차도 그렇게 소통이 안 되는 거는 진짜 심각한 문제다.
2: 네. 지금
0: 네. 우리 그 사회자님께서 큰 원인 제일 큰 원인이 뭐냐. 근데 이제 뭐 알권리 차원에서 제도 보완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열린다고 해도 저는 크게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제가 큰 이유라고 생각하는 건 투표율에서 나옵니다. 지방자치 투표율이 50% 좀 넘거나 인기가 없을 땐 40%대까지 내려가거나 반절 이상이 그냥 투표를 안 해요.
1: 관심이 없어요.
0: 네. 지방 이제 뿔뿔이 지방 그 이 자치제 선거가 50%가 투표를 안 해버려요. 그리고 그 50%에서 또 50%는 그냥 민주당 1번 찍습니다. 네. 이게 팩트예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지형도 없었고 대안 세력도 없고 또 감동도 없고 또 지방 의회가 나는 그냥 그 중앙당의 국회의원들이나 관심 많지. 지방 의회 의원들 뭐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이유를 그러면 시민들한테도 찾아야지만 우리들은 그러면 잘하고 있었는가? 쌍방향으로 소통하고 있었는가? 또 왜 너희들은 관심이 없니? 오히려 따져 물었는가? 의원들은. 그리고 시민사회나 다른 채널을 통해서 왜 너희들은 함께 안 하니?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거 한계가 있거든요.
1: 네네.
0: 예, 우리는 작은 그냥 시청과 시민들을 이어주는 우리가 아답터 역할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막 소통하려고 해봤자 자기 홍보해오려고 해봤다 그것도 제약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공영방송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왜 불신임을 하는지 지방자치제가 뭐가 문제인지 의원들이 자각을 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4: 지금 하나만 더 붙여서 얘기를 하면 제 개인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경험들을 모든 의원님들이 다 합니다. SNS도 하고 뭐도 하고 결론이 뭘로 돌아오냐 결국엔 전화와 문자로 돌아가는 이유는 저희가 대상으로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SNS 속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SNS의 그 수많은 홍보물 속에서 저희의 어떤 활동들을 진심으로 바라봐 주시는 분들 또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는 거지만 저희가 대부분 뭐 영세부터 영세라고 치면 좀 힘들 수 있으니까 10살부터
2: 유아부터
4: 어르신까지 다 소통을 해야 하는데 결론은 결국에는 여러 채널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방식이 아니라 전화 한 통이면 해결될 수 있는 전화 한 통이면 소통될 수 있는 게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엔 저희가 그래서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고 의회라는 구성이 어떻게 대화를 하고 시민들과 나아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의회에서 드라마도 찍어봤어요.
1: 그러니까 이게 시도를 여러 가지 했다는 거죠.
4: 그렇죠. 이 전주시의회에 제가 의원으로 들어와서 운영위에 와서 SNS를 살렸어요. SNS를 살리고 SNS팀을 만들고 홍보를 강화하고 그랬던 요인이 우리 의회가 있습니다. 의회 번호 여기 있습니다. 이런 후투를 계속 만들어도 결론은 결국엔 전화인 거예요. 그러면 이 전화를 어떻게 우리에게 더 이 민원이 어떻게 더 잘 들어올 수 있게 만들 것이냐 또는 거기보다 더 나아가서 저는 소통할 수 있는 가장 1번은 우리가 얼마나 쉽게 전화 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찾아야 되는 게 의원이구나라는 생각을 어떻게 하게 만들 것이냐가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현안에 관련된 문제들마다 의원님들이 거기에 가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3: 안 오시는 데도 있어요.
2: 자, 복합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가 그걸 몰라서 좀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방의회에 대한 효능감이 떨어진다. 1차적인 문제죠. 지금 시민사회 일각에서 제안되고 있는 것들이 그겁니다. 지금 지방의회 뭐 회의부터 공개해라. 그런 것들을 시민들이 좀 직접 볼 수 있도록 만들어라. 좀 이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4: 의회에서 여러 차례 계속 논의를 했었어요. 그 이 이야기가 12대 때 내내 나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매번 이야기가 막히는 부분이 어디냐? 의회 의원들 의회에 돈을 쓰는 것을 시민분들이 반가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카메라 한 대를 바꾸는 이게 예산이 십몇억인가 그래요. 어, 이걸 전체적으로 바꾸고 시스템을 네. 구축하고 그러는데 몇십억이 네. 들어요. 네. 저희가 의원이 부득이하게 한 명 늘어난 걸로 의원실을 만들어도 안 쓰는 공간들 뭐 안 쓰는 공간들을 열심히 재단해서라도 공간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도 또 비판을 받습니다. 뭐 저희가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어요. 그 서버실을 옮길 수 없는 부분 또는 6층에 화장실이 없는 부분 그래서 사용하기 어려운 부분들 저희가 엄청 오래된 건물을 쓰다 보니 내부적인 수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예산을 쓸 때마다 비판으로 돌아오니 저희가 이 과정을 이걸 하자라고 얘기를 해도 이 수십억을 의회가 통신 시스템을 만들어서 구축을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보느냐라는 결론이 나오면 결국에는 저희가 지금 유튜브 생중계를 하면 네. 진짜 많이 보면 5명. 네. 대부분 0에서 1명이에요. 네. 본회의뿐만 아니라 여러 뭐 예결위도 저희가 같이 네.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저희도 점차적으로 이제 예산을 확보해가자. 왜냐 전주시 예산 없다라고 맨날 때렸지만 우리가 시민들에게 열어줘야 될 부분들이다라는 것을 저희도 알기에 우리가 전주시와 협의를 해서라도 하나씩 열어가자인 거예요. 그래서 예결위원회 저희가 제일 많이 쓰는 곳이거든요. 예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위원회 뭐 이런 거 할 때 그렇게 운영되는 그곳은 우리가 이번에 카메라를 한번 설치해보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2: 알겠습니다. 이 뭐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실효성은 별로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집행부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예산 편성에 대해서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고.
1: 근데 이게 한 뭐 네.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긴 사실 어려울 수 있어요. 시간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다시 보기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좀 시도했으면 좋겠고요. 사실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몰랐어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
3: 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의도가 다를 수는 있는데 그 회의록을 다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로 회의하고 이런 결과가 났어요라고 하는 뭔가의 제스처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왜 그냥 그렇게만 공개해요? 그냥 요즘은 다 쇼츠 보잖아. 그러면 그런 것도 고민해서 뭐 올릴 방향으로. 수도 있고 방법은 저는 얼마든지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고민이어서 이번에는 진짜 시민들이 이를 갈고 아마 보지 않을까 생각도 들긴 해요. 네.
2: 경현철 의원의 입장은 어떠신가요?
0: 예, 뭐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는 지나쳐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저희가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싶고요. 예산 부족으로 그걸 못했다는 건 핑계 같습니다. 어떻게든 마음만 있으면 그 정도 예산은 다 돈이 없더라도 다 다른 데에서 가져오더라도 만들지 않을까 제 생각은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제 뉴스인가요? KBS 네. 유진희 기자님이 이제 의회 관련해서 좀 했는데 6층에 뭐 체육시설들 이렇게 체력 단련장들 헬스장 만들어 놨는데 네. 이용한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 그런 돈들은 그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돈이 없어서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만드는 건 좋아요. 근데 이용을 많이 하면 더 좋아요. 아니면 개방을 해서라도 만들어야죠. 근데 그런 것들은 피드백이 없으신가요? 저는 한번 묻고 싶은데요. 저는 초선으로 들어가니까 앞으로 그런 예산 낭비만 줄여도 충분히 알 권리는 충족시킬 네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예. 최선 의원 입장 예. 짧게?
4: 예. 아, 예. 짧게 얘기하자면 체력 단련실이 언제부터 있었는지도 잘 모를 만큼 오래된 곳이고 거기에 있는 시설들이 업데이트 되거나 뭐가 새롭게 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6층은 일단 화장실이 없어서 기본적으로 누군가 상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쓸 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은 스튜디오실에서 직원분이 쓰시고 계시지만 그 한 분도 화장실을 쓰려면 다른 층으로 내려가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6층을 저희가 상시 개방 공간으로 설계하지 않았어요. 아. 그리고 체력 단련실 같은 경우는 엄청 오랜 기간 동안 그곳에 있었고 그곳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존치라고 보시는 게 맞다.
0: 그러면 그 체력 단련장은 4년 전에도 있었나요?
4: 4년 전이 아니라 8년 전, 12년 전에도 있었던 걸로 아는데 네. 뭐 되게 오래됐다라고 들었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0: 이렇게 방치가 오래됐군요.
2: 시민과의 네. 소통이 네. 필요하고 좀 그 네. 소통들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어떤 시스템들을 갖출 것인가 네. 이런 고민들을 좀 계속 해나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런가 하면 하나만 더 짚어보고 저희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12대 의회에 대한 평가하면서 또 불통 문제 못지않게 여러 가지 나왔던 이야기들이 있어요. 낮은 청렴도. 각종 비위, 내부 갈등, 이렇게 시민들이 신뢰를 잃어가는 과정 속에서 더 중요한 건 예, 자기 식구 감싸기. 좀 의회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좀 평가되지 못하고 근절되지 못하는 모습에 대한 예, 비판적인 시선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입장 두 분께 좀 각각 듣고 마무리해갔으면 좋겠는데 최세현 의원.
4: 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빠른 위원회 구성, 그리고 빠른 위원회 열기라고 생각해요. 윤리감, 윤리위원회 이런 것들이. 일반 시민분들이 보기에 답답한 요인 중 가장 1번은 의회에서 이걸 만들어 나가는 그 장을 만드는 과정이 시간 소요가 너무 오래되기 때문에 시민분들이 느끼기에는 왜 이 문제 해결 안 해?로 느껴지신다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뭐 저희 당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다른 당 의원님들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 한참 뒤에 열려요. 이게 결국에는 의회라는 시스템이 시스템을 빨리 단축시켜서 시민분들에게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그냥 가장 중요한 게 타이밍이다. 그럼 이 타이밍 맞게 빠르게 빠르게 내놓을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지금 의회에서 계속 논의 중에 있고 그걸 만들어 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1: 근데 저는 좀 잘못을 했는데 자꾸 눈 감아주고 약간 팔이 안으로 굽고 이런 모습들 있고 그리고 저 그것도 좀 희한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물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나중에 결국에 그렇게 잘못을 한 의원한테 공천을 주기도 하던데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4: 그러니까요. 네. 그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의원을 징계할 때 사유가 범죄 유무냐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아요. 범죄 유무의 유가 나오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한 그 수단이 있고 근데 문제는 지금 공천되신 분들도 보시면 다 무죄가 나왔어요. 그래도 저희는 심지어 수사 받았던 1억까지도 다 내요. 그 과정에서 굉장히 소명을 열심히 해야지 다시 살아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어떤 스캔들이 나면 그 스캔들의 시작점은 보지만 끝점을 보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분들이 느끼기에 이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잘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1번이 어쨌거나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라 문제의 정확성을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게 저희가 범죄의 유무로만 징계를 내리는 게 아니라 도덕성을 봅니다. 도덕성이 유무도 따져요. 예를 들어 이번에 어떤 의회에서 상임위 배정 마음에 안 든다고 의사봉을 들고 도망가신 사례가 있어요.
2: 네.
4: 이거는 범죄입니까 아닙니까?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이것이 의회의 어떠한 질서를 방해했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구성을 보고 윤리위원회는 열리는 거고 공천의 과정에서도 그것을 소명했기 때문에 살아 들어오셨다. 그리고 그것을 또 여러 시민분들이 그 지역구 시민분들이 또 이해는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다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2: 경연철 의원께 똑같이 질문 드려볼게요. 12대 전주시의회 시민들의 네. 실태는 굉장히 낮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0: 네, 뭐 청렴도 뭐 여러 가지 비위 관련된 문제는 조국 혁신당이 이제 등장하면서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의 내부 개혁을 더 많이 하지 않았나. 그래서 좀 이렇게 경쟁 체제로 가다 보면
1: 네.
0: 더 우리 최소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더 위로 엄격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12대 의회 때 제가 참 저는 뭐 현실 정치는 있진 않았지만 그래도 조국혁신당 도당 조직국장으로서 당직자로 있었지만 제가 제일 정치가 죽은 모습을 봤어요. 전주시에. 그게 자임 추모 피해 유가족들 그 1년 넘게 많이 고생도 하셨다는 걸 알고 있는데 국회의원이 지역구에 3명이 계시고 전주에 그다음에 도지사도 전주에 계시고 시장도 전주에 계시고 도의원 12명도 전주에 계시고 그리고 시의원이 거의 29명, 30명인가요? 다 더불어민주당 전주에 계시고 그런데 그 유가족의 눈물을 정치가 못 닦아주면 그 정치가 필요한가? 이런 전 대전제에 좀 실망감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런데 13대에서는 그런 것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2: 네.
4: 제가 이거 하나만 드릴게요. 제가 자임추모공원에 관련돼서 질의도 하고 또 대응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의원으로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자임추모공원이라는 그러니까 자임추모관이라는 한 사례가 아니라 이건 여러 사례들 그 옆에도 실제로 에덴의 동산이라는 곳도 같이 이거는 좀 어쨌거나 그 옆에 어쨌거나 다른 공간들의 장례 시설들의 타지에서도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이요. 근데 대부분의 문제의 해결 지점이 어디서 풀리냐면 결국에는 이게 민간 대 민간에서의 문제예요. 근데 이것을 공공과 행정이 장례 시설이라는 공공 시설로서 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개입하고자 하는 부분들로서 최선을 다하는 거고 그래서 다행히도 그 옆에 장례 시설은 해결이 됐습니다.
1: 네.
4: 근데 이제 자임은 또 다른 문제로서 네. 이 민관과 민간의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이냐에 대한 그리고 이거의 법정 유무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법원이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문제들이 아직 길게 남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가기 위해 열심히 발을 내딛고 있는 중이다.
2: 알겠습니다.
0: 저 이 문제로 하나만 네. 더 말씀드릴게요. 네. 사적 분쟁도 사실이지만
1: 네.
0: 시와 도의 관리 책임도 분명히 문제가 나왔거든요. 저희 김선민 국회의원이
1: 네.
0: 전주시 그 행정자료를 통해서 이미 좀 밝혀졌고요. 또 보건복지부 장관 정 장관님한테 대안 마련에 대한 얘기도 직접 했습니다. 이게 뭐 국정감사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리고 대안 마련을 하겠다고 장관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도조차도 우리 전주시는 안 했다는 거예요.
1: 네.
0: 예,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또 그 관련해서 또 하나 말씀드릴 게 뭐냐면
1: 네.
0: 지금 시장님 더불어민주당 아닙니까? 조지훈
1: 네.
0: 당선인?
1: 네.
0: 도지사님 더불어민주당입니다.
1: 그런데 네. 네.
0: 기존에 더불어민주당일 때는 왜 무단 거예요? 그리고 당선자들은 다 하겠대요. 그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1: 네.
0: 예.
4: 정말 죄송한데요. 정말 죄송한데요.
2: 네.
4: 짧게만
2: 말씀하세요.
1: 네, 네, 네, 네.
4: 그래서 장례시설 전수조사하고 TF팀 네. 만들어 네, 조직해갖고 그걸 네. 이끌어내고 있는 거예요.
1: 맞아요.
4: 옆에는 그걸로 과정이다. 통해서 해결을 했고.
1: 네, 네, 네.
4: 그러나 그거에 대한 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유가족분들의 실망감을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그것을 네. 책임져가며 다음까지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것이 저희 같은 의원들이 뭐 시장이 바뀌었다고 네.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 알겠습니다. 제가 과정에 네. 대한 평가.
0: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1: 네. 더 하세요. 네. 네. 더 하세요. 네.
0: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1: 네.
0: 지금 우리가 저희 10명은 다 이걸 해결하자는 마음인데
1: 네네.
0: 더불어민주당 26분만 말씀하면 시의회 의원들이 다 찬성하는 거거든요.
1: 네네,
0: 그렇게
1: 네네.
0: 갔으면 좋겠습니다.
1: 아, 네. 제대로 협치인데요.
2: 네. 과정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고요. 또 네. 앞으로 이 문제를 네. 어떻게 네. 해결해 갈 것인지
0: 네,
2: 좀 이 문제 빠르게 해결됐다 이런 소식 들려왔으면
1: 네.
2: 좋겠네요.
1: 네. 네.
2: 오늘 방송을 통해서
1: 네.
2: 그 계기가 만들어졌으면 한다 이런 생각 들고요.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1: 네.
2: 지금 김노연 작가 그리고
1: 네.
2: 우리 문재인 처장님 제13대 의회에 좀 바라는 거 좀 이것만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것만은 했으면 좋겠다. 한 말씀씩 듣고.
5: 네. 저는 네. 이제 제일 중요한 건 투명성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지금 두 의원님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건 시민의 눈높이라고 하는 건 시민의 감성도 맞춰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제 우리가 되게 많은 다양한 12대 시의회에서 경험했던 사례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다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실은 시민들도 다 이해가 됐었어야 돼요. 근데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들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13대 의회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뭐 저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시민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의원님들도 똑같이 좀 가져가서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 그래서 네. 주변 사람들을 그 시민의 눈높이 맞는 사람들 많이 만나셔야 돼요. 일정 부분 이런 사람들만 만나면 안 되고 더불어.
1: 맞습니다.
5: 더불어 만나셔야 네,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2: 자, 두 분께도 각오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해보죠. 최서연 의원.
4: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장 느꼈던 부분 중 하나는 그 시민분들과 소통하는 방식을 굉장히 고민하고 뛰어다니고 있는 사람을 한 사람이지만
1: 네.
4: 더 나아가서 의회에 지금 이제 상임위원장이 된 사람으로서 굉장히 많은 소통의 기회를 더 열어야겠다, 더 만들어야겠다라는 건 기본 전제인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시민분들이 그것을 체감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숙제를 제가 좀 안고 가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 네.
4: 많은 언론분들과 많은 시민분들도 저희에게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1: 네.
4: 저희가 그 관심에 빗볼 수 있을 만큼의 열심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방의회에 관심
2: 네.
1: 가져야 됩니다.
2: 의원.
1: 네.
0: 네, 제가 생각하는 정치는 그 편의점 사장님 논리인데요. 네, 편의점 사장님이 이제 일을 잘할 것 같은 사람을 이제 알바생을 하나 뽑았어요.
1: 네.
0: 근데 그 친구가 성실하고 똑똑하고 손님한테 친절할 줄 알고 뽑았는데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죠. 그런데 못했으면 편의점 사장님이
1: 네.
0: 알바를 해고했으면 좋겠습니다.
2: 예. 네. 네.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민들이 기대하는 의회상 모습 뭐 그렇게 큰 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1: 네.
2: 민주주의 시스템으로서 의회의 위상, 이에 운영에 대한 고민들이 좀 더 필요한 것 아닌가. 물론 아니라고 생각하겠습니다만 이 승자 독식의 구조가 재현되는 모습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말 그대로 협치, 함께하는 의회 좀 꼭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오늘 함께해 주신 최세현 의원, 경영철 의원, 그리고 문재인 사무처장, 김준 작가 네 분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거침없는 시민 기사읽기 프로젝트 거시기였습니다. 저는 박민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고생하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6: ...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7: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8: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9: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1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백희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어제가 초복이었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0: 네.
1: 오, 시간이.
0: 진짜 예. 올여름은 장마가 좀 늦게 오네. 예. 이러더니 갑자기 더워져가지고. 당황스럽습니다, 진짜.
1: 열대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0: 네.
1: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0: 네. 예.
1: 예, 깨어 있는 건지 자고 있는 건지
0: 예. 예, 자다가도 몇 번씩 깨야 되고 그래서 이제
1: 그렇죠.
0: 물 열대야를 부어야 잠을 잘 수 있는 뭐 그런 농담도 있고
1: 네.
0: 어쨌든 뭐 말복까지는 이렇게 덥겠죠.
1: 네.
0: 예.
1: 더군다나 이번에 중복에서 말복까지 20일 이상 차이 나는 그걸 뭐 월복이라고 하더라고요.
0: 어, 그래요.
1: 네.
0: 아, 그게 더 길다는 얘기예요?
1: 더위가 길다는 그러니까 얘기입니다.
0: 텀이 더 길다는 얘기잖아요.
1: 네네네.
0: 왜 그러는 거예요?
1: 보통은 열흘 뭐 15일 해서
0: 보통은 열흘 보름 이 정도거든요.
1: 네,
0: 초복부터
1: 그렇습니다.
0: 초복부터 중복까지가 한 열흘.
1: 네네네네.
0: 그 다음에 한 보름 이런데
1: 그렇습니다.
0: 그게
1: 20일이 넘습니다. 이번에는 중복부터 말복까지가
0: 20일이 넘어요.
1: 네.
0: 그러면 이제 자연이 더 길어진다는 얘기.
1: 더위가 더 길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0: 네. 아니 강도가 심해졌는데. 길게까지 하면 어쩌라는 거예요.
1: 그러니까요. 더위 대비 잘하셔야 돼요.
0: 아니 근데 또 예. 유럽 보면 우리가 양반이네.
1: 네.
0: 아니 유럽은 진짜 선풍기도 필요 없는 나라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뭐 여름에 더워봤자 27도 뭐 28도 이랬으니까 선풍기도 뭐 굳이 그늘만
1: 그렇죠.
0: 들어가면 시원하니까.
1: 네네네.
0: 그랬는데 뭐 지금 뭐 만 명 유럽에서만 만 명 정도의 네.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지금 발생할 것 같다고 하니까.
1: 수치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0: 네.
1: 또 장례식장에 그 인원을 수용할 수 없어서
0: 어떡해요.
1: 예, 막 뭐 어마어마한 사태로 좀 번지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0: 유럽은 예. 늘 이제 이렇게까지 더워질 줄 몰랐다 보니까 아까 선풍기도 별로 필요 없는 나라였는데 이제
1: 예.
0: 에어컨이 또 이제 화두가 돼 가지고 냄새가 많이 붙는 모양이에요.
1: 그렇습니다.
0: 에어컨을 예.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쪽과 에어컨을 설치하면 도시가 더 뜨거워질 텐데.
1: 네.
0: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냐. 뭐 이런 것들
1: 네.
0: 굉장히 또 논쟁이 심하다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1: 그런 걸 보면 미리 다른 나라에서 그런 그 경험들을 한 나라 예를 들면 우리나라나
0: 네.
1: 뭐 일본 같은 나라들의 사례들을 유럽에서도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을 거라고 좀 봅니다.
0: 그렇죠. 예. 네. 우리야 이제 추위와 더위가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1: 예.
0: 난방, 냉방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 확실한
1: 예.
0: 그런 곳인데 유럽은 이제 그런 기후가 아니었기 때문에
1: 그렇죠.
0: 앞으로 이제 거기도 뭔가 방법을 찾아가겠죠.
1: 네네. 네. 그나저나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외람된 얘기이긴 하나 그 도시의 아름다움 특히 유럽 도시의 아름다움을 얘기할 때 그 건물이 굉장히 고풍스러운 느낌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0: 네.
1: 얘기했기 때문에
0: 그 실액이 어떻게 할 거냐.
1: 네. 그 얘기가 참 많이들
0: 그러니까
1: 얘기하고
0: 뭐
1: 있더라고요.
0: 중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의 그 실외기가 예. 막 이렇게
1: 네, 도시 미관을 해치는
0: 그거 예. 그자 사진들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라도 그리고 이제 그 실외기가 내뿜는 그 열기 때문에
1: 열기.
0: 도심은 더 더워질 텐데
1: 네.
0: 악순환이 된다 이러면서 반대하는 쪽은
1: 네.
0: 그런 논리를 펴는 것 같던데. 어쨌든 이 기후가 정말 지구 전체를
1: 네.
0: 예, 흔들고 막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네. 아, 어쨌든 거위요?
1: 거위의 꿈이요?
0: 예. 거위들도 타겠죠 여름을.
1: 네네네.
0: 그 얘기하려고요.
1: 예. 꽉 꽉.
0: 예, 거위도 네. 더위를 타고 있으니 우리 모두 조심해야 된다.
1: 그럼요.
0: 예. 아, 저 더위 먹었나 봐요.
1: 괜찮습니다. 괜찮으시죠?
0: 예. 네. 어쨌든 여름.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1: 네.
0: 오늘 듣던 중 반가운 소리 강소리 씨도 함께 하고 있는데 잠깐만요, 백희 씨 우리
1: 네.
0: 시작하기 전에 다 헤드폰 점검 한번 하고 갑시다.
1: 네네네.
0: 저도 지금 헤드폰 소리가 모니터가 안 들어오거든요.
1: 네.
0: 근데 우리 소리 씨도 지금 모니터가 안 들어온다고 그래서
1: 네.
0: 아까 백희 씨가 막 마이크 설치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1: 맞습니다.
0: 왜 네. 왜 헤드

0: 맞춰놨는데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세 사람이 스케줄을 맞추다 보니 진짜 불가피하게 한 번씩 녹음할 때가 있거든요. 네. 네. 네. 오늘이 그날입니다.
1: 그렇습니다. 예.
0: 자, 오늘 듣던 좀 반가운 소리 강소리 씨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강소리입니다.
0: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2: 네. 저 너무 더워서 에어컨 네. 틀고 자고요.
0: 네.
2: 그 한 불과 한 3주 전까지만 해도 이제 열고 창문 활짝 열고 바람이 너무 좋다 막 그렇죠. 이랬었는데 네. 이제 창문을 열면 뜨겁고 습한 바람이 들어와서 에어컨 없이는 못 살고 있습니다.
1: 맞아요.
2: 네.
0: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요즘은 에어컨이 없는 것이 재난이 돼버린 시대라잖아요.
2: 맞아요.
0: 근데 여전히 에어컨 없는 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꽤 많단 말이에요.
2: 그래요.
0: 취약계층이 있어서. 네. 그분들에 대한 돌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진짜
1: 네. 맞습니다.
0: 중요한 문제가 됐습니다. 네.
1: 그리고 한낮에 네. 야외에서 일하셔야 되는
0: 네.
1: 분들.
0: 그분들, 그 노동자분들을 그 시간만큼은 절대 일하지 못하게
2: 네.
0: 하는
2: 네.
0: 진짜 어떤 강제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1: 그럼요.
0: 네. 네. 해야 되는데 저 어제 보니까 그 공사 현장 보니까 하고 있더라고요.
1: 맞습니다.
2: 네. 맞아요.
0: 그게 2시 반이었거든요. 제가 잠깐 네. 지나갈 때. 네.
1: 땡볕에서.
0: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저분들 진짜 그 물 고생하시죠. 휴식 저거라도 잘 지키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들고.
2: 저도 최근에 알람이 네. 그 예초기 돌리는 재초기 돌리는 소리로 알람을 깼던 적이 있거든요. 잠을 깼던 적이 있는데 네. 그 시간이 6시 반이었어요.
1: 네.
2: 근데 원래 법적으로 우리나라가 그 일반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지자체마다 7시 이전에는 작업을 못하게 되어 있대요. 근데 너무 덥다 보니까
1: 예, 예.
2: 이렇게 6시 반으로 이렇게 당겨서 재초 작업을 하는 그 알람으로 깼던 적이 있는데
1: 네.
2: 평소 같으면 아침부터 이게 너무 그렇다 안 좋다 그렇죠. 이렇게 네네네. 했을 텐데 날씨가 너무,
0: 너무
2: 덥다
0: 더우니까.
2: 보니까
0: 네. 아침 일찍
2: 잘했다
1: 오히려
2: 잘하셨다
0: 아침
2: 이런 생각이 들 네. 정도로
0: 작업을 할 수밖에 네. 없으니
1: 정말요.
0: 좀 시끄럽더라도 우리
2: 네.
0: 좀 양해를
2: 견뎌야죠.
0: 하고 네. 그리고 정말 한낮에는 좀 피하고
2: 네.
0: 그리고 제발 그 연세 많으신 분들이 내가 네. 평생 해오던 일인데 하면서 그냥 무더위에 파티나
2: 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0: 네. 아유, 하면 안 돼요. 내가 평생을 이러고 살았어.
1: 네.
0: 그러면서 나가신단 말이에요.
1: 맞아요.
0: 그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
2: 네, 위험해요. 맞습니다. 체력도 달라졌고 네. 이제 상황도 달라졌고요. 기온도 너무 40도까지도 네, 오르더라고요.
0: 비닐하우스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진짜 조심하셔야
1: 맞습니다.
0: 돼요. 네. 건강하게 우리가 여름을 잘 났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1: 네.
0: 오늘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고 그래서 여름 하면 또 이제 우리가 방학을 떠올릴 수 있잖아요.
1: 아,
2: 네,
1: 그렇죠.
0: 저는 어른이 되고 나니까 네. 안 좋은 게 여러 개가 있지만
1: 네.
0: 그 중에 하나가 방학이 없다는 점인 것 같아요. 진짜 그렇지 않아요? 누가 이제
1: 네, 네.
0: 이제 방학이야 그 얘기 들으면 너무 부러운 거예요.
2: 부러워요.
0: 근데 우리는 네. 방학이 어디 있습니까?
1: 그렇죠.
2: 없죠.
1: 네,
2: 그렇죠.
0: 특히 밥 해주는 엄마들 제가 맨날 나 지긋지긋해.
1: 네.
2: 그게 돌밥이라고 하더라고요.
0: 아니 그리고요.
1: 네. 네. 돌아서면 밥 해.
0: 그 이제 코로나 시대에 나온 돌밥돌밥이란 단어인데 문제는 이제 에어컨을 켜놓고 밥을 하는 게 아무도 안 좋잖아요.
1: 그렇죠.
0: 네. 환기도 할 수 없으니까 네. 에어컨을 끈 상태에서 문을 열어놓고 밥을 하면 정말 땀이
2: 와 비오듯
0: 정말
1: 비오듯이 정말요.
0: 제가 네. 급식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진짜.
2: 맞아요. 고생 너무 많이 하시죠.
0: 저도 막 진짜 땀으로 범벅이 되는 거예요.
1: 네.
0: 식구들이 오면 막, 나 진짜 밥이나 줄 거야.
1: 네.
0: 줄 것 같아. 에어컨을 켜놓고 해. 어떻게 에어컨을 켜놓게?
1: 정말요.
0: 지긋지긋해. 막 이러면서. 나도 밥 해주는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어.
1: 진짜.
0: 그러거든요.
1: 네.
0: 근데 방학이 없으니까. 그래서 방학이 있는 사람들은 참 좋겠다. 대학생들 일찌감치 방학 들어갔잖아요.
1: 맞아요.
2: 좋죠. 근데 또 좋은 걸 그때는 모른다.
0: 모른다는
1: 네,
0: 거.
1: 네, 네, 네.
2: 그때는 네. 너무 당연해서 몰랐었던 것 같아요.
0: 지금
2: 저도.
0: 초중고가 거의 다음 주쯤이면 여름방학에 들어가죠?
1: 들어가죠.
2: 들어가죠.
0: 네, 22일, 뭐 23일, 네. 24일 이때쯤이면.
2: 대학생들은 이미 시작을 했고요.
0: 네. 그래서 오늘은 방학과 관련된.
2: 네. 너무 네. 좋아요.
0: 말만 들어도 설레는. 니들은 좋겠다.
1: 부럽다.
2: 한 3주, 4주 네. 이렇게 쉬니까요.
0: 근데 고등학생은 그렇죠. 또 입시가 있어서 2주 정도밖에 안 되네요.
2: 네. 열흘
0: 여름방학이 좀 짧다고. 우리 뭐 우리 소리쌤은 잘 하실 거 아닙니까?
2: 그럼요.
0: 네. 방송도 하고 있지만 또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을 네. 가르치고 있으니까. 한 2주 하나요? 3주 정도입니까?
2: 중학생들은 한 3주.
0: 3주.
1: 네.
2: 그리고 고등학생들은 열흘에서 한 2주 정도 쉬는데요.
0: 네.
2: 그조차도 보충학습을 나간다는 사실이
0: 그러면
2: 너무
0: 저한테 그러겠네요.
2: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0: 또 방학 없이 보충 수업 하거든요.
1: 네, 정말
0: 따질 수도 있겠네.
2: 네, 고등학생들은 미래를 더 많이 준비해야 되다 보니까
0: 그러니까.
2: 네, 방학을
0: 여러 가지로
2: 제대로
0: 참
2: 네.

0: 애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1: 힘내라. 네.
2: 화이팅.
0: 이제 어쨌든 이제 우리는 방학하면 옛날에 그 시골집에 가서 막 원두 막 그렇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2: 네. 네.
0: 진짜 그 냇가나 강가에서 막.
2: 와. 얼마 전에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너무 더우니까 네. 그냥 말도 하기 싫고 책도 보기 싫고 그냥 어디 원두막이나 어디 시골집 가서 그냥 수박 먹고 책 보다 자고 뭐 수박 다시 깨서 수박 먹고 책 보고 자고 옥수수 먹고 책 보고 자고 뭐 넷플릭스도 좀 보고 그러고 싶다.
0: 진짜
2: 그렇게 약간 좀 머리를 비우고 지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간절해졌는데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깨닫고 나서
0: 도시인들의 로망이 달라졌대잖아요.
2: 네.
0: 진짜 무슨 바닷가 마을이나 어떤 어디 아무튼 그런 마을에 내 집이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한 한 달 정도 내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실컷 자고 실컷 놀고 그냥 뭐 걷고 싶으면 걷고 그러다 영화 보고 싶으면 영화 보고 왜냐면 OTT가 다 있으니까
2: 그렇죠. 무계획으로
0: 한 달만 살고 오는 거 그러려면 이제 경제적인 뒷받침 돼야겠죠.
1: 아, 그렇죠.
2: 그럼요.
0: 그럼요. 그 일에서도 해방될 수 있는
2: 그런
0: 조건이
2: 뭔가
0: 돼야 되겠죠.
2: 모든 조건이 갖춰져야 그러니까 돼요.
0: 그게 완전
2: 돼요.
0: 로망이 돼버린 거예요.
1: 그렇죠. 맞습니다.
2: 이렇게 현대인이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살다 보니까 머리를 비우고 싶어지는데요. 저는 저에게 휴가가 그렇게 길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딱 깨닫고 보고 싶은 영화가 하나 생겼어요. 리틀 포레스트.
0: 리틀 포레스트.
2: 한국 보셨죠? 네, 한국판. 왠지 뭔가 일본판도 좋지만 그 일본판은 너무 배경이 일본이다 보니까 이입이 잘 안 되고요.
0: 요리도 좀 다르고 하니까.
2: 살짝 다르니까. 우리나라 김태리 배우가 주연했던 리틀 포레스트 너무 보고 싶어서 다시 한번 봤는데 아, 내가 원하던 걸 영화 속에서 하고 있으니까 너무 대리만족이다 해서 이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보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0: 그래서 리틀 포레스트. 사실 거기서도 김태리도 남자친구하고
2: 헤어지고
0: 계속 시험은 떨어지고 있지. 막 알바하면서 온갖 갑질당하고 손님들한테 거기서 정말
2: 고생하죠.
0: 지칠 대로 지친 상태에서 엄마도 없는 고향집으로 이제
2: 내려오게
0: 돌아오는
2: 되죠.
0: 거잖아요.
2: 그래서 이제 막 도시 생활에 막 지쳐서 혜원이에요. 김태리 배우 이름이. 혜원이가 고향에 내려오게 되고 또 거기에서 살고 있는 초등학교 친구들도 많이 만나게 되고 또 음식을 너무 많이 해먹죠.
1: 그래서 그렇죠.
2: 네, 음식 해먹고 친구들이랑 놀고 밭일 좀 도와주고 과수원 일 도와주고 와서 다시 음식 해먹고 쉬고 강아지랑 또 놀고 하는 일상을 단조롭지만 반복을 해가죠. 김태리 배우가요. 그 혜원이가요. 그러면서 1년을 머물게 돼요.
0: 이거 원래? 원래는 한 달이었던가요?
2: 잠깐만 있다 간다.
0: 한 달도 아니었나요?
2: 잠깐만 있다 간다.
0: 이제 돈도 떨어져 가고 막 이러니까.
2: 그러니까 잠깐만 있다 간다고 하다가 이제 계속 1년을 머물게 된 거죠. 그러다 잠깐 이제 다시 서울에 올라가게 되고 이제 다시 내려오게 되는 그런 반복된 이제 패턴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저는 음식을 직접 해먹는 게 너무 좋아 보였어요.
1: 그렇죠.
0: 맞아요.
2: 그 음식 중에서 혹시 선배님들도 보셨죠? 그 먹고 싶은 음식 혹시 있으셨나요?
0: 전 그 꽃파스타.
2: 꽃파스타 저도.
1: 그리고 배추전.
0: 배추전. 아니 배추전은 저는 이게 우리 엄마가 제사나 명절 때 꼭 부치셨어요.
1: 맞아요.
0: 그거는 그냥
2: 일상인 음식.
0: 많이 먹어본 음식이라 그냥 아 맞아 저거 맛있는데
1: 맞아
0: 그냥 배추가 달짝지근해가지고 부치기만 해도 맛있는데 그랬는데 이제 꽃파스타는 너무 예쁘기도 하고
1: 예쁘기도 하고요.
2: 너무 예쁘더라고요.
0: 네,
2: 비주얼이
0: 맞아요.
2: 그리고 또 음식을 만들 때 눈을 감고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눈을 감고 들어보아도 좋을 것 같아요.
0: 음식하는 소리?
2: 음식하는 소리. 그래서 잠이 솔솔 오기도 하고 쉼이 되더라고요. 안정감을 주더라고요.
1: 맞습니다.
2: 그래서 영화이지만 귀로 듣는 영화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ASMR 필요하실 때 리틀 포레스트 한국판 틀어놓고
1: 너무 좋죠.
2: 사부작사부작 하는 소리 듣고 있으니까 또 힐링이 되더라고요.
1: 맞습니다.
0: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거 저렇게 간단해 보이지? 저거 얼마나 시간 오래 걸리는지
2: 엄청 힘들어요.
0: 이러면서.
1: 아 그래요?
2: 이런 대사가.
0: 밤 까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2: 밤조림.
0: 밤조림. 그거 진짜 손 많이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냥 뚝딱 하는 거 같잖아요.
2: 네. 맞아요, 편집을 맞아요. 딱딱해서 막 유튜브처럼 보여주죠.
0: 그리고 이 조연들 함께했던 그 이제 친구 멤버 있잖아요. 유준열, 진기주. 이 그래서 김태리와 이 세 사람의 케미도 되게 좋았어요.
2: 네, 진짜? 너무 좋았어요. 네. 진짜 찐친 같은 네. 텐션이 나왔죠.
0: 진기주가 이 류준열을 좋아하고,
2: 좋아하고.
0: 근데 류준열은 또 김태리한테 마음이 있는 것 같은 있고. 이런
2: 네 그런 그리고 분위기.
0: 또 류준열의 또 전 여친이 또 찾아오고, 네, 찾아오고. 이러면서. 그런 콩닥거림도 되게 네, 귀여웠어요.
2: 네, 귀엽고 네,
0: 설레기도 하고 네, 귀여웠어요.
2: 러브라인도 살짝 네, 있었죠. 네.
0: 그리고 그 강아지는 네. 뭔 학원 다녔대요?
2: 연기 너무
0: 무슨
2: 잘하죠.
0: 연기를 아니 무슨 강아지가... 연기를 그렇게 잘해요?
2: 네, 연기를 너무 잘해요. 오구였죠 네. 이름이.
0: 오구 다섯 번째 태어났다 네, 그래서 오구.
2: 1구, 2구, 3구, 네. 4구.
0: 백구 중에 이제 생일 네. 다섯 번째였다고 오구인데. 네. 오구오구 그러는데
2: 너무 귀여워요.
0: 아니 무슨 연기를
1: 사람 배우처럼
2: 네. 잘하잖아요. 사람처럼 네. 잘하고
0: 쟤는 진짜 어떻게 저렇게 그냥 그 시골 강아지를 그냥 네. 이렇게 진짜 데려다가 이렇게 했을 것 같긴 한데
1: 그렇겠죠.
2: 네, 네 맞아요. 그랬는데 이제 강아지조차 캐스팅을 맞아요. 너무 찰떡같이 잘했고 네.
0: 그래서 그 강아지 보는 것으로도 또 힐링이 되는
2: 네, 힐링이 돼요. 그리고 외롭다고 데려가 주잖아요. 류준열이. 네.
0: 너 혼자 자는데 무서울
2: 네,
0: 수 있으니까.
2: 무서우니까 강아지를 데려다 주면서 하는 말이 또 저도 기억에 남아요. 온기를 가진 생명은 다 위로가 된다.
0: 아, 맞아.
2: 그런 말을 멋지다. 또 하죠.
0: 근데 그날 밤에 네. 첫날 밤이하고 진짜 무서웠거든요. 네. 그러니까 강아지를 데리고 같이 네, 자잖아요. 네. 이불 속에서 같이 자잖아요.
2: 비 올 때도 데리고 네. 가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이제 날씨 좀 따뜻해지면 밖에서 재워라 이렇게 류준열이 조언을 하죠. 데리고 네. 자지 말고 네, 네. 그때 김태리가 대답을 안 하는 것도 네. 저는 되게 좋았어요.
0: 이미 정이 들어서.
2: 네, 네 정이 들어서. 대답을 안 하는 것도 좋았고 네. 이 사계절을 지나면서 먹어볼 수 있는 요리를 사부작사부작 다 해먹는 네. 그런 김태리의 야무진 모습도 네. 쉼이지만 마냥 이렇게 널브러져서 쉬는 게 아니라 또 부지런하게 쉬는 게 또 휴가의 묘미가 아닌가.
0: 막 뭐 심잖아요.
1: 네.
0: 네. 감자 심던가요?
2: 감자.
0: 감자 심던가요?
2: 감자도 심죠. 네.
0: 네. 그러면서 막 류준열이 타박하잖아요. 뭐 네. 그렇게 얕게 심으면 안 되네. 뭐 어쩌네. 네. 막 이러면서. 네. 네.
2: 조언을 또 해주죠.
0: 네.
1: 맞아요.
2: 그리고 그렇게 기른 감자 감자로 또 엄마 레시피 받아서 감자빵 만들어 먹는 뭐 그런 이야기들도
0: 저는
2: 있고요.
0: 그 떡볶이 어떻게 할 거예요, 세상에. 아. 그 고추를 그렇게 막
1: 진짜
2: 진기주가 만든 거죠.
0: 부장한테 네. 열받았다고 와가지고 막 다 때려 넣어 막 이래가지고.
2: 네. 네. 근데 진기주 배우도 연기를 참 잘해요. 네. 요리 못하는 연기도 잘하고. 네. 그 이번에
1: 요즘에 청결계 네.
0: 바로 엄청 뜨겁죠. 네.
1: 이만님 네. 역할로 네.
2: 다시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말 것 같은 그런 느낌이
1: 목소리가 변하네.
2: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재밌게 다시 한번 봤고
0: 네. 네.
2: 그냥 여러 번. 다섯 번째 봤거든요.
0: 저도 꽤 본 것
2: 네.
0: 같아요.
2: 네, 여러 번.
0: 한 서너 번은 본 것 같아요.
2: 영화 채널에서도 네. 틀어주고 네. 해서 그냥 틀어놓고 그냥 생활을 해도 이렇게 한국어가 귀로 들리니까요.
1: 네. 그렇죠.
2: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네. ASMR 틀고 여유를 즐기기에 딱 좋아서 네. 뭔가 휴가 때 멀리 못 가신다면 이
1: 아니네요.
2: 영화
1: 네.
2: 틀어두고.
0: 또 생각나는 장면, 백희 씨는 어떤 거 꼽으세요?
1: 저는 그 술 마시는 장면들.
0: 아버지 술 갖고 와서 진기주 배우가
1: 그렇죠.
0: 아버지 술 아. 있잖아 큰 병 있잖아요.
2: 네네. 네. 네.
0: 막 뭐. 뱀술 담그는 병
1: 그러니까요.
0: 있잖아요.
2: 몰래 가죠. 뭐 어떻게 하니까 네. 물 채워놓으면 돼. 뭐 이러면서 네. 강에 물 맞네. 네.
1: 맞아요.
2: 네. 네. 이런 대사 있죠.
0: 가마시죠 그걸.
1: 그 느낌을 저는 경험한 적이 없는데 마치 네. 저에게 그런 추억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0: 있죠.
1: 장면이.
0: 네. 누구나 네. 저런 추억을
1: 있을
0: 있는 것
1: 같아.
0: 같은 착각.
1: 네. 네. 친구들이라면 한 번쯤 저런 식으로
2: 맞아요.
1: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 전 네. 없거든요.
0: 네. 네.
1: 오히려 어디 뭐 대학가 근처에서 친구들이 왁자지껄하게 그런 네. 시간을 보낸 적은 있지만 네. 이런 그 고즈넉하고 시골 풍경에서
0: 네.
1: 그 옛날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난 자리에서 완전히 회포를 강제로 풀어버리게
0: 네.
1: 되는
0: 네.
1: 느낌을 저는 없지만 마치 있었던 것 같은 그러니까요. 착각에 빠지게 만드는
0: 맞아요.
1: 장면이에요.
0: 네. 네.
2: 있죠. 그런 장면이 네. 있고 왠지 반딧불이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배경이었어요.
1: 맞습니다.
2: 그래서 잔잔하게 옆에 강이 흐르고 또 평상 같은 데 앉아가지고
0: 그러니까요.
2: 도란도란하던
1: 맞아요.
2: 그런 여름밤?
1: 네.
2: 여름밤에 딱 어울리는 그런 배경이죠.
1: 맞습니다.
2: 근데 이제 저는 이 영화에서 엄마도 조금 네. 이해가 잘 안 되는 포인트가 있었어요.
1: 맞아요.
2: 그 말도 없이 떠나죠 엄마가.
0: 네. 수능 끝나자마자.
2: 네, 그러니까. 수능 끝나자마자. 근데 보통 그 대학을 합격하는 걸 축하해주고 싶고,
1: 네.
2: 그래서 그것까지는 보고 갈 것 같은데 그냥 가차 없이 수능 끝나자마자
1: 맞아요.
2: 어머니가 그냥 사라져 버리는
1: 네.
2: 거죠.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는 돌아오는 걸로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1: 네.
2: 엔딩으로.
1: 환상이냐 아니냐.
2: 네, 그렇게 네. 하죠.
0: 고모가 왔다.
1: 네, 네, 네, 네, 네.
0: 고모가 온 거야.
1: 네,
2: 고모가 잠깐
1: 있고.
2: 반찬
1: 네.
2: 주러 온 것 같은. 네. 그런 이제 엔딩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장면들, 인상 깊은 장면들이 너무 많지만 또 그 큰 나무에서 밑에 평상에 엄마랑 그 김태리 배우 혜원이랑 같이 앉아서 복숭아 먹는 그 장면도 너무 네. 좋아서 영화 맞습니다. 그 화면을 사진으로 찍어놨어요.
1: 아, 그 정도로?
2: 네. 네. 그래서 앉아서 이렇게 더운데 아, 너무 덥다 하면서 이렇게 미간을 찌푸리면서 그 복숭아 하나로 더위를 달래는 아. 그런 것도 또 여름 감성이잖아요.
1: 맞습니다.
2: 그래서 계절에 해볼 만한 것들 다 들어있어요. 리틀 네. 포레스트.
0: 맞아요. 그러니까 1년을 있다 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담긴
2: 네.
0: 일본은 두 계절씩 따로따로 해가지고 두 편으로 돼 있잖아요.
2: 어, 맞아요. 봄과 네. 여름, 여름 가을과 겨울.
0: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는 사계절을 그냥 얘가 1년간 여기서 맞죠. 원래 잠깐 있다 가려고 했는데
2: 네.
0: 그게 아니고 길게 있으면서 길게. 네. 네. 1년 사계절을 다 담는 그런 영화가 됐는데 진짜 그 시골 풍경도 너무 예쁘고 이렇게 자전거 타고 네. 그렇게 막 논 있는데 네. 막 달리는 그것도 너무 부러운 거예요.
2: 네, 색감이 너무 네. 좋아요. 네. 그 막 초록색, 하얀색, 네. 파란색. 네,
0: 가을 되니까 네. 그 갈색 이래서
2: 까만색.
0: 풍경도 너무 예뻤고 음식은 말할 것도 없고.
2: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오감 만족이죠.
0: 네.
2: 이렇게 보는 것도 좋고 귀로 듣는 것도 좋고 네. 또 이렇게 직접 먹진 못하지만 눈으로 먹는다고 하잖아요. 네.
1: 맞아요.
2: 네, 그래서 네. 꽃 파스타며 뭐 아카시아 꽃 튀김, 밤조림 네. 만드는 거.
0: 아 맞다, 꽃 튀김도 있었네요.
2: 꽃 튀김, 쑥도 튀기는 것 같더라고요.
0: 맞아요. 네네네네.
2: 쑥갓처럼 생긴 그런 식을 튀기는데
0: 이렇게 넣으면 꽃처럼 확 피잖아요. 네. 네.
2: 그 장면 너무
0: 기름에 이렇게 넣으면
2: 네. 좋았어요.
0: 꽃처럼 확 펴서
1: 먹으면 바삭할 것 같고.
0: 네. 네. 얼마나 바삭하고.
2: 꽃 튀김 드셔보셨어요? 선배님?
1: 저는 꽃 튀김은 못 먹어
2: 먹었어요.
0: 그냥 화전 뭐 이런 건 먹어봤는데
1: 네.
0: 꽃 튀김은 그리고 이제 그 장어 튀김 하모라고 하는
2: 네.
0: 그 장어를 이렇게 칼집을 넣어가지고요
1: 네.
0: 딱 넣잖아요. 그럼 진짜 꽃처럼 확 펴.
1: 아~
0: 와, 네. 그걸 하모라고 하거든요.
2: 네. 하모.
0: 어, 하모. 그게 이제 여수 쪽 뭐 이런 쪽이 되게 유명한데 그거 진짜 맛있어요.
2: 아, 그러니까 식감 그 튀김의 네. 바삭한 식감을 네. 꽃으로도 느낄
0: 맞아요.
2: 수 있다. 그걸 또 생각하게 되죠. 먹어보고 맞습니다. 싶죠. 저도 한 번도 네. 안 먹어봤거든요. 그래서 먹어보고 싶은 음식도 아유, 많이 생각나요.
1: 살찌는 계절이에요.
0: 네. 네.
2: 여름 너무 좋아요.
0: 여름에 입맛 없다고 누가 그랬습니까?
2: 네. 근데 그게 빠졌어요. 삼계탕? 네. 원래 삼계탕도 넣으려고 했었대요.
0: 네. 아 와인. 그래요?
2: 네, 닭 잡는 것도 넣으려고 했대요. 왜냐하면 그 일본 버전에서 오리를
0: 네.
2: 오리로 하는 요리가 나온대요.
0: 네네네. 아.
2: 그걸 만들 때 오리를 잡는 장면이 너무 네. 적나라하게 나온대요.
0: 아.
2: 그래서 목을 쳐서 네네. 뭔가 그 피가 낭자하고 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일본 버전이었다면
0: 네.
2: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할까 말까 삼계탕으로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뺐다고 하더라고요.
0: 아니, 훨씬 좋은 것 같아요.
1: 네네네. 네. 안 하기를.
0: 진짜 힐링의 네네. 느낌이라서 그냥 꽃, 배추
1: 네.
0: 뭐 이런 게
1: 네. 네.
0: 더 훨씬 뭐 감자, 밤 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힐링의
2: 채식
0: 느낌으로
2: 예. 있죠.
0: 예. 와 진짜 뭐 여러 번 봐도
2: 네.
0: 질리지 않고 여러 번 봐도 힐링되는
2: 음악도 되게 좋아요.
0: 네. 네.
2: 꽃 음악 제목이 뭐 약간 꽃튀김, 뭐 예. 봄나물 뭐 이런 음식으로 예. 이렇게 플레이리스트들이 있더라고요.
0: 그 중에서 네. 이제 대표적인 게 걷는 마음.
2: 오, 네. 네. 걷는 마음.
0: 이 노래.
1: 여러분 들리시죠?
0: 잠깐 만나고 올까요?
1: 네. 네.

0: 대형 이백희의 영화 대 영화. 오늘은 듣던 중 반가운 소리 강소리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방학에 관련된 영화 그 중에서도 리틀 포레스트 먼저 만나봤습니다. 아, 걷는 마음. 네, 네. OST도 잠깐 듣고 왔고요.
1: 네.
0: 자, 이번엔 백희 씨가 가지고 온 영화를 만나볼까요?
1: 제가 가지고 온 영화는 보이후드 2014년작입니다.
0: 인생 영화로 꼽는 분들 많는
1: 많으시죠?
0: 아주 많죠. 네,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이 영화가.
1: 그러네요. 2014년에 네. 개봉을 했고.
0: 네.
1: 뭐 내용은 아주 단순한데 뭐 이게 이렇게 어떻게 만들었지? 네. 보통 이런 작품이에요.
0: 네. 예. 그러니까 이게 그것으로 네. 더 화제가 되지 않았어요?
1: 네.
0: 한 배우가 진짜 1년씩 그 방학 때마다 만나가지고
1: 그렇습니다.
0: 찍었다잖아요.
2: 네. 네.
0: 그래서 조금씩 해가지고 12년간을 네.
1: 그렇죠.
0: 찍었다.
1: 네.
0: 네.
1: 우리나라로 치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2년. 네. 그러니까 대학생이 되면서 끝납니다.
0: 그렇죠. 18살까지 네. 해가지고.
2: 근데 이 감독이 그런 거 전문인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비포 시리즈.
0: 비포 시리즈의 네. 감독입니다.
2: 한 네. 배우를 데리고 쭉 네. 가는 의리 있는
0: 에다노크가 네. 페르소나인가요?
1: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네.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에다노크를.
1: 네. 이제 이 이야기는 어린 남자 아이의 시점에서 이 아이가 뭐 미취학일 때부터 시작해서 대학에 가면서
0: 한 6살 정도부터 네네네. 시작해서요.
1: 18세 정도에서 네. 엔딩이 되는데요. 근데 그 주변의 인물로 여동생, 엄마, 아빠
0: 누나
1: 있습니다. 아 누나
0: 누나였죠?
1: 이게 네. 누나와 엄마 아빠가 있는데 엄마 아빠가 별거인
0: 그렇죠,
1: 상태로
0: 별거
1: 시작을
0: 하죠.
1: 해서
0: 네. 네. 맨날
1: 엄마가
0: 싸우고
1: 이제 두 번의 재혼을 하고
0: 예. 네.
2: 와.
1: 그러면서 이 아이가 겪는 1인칭 시점이라고 보시면 거의 될 것 같고요. 그 12년간의 기록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올해 여름 방학에 찍고 내년 여름 방학에 찍으면
0: 예.
1: 이야기가 연결이 안 될 것 같네요.
0: 그러니까요.
1: 영화를 보고 있으면 되게 자연스럽게
2: 네,
1: 연결이
2: 돼요.
0: 네. 엄청 자연스러워요.
1: 자연스럽게. 뭐 이사를 간다거나 어떤 장소가 그 장소인데 사람이 1년 뒤에 그 장소에서 다른 행동을 한다거나 하는
0: 네.
1: 식으로 되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0: 네.
1: 근데 네. 한 해에 15분 분량씩을 찍었대요.
0: 네. 네.
1: 그래서 이 영화가 거의 3시간이 가까이 되는 거거든요. 12개의 시퀀스를 15분 분량으로 찍으니까
0: 그렇죠.
1: 실제로는 더 많은 분량인데 편집이 돼서 우리가
0: 네네.
1: 3시간 정도로 그냥 맞춰 보는 거예요.
0: 네.
1: 그 장면 그런 그 이 영화에서의 핵심 사건이 없고요.
0: 없어요.
1: 부모의
2: 성장기.
1: 네. 네. 부모의 이혼.
0: 아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초중고를 쭉 가는
1: 네.
0: 걸 보는 거잖아요.
1: 네, 엄마의
0: 네.
1: 재혼
0: 네.
1: 뭐 이런 게 이 네. 그 아이 시점에서는
0: 네.
1: 내가 이걸 바라보는 입장에서 조마조마하게 되는 네. 어떤 순간들이 있는 것이고
2: 잘 클까 하면서요.
1: 네. 또 그 시기시기마다 들어가는 우리가 모두 공감하는 장면들이 이제 있죠. 배경으로 깔려있는 음악이라든가
0: 네.
1: 아니면은 뭐 해리포터 씨가 그 의상을 입고 나온다든가 뭐 이런 장면들을 보면 아 저런 추억도 나한테 있는 것 같은데 혹은
0: 네.
1: 내 주변에 저런 추억을 가진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이 아이의 시점에서 볼 때 제가 이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는 폭력적인 장면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지는 않아요.
0: 네. 네.
1: 그런 점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엄마가 사실은 자기가 대학교를 다니다가 늦둥이 대학생인 거죠. 교수랑 사랑에 빠져서 재혼을 하게 되는
0: 네,
1: 겁니다.
0: 네, 네.
1: 아빠는 친부녀 에다노크가 따로 있고.
0: 네.
1: 근데 이 재혼한 교수가 사실은 폭력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알코올 중독되었고.
2: 중독이었죠.
1: 근데 때리는 장면을 물건을 던지는 장면을 한번 보여주긴 합니다.
0: 네, 식탁에서 네, 한번 던지는. 네.
1: 그러나 이 자동차 창고에서 엄마가 폭력을 당한 것 같은 장면은 안
0: 네,
1: 보여줘요.
0: 네,
2: 네. 그냥 넘어져 있는 거예요.
1: 빨리 너희 나가! 네, 이런 네. 식으로 소리를 치고. 그래서 다행이다. 그런 폭력 장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돼서 거기에 우리가 주의를 뺏겨서
0: 네.
1: 이것을 사건으로 삼는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해놓는 거는 참 자연스러웠던 것 같고
0: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흘러가는 하나하나하나 이 얘기들은 정말 어느 집 가정이나 다 있을 법한 얘기예요.
0: 맞아요.
2: 네, 네. 네.
0: 나도 저러고 놀았어.
1: 네.
0: 맞아요.
1: 네. 특히 이제
0: 있잖아요. 맞아.
1: 첫 번째 장면에서는 누나가 시끄럽게 막 하고
0: 진짜.
1: 야, 나는 할 건데.
0: 네.
1: 그러면 엄마가 와가지고 니네 집 뭐 하냐.
0: 차 안에서 꼭 둘이 엄청
1: 네.
0: 투닥거리잖아요. 싸우잖아요.
1: 투닥거리고 그 네. 어느 집이나 다 있을
0: 아,
1: 법한
0: 아,
1: 그런 이야기거든요.
2: 그리고 엄마
1: 이야기거든요.
2: 딱 들어오면은
1: 네.
2: 거짓말하고 나
1: 네.
2: 제가 먼저 괴롭혔어. 네. 아니네.
1: 그러니까요.
2: 자기 먼저 괴롭혔는데.
1: 아. 그리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장면 몇 가지는 엄마가 몇 번 웁니다.
0: 네.
2: 네.
1: 근데 이제 딸아에게 고백하면서 우는 장면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엄마로서 힘든 장면을 사실은 저는 저희 엄마가 울면서 저한테 그렇게 고백한 적은 없거든요.
0: 네.
1: 그런데 만약에 우리 엄마가 젊은 시절에 본인이 모든 걸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서 저에게 뭔가를 얘기했다면 아마 저렇게 얘기했을 것 같다. 그러니까 공감이 되고 수긍이 되는 거예요. 자녀 입장에서.
0: 그렇죠.
1: 예. 그리고 마지막 장면도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한 본인이 이 남자 주인공 본인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이 고민들을 구구절절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이킹을 가서
2: 네.
1: 누군가 대화를 함으로써
0: 네.
1: 와, 이 12년의 이 영화를 이렇게 끝낸다고? 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네. 연결성으로 네. 마무리를 네. 하는 것까지 저는 그래서 이 3시간이 3시간처럼 안 느껴지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2: 맞아요.
1: 그리고 네. 이것만 얘기한 거 끝낼게요. 아빠 직업이 뮤지션입니다. 에다노크가.
2: 네, 네, 맞아요.
0: 기타 치면서 노래하는 장면 나이 네.
2: 나죠. 네.
1: 무책임하면서도 네. 저게 또 미국 스타일인가 아메리칸 네. 스타일인가.
0: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들고.
1: 네.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작품이에요.
2: 저는
1: 네.
2: 좋았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연애 조언을 해주는 부분. 네. 아빠가
0: 에다노크가
2: 네. 네. 네. 연애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최고의 여자를 얻는 방법을 알려준다 하면서 네. 되게 간단하다면서 질문을 던지고 그냥 주의 깊게 잘 들어주면 된다.
1: 아.
2: 그런 아주 중요한 말들을 하더라고요.
1: 네.
2: 그래서 저는 거의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뭔가를 막 주입하고 너무 많이 가르치고 이런 것보다는 살아왔던 부모가 살아왔던 한마디 한마디를 그냥 툭툭 던져주는
1: 네.
2: 그런 게 너무 저는 약간 취향 저격이거든요.
0: 그러니까
2: 어른들을 만났을 때 좋은 점은 그냥 툭 던지는 한마디가 정말 조언이 되고 귀감이 되고 할 수 있다는 건데
1: 그렇군요.
2: 다른 사람을 네. 이제 얻는 방법 잘 들어주면 된다라는 게 그냥 너무 별거 아닌 것처럼 연기하는 네. 그 표정 이런 거 너무 좋았어요.
1: 정청의 기술이네요. 네.
0: 저는 이제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잖아요.
1: 네.
0: 남자 주인공이 너무 못생겨진다. 진짜 있잖아요.
1: 네.
2: 역변과 정변 그런 말 있죠.
0: 언제쯤이면 저 어중간한 때를 벗고
1: 네.
0: 인물이 좀 괜찮아지려나? 막 그걸 보는 재미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것도 있었던
2: 네.
0: 것 같아요. 한 살 한 살
2: 네.
0: 먹으면서 그래 저 때는
2: 네.
0: 저럴 수밖에 없지.
2: 네.
0: 막
1: 맞아요.
0: 이런
1: 진짜.
0: 이런 마음도 들고. 네.
1: 그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도 아이일 때 되게 귀엽고
0: 네.
1: 청소년기 지나면서 그러다가
0: 아니 그렇게 네. 예뻤던 애가 왜
2: 이상해졌어? 네.
0: 나고 막.
1: 네. 근데 또 나중에는 자기 얼굴
0: 네.
1: 나오죠.
0: 네. 나오잖아요.
2: 네.
0: 네. 그래서 그걸 보는 재미도 있었어요.
2: 재미도 있죠.
0: 네.
2: 그래서 영화 평 중에서 그 어떤 분이 이렇게 평을 달았는데
1: 네.
2: 내 인생도 이렇게 찍어줘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0: 네.
2: 내 인생도 이렇게 담기고 싶다.
1: 네.
2: 그러니까 그분이 보기에 이 영화가 그냥 너무나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이야기들을
1: 네.
2: 그냥 담담하게 12년에 걸쳐서 담아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1: 네.
2: 나는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본 거죠.
1: 그래서
2: 나도 한번 찍혀보고 싶다. 그런데도 공감이 네. 됐습니다.
1: 저는 이제 이 영화를 가지고 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연하게도 이 영화가 2014년 작품이에요.
2: 네.
1: 12년 전이에요.
2: 와.
1: 이 영화가 12년을 다루고 있는데
2: 네.
1: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에 나온 영화예요.
0: 네.
1: 그리고 저는 12년 전에 첫 아이를 낳았고
2: 네.
1: 그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제 세월호
2: 네.
0: 2014년
1: 네.
0: 네.
1: 그리고 저는 2014년에 이재영 씨랑 같이 방송을 하고 있었어요.
2: 진짜요?
0: 네. 그러네요.
1: 그런 순간들 그래서 이 보이후드가 기획하려고 하는 우리 삶의 시간을 뜨는
2: 네,
1: 얘기가
2: 기능.
1: 또 나오거든요.
2: 네, 그런 분들이 있죠.
1: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정 씨랑 같이 그 방송을 했던 순간순간들에 대한 기억들을 또
2: 추억도
1: 되새기게
2: 떠올리게
1: 되고.
2: 되고.
0: 네.
1: 그때 제가 첫 아이를 낳아서 이정 씨가 이제 방송 외적으로도 우리 첫 아이의 유모차를 제가 선물로 받았거든요.
2: 진짜요? 예. 우와.
1: 간이 유모차를.
0: 제가 플렉스 했나요?
1: 네.
0: 어머나.
1: 그래서 그
2: 우와.
1: 간이 유모차가 너무
0: 제가 왜 그런
1: 너무
0: 짓을
1: 잘
0: 했죠?
1: 사용을 했거든요.
2: 선배님 나중에 네. 저도
1: 그걸로 애 키웠거든요.
2: 와 진짜 감동이네요.
0: 그 유모차 소리 씨 주세요.
2: 물려 받아야겠네요. 이게 대대로 내려오는
1: 아이가 생기시거든.
2: 네, 나중에.
0: 네. 아, 진짜 예약. 그러네요.
1: 네.
2: 시간이 빨라요.
1: 그래서 시간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0: 네.
1: 되는 예. 이 영화의 대사로도 나오지만 우리가 순간을 잡는 게 아니라 그 순간이 우리를 붙잡는다 뭐 이런 표현들이 맞아요. 나오는데
0: 명대사 진짜 명대사라고 꼽는 분들 많죠.
1: 맞습니다.
2: 네, 네. 맞아요.
0: 우리가 뭐 지금을 붙잡아라, 순간을 붙잡아라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은 순간이 우리를 붙잡는 거야.
1: 대사.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영화를 보면
2: 순간순간이 중요합니다.
1: 네, 네.
2: 순간순간이 네. 좋아야 한다더라고요.
0: 맞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좋은 영화는 어떤 성찬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1: 네.
0: 그러니까
1: 네.
0: 어떤 무슨 반찬이 많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1: 그렇죠.
0: 좋은 맛집하면 그냥 네. 그 찌개 하나가 이미 전국장 이미 끝내죠.
1: 네.
0: 다른 반찬 필요 없어요. 이것처럼 네. 어떤 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영화가 가지고
2: 돼요.
0: 있는
2: 네. 그 자체.
0: 이 자체가 너무 기념비적이기 때문에
1: 맞아요.
2: 다 들어있어요.
0: 네. 네. 근데 이제 누군가는 뭐 지루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이 영화의 힘이잖아요.
2: 맞아요.
0: 네. 그냥 담백하고
2: 네.
0: 이 소년이 커가는 그 과정을 네네. 그냥 그대로 진짜
2: 보여주니까요.
0: 진짜 내 얘기고 옆집 아들 얘기고 네. 막 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는
2: 네.
0: 그 감독의 힘?
1: 맞습니다.
0: 그게 네. 이 영화의 대단한 위력이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1: 희한해요. 그래서 제 딸아이가 딱 12살이거든요.
0: 네.
1: 이 12년.
0: 네. 네.
1: 그래서 그 첫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딸아이의 모습을 저도 한번 이렇게 쭉 머릿속으로 그려보게
0: 네,
1: 되는
0: 네, 네.
1: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0: 아.
2: 아 근데 저는 궁금했어요 선배님 휴가 주제에 네. 이 영화를 선택한 이유?
1: 아 이 영화가 이유. 휴가 때만 만나서 찍은
0: 찍었으니까.
1: 거예요.
2: 아 방학 때만
0: 12년 동안 방학 때만
1: 여름 방학
0: 때만 만나서 찍었어요.
1: 만나서 찍어야 돼요. 네,
0: 그래서
1: 배우들 캐스팅 때문에 네네.
2: 계속 보면서도 백희 선배님께서 이걸 왜 고르셨을까?
0: 보이어도 타는 순간에 이 이유 때문이구나.
1: 그래서 다 반팔 장면밖에 없어 이 영화는.
2: 무릎을 탁 쳤네요.
0: 그래서 우리 명절에 한번 만나는 친척 같다고
2: 맞네요.
0: 막 이런 느낌도 있고 딱 그렇습니다.
1: 네. 첫 장면의 포스터 장면인 이 6살 아이가 잔디에 누워 있는 장면부터
2: 너무 좋아요.
1: 네 마지막 장면인 이 협곡으로 하이킹 떠나는
2: 여자인 친구랑
0: 자전거 타고
1: 그리고 반팔로 그냥
0: 그리고 그 이제 이 소년이 막 못생겨져 가는 막 그 사춘기 겪는 과정도 그렇지만 에다노크가 나이 먹어가는
1: 그렇죠.
0: 그 모습을 보는 또 맛도
2: 그렇죠.
1: 기분 이상해요. 그걸 보면 기분 이상하죠.
0: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그 비포 시리즈에서의 에다노크가 있기 때문에
2: 네.
0: 아 에다노크가 또 저렇게 나이를 먹어가는구나
1: 맞습니다.
0: 이걸 보는 맛도 있습니다.
1: 네. 진짜? 궁금증이 풀리셨군요.
2: 네. 무릎을 탁.
0: 그랬군요. 그게 되게 궁금해.
1: 이걸 왜 여름 영화를 왜 그런 걸 배워갖고 왔어?
2: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생각을 하면서 오늘 아침까지.
0: 왜 이러는 거지?
2: 생각을 했죠. 아, 그랬구나.
0: 그
2: 너무
0: 이유가,
2: 네, 자연스러워요.
1: 네.
2: 어쩌면 여름에만 만나서 찍었기 때문에 그 연결 그 옴니버스식 구성이
1: 네.
2: 완벽하게 이어지는
1: 그렇죠. 계절 계절감도 통일성
0: 계절이 그렇게 돼버리면 진짜 어색할
2: 네, 왔다 갔다 하니까
0: 네.
2: 이질감이 들었을 텐데 전혀 그렇지 않고 자연스럽게
1: 네.
2: 물르르는 느낌으로 영화가 마무리가 됐었네요.
0: 그리고 이 음악 히어로
2: 네. 아 너무 좋아요.
1: 이 음악이죠.
0: 음악이

0: 음악도 좋아서 이 노래 진짜 몇만 번은 듣지 않았을까요?
1: 네.
0: 따라 부르기도 많이 하고 막 가사도 이렇게 적어보기도 네. 하고
2: 운전할 때 들으면 너무
0: 네,
2: 좋아요.
0: 네, 맞아요. 진짜 뭔가 이렇게 막 나는 듯한 느낌이 네, 약간 들어요. 들면서
2: 여행 가는 기분, 네. 휴가 기분.
0: 영화 보이후드의 OST 히어로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이지영 이베키의 영화 대 영화 오늘 듣던 중 반가운 소리 강소리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방학이라는 주제로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영화는 진짜 방학이란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것도 네. 여름방이란 단어가 들어갑니다. 네. 일본 애니메이션 갑파 쿠와 여름방학을 와, 네. 이라는 네.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영화가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봤거든요.
2: 네. 네.
0: 근데 이 애니메이션은요. 보통 만화 원작을 해가지고 애니메이션 한 게 아니라 네. 동화를 원작으로 한 애니메이션인데 네. 이렇게 지금 보면 약간 그 기술이 좀 떨어진다고 그래야 되나? 약간 투박한 애니메이션 네, 느낌이 있어요.
2: 그러니까 막
0: 예, 굵고 요즘 애니메이션은 정말 너무 뛰어나잖아요.
2: 네, 움직임이 자연스럽고요.
0: 구현하는 게. 근데 이건 그렇지 않음에도 이야기의 힘으로
2: 네, 모든 게
0: 상당히 또, 예. 네. 그러니까 갑파가 뭐냐면 일본에서 일본 사람들이 정령? 믿고 있는 네. 물의 정령,
2: 정령,
0: 물의 뭐 요괴,
2: 네. 예.
0: 전설 속의 요괴, 물 속에 사는
2: 있잖아요.
0: 네. 우리도 있잖아요. 도깨비 있고 막 있잖아요. 근데 일본이 유난히 그런 걸 많이 믿어요.
2: 맞아요.
0: 일본의 어떤 정서 같아요.
2: 처럼
0: 어, 뭐 포뉴도 약간 그런 느낌의 네.
2: 그런 감성이 있고.
1: 어마어마한 다신교니까 예, 예, 예, 예.
2: 센과치히로도 그렇고.
0: 치히로도 그렇고 마루미다 아리에티.
2: 네.
0: 아리에티. 거기도 그 밑에 마루 밑에 10cm 소녀 소인들이 네, 산다는
2: 살잖아요,
0: 이런
2: 생명이.
0: 그러니까 이런 요정 뭐 요괴 네. 이런 아까 말씀하신 백희 씨의 말대로 그 다신에서 오는
2: 네. 저 그런 세계관이
0: 예,
2: 있죠.
0: 그런 세계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연못 물에 뭐 강가 네, 이런 사는 곳에 사는
2: 갑파.
0: 네, 갑파인데 이제 주인공이 쿠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2: 붙여주죠.
0: 거죠.
2: 붙여주죠.
0: 네, 그래서
2: 쿠쿠 소리를 낸다고.
0: 네, 그래서 갑파 쿠와 여름방학이 네. 된 겁니다. 우연히 이제 친구 때문에 이렇게 돌이 걸려 돌불에 걸려 넘어지니까 그 돌이 꼴보기 싫으니까 걔를 이렇게 막 뽑아봤어요. 그런데 손질하니까 확 거기 던졌는데 이게 반으로 딱 쪼개진 거예요. 근데 네. 보니까 마치 화석인 화석. 것처럼 네. 멋진 게 그림처럼 있으니까
1: 맞아요.
0: 집에 가져가서 이제 얘를 잘 박습니다. 물에 넣고 거기서 개구리 다리가 나오, 올챙이 다리가 나오듯이
1: 네.
0: 이렇게
1: 뭐가?
0: 다리가 이렇게 나오니까 막 엄마가 기겁을 하고 난리가 네. 난 건데 알고 봤더니 이거 거긴 다 나봐요. 갑파라는 네. 게
2: 전설 속에 내려오니까요.
0: 갑하다고 금방 알아보고 이제 막 맨날 늦게 퇴근하던 아빠도 와가지고
1: 네.
0: 막 이거 갑하다
2: 일찍 와가지고
0: 식구처럼 이제 막 잘 지냅니다.
2: 네. 네.
0: 그런데 인간 세계에 온 갑하를 인간들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이 영화를 보는 내내 그쵸. 저는
2: 조마조마해요.
0: 도대체 인간들은 왜 저러나?
1: 그러니까요.
0: 그게 네. 너무 정말 짜증이 났어요.
2: 네,
0: 갑하는
2: 찍으려고 하죠.
0: 네, 갑하는 너무 순수한데 네. 인간들은 왜 저렇게 못 살게 구는 것인가?
2: 그러니까 자연과 인간의 네. 대비도 보여주는
1: 그렇죠.
2: 것
0: 맞아요.
2: 같고요.
0: 맞아요. 그것도 크고 이제 큰 줄거리는 이 소년과 코이치 네. 소년과 쿠의 우정이지만 네. 뭔가 사라져가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생각
1: 네.
0: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하게 만드는
2: 네.
0: 그런 영화인데 애니메이션 치고 꽤 깁니다.
2: 길어요.
0: 2시간이 넘어요. 2시간 15분 정도 되는데 네. 넷플릭스에 있어요.
2: 네.
0: 그래서 그 남자아이라면 참 좋아하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우리 네. 어렸을 때 그런 꿈들 한번 내 눈에만 보이는 요정이랄지
2: 있었으면
0: 나하고만
2: 좋겠다.
0: 이야기가 네, 통하는 네, 네, 네. 요정이 있어 이래가지고 방 안에서 혼자 이렇게 막
2: 네,
0: 그
2: 네.
0: 아이하고
2: 상상하면서
0: 막 대화하고 이런 거 해보지 않았어요?
1: 그 여자 어린이들이 더 자주 하지 않나요?
0: 아무래도 그렇죠.
1: 남자도
0: 그러니까 인형 가지고도 하고
2: 네. 근데 남자아이들은 네. 본인이 날 수 있다고
1: 네, 네, 네.
2: 그런 주장을 펼쳐요. 주로 그래서 막
0: 저기 체포 들고
2: 제하고 난다고 이야기를 하거나 이제 상상을 하죠. 그런
1: 그렇죠.
2: 쪽으로 상상을 하고 여자아이들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상상을 하고
1: 네.
2: 상상력을 발휘하던 경험이 있었죠. 저도.
1: 그러니까요.
2: 그렇죠?
1: 네.
0: 네.
2: 저는 화장실이 네. 우주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0: 아~
1: 화장실이?
2: 위급 상황에 네. 화장실에 이제 타일이 단단하니까
0: 아~
2: 그 타일을 딱 합쳐서 위대한 힘으로 합쳐서 우주선이 돼서 이 지구를 떠나야겠다. 그건 약간 5살, 6살 때 기억이 나요.
0: 아니 근데
1: 최근까지도
0: 실제로
1: 그래요?
2: 아니요.
0: 아니 근데 실제로 뭐 지진이 나고 그러면 네네. 욕조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지 않아요?
1: 그런 네. 얘기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0: 그죠?
2: 네. 네. 그래서 어디서 그런 거를 본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 위급시 주의사항 네. 뭐 이렇게 대피 대비할 뭐 네. 방법 이런 걸 보다가 그런 상상을 해서 한동안 한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 그런 상상을 하면서
1: 욕실에서 우주로 네.
0: 아 그러면은 네. 항공우주학과 맨날 갔어야죠.
2: 수학을 너무 네. 어려워하는
0: 바람에. 아, 수학이 중요해.
2: 네, 수학을 어려워하는 바람에.
0: 그 수학 문제예요.
2: 네, 꿈을 접었습니다.
1: 정말.
0: 백희 씨는 어떤 요정을 좀 어렸을 때.
1: 저는 요정은 아니고 자전거를 네. 타면 네. 제가 외계인이랑 통신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0: 아, 네. 대화가 되는 거예요?
1: 네.
0: 뭔가 그래서, 와요, 막 이렇게?
1: 네, 그냥 저 혼자 네. 그 1인 2역을 다 하는 건데, 네. 네. 이제 1인일 때는 나고, 네. 2 역할을 할 때는 네. 어디선가 그 말이 온다. 네. 그걸 생각하면
0: 진짜 막 들리는 것 같아요?
1: 네. 오. 아니, 들려요.
0: 아, 들려요? 뭐라고 하던가요? 뭐라고 하던가요?
1: 아니, 뭐, 여기로 가면 뭐가 있어. 아, 이 길이 맞아. 아, 자전거를 타고 계속 움직이고 있으니까. 움직이니까.
2: 예. 아, 그 내면의 소리를 네네네네. 이제 귀로 듣기도 하고 네. 어린아이의 상상력이.
1: 그래서 한 번은 저희 어머니가 초등학생인 저를 쫓아 나오신 적이 있어요. 왜 자전거를 타고 그렇게 돌아다니느냐. 아~ 혹시 너 안 좋은 친구를 사귀는 거 아니냐.
0: 걱정하실 수 있어요.
1: 네, 저는 자전거를 타고 혼자 돌아다닐
2: 수 있죠. 네. 저도 화장실에서 안 나오는 바람에.
1: 아, 그렇죠. 부모님이 걱정하시기도 네. 하죠. 네. 네. 네.
0: 저는 이제 그랬거든요. 그. 입을 넣는 장 있잖아요. 네. 거기 들어가가지고 안 나오니까.
1: 거기 잠도 좀 주무시고.
0: 모바지 샀죠. 네. 놀다 잠들고.
1: 그렇죠.
0: 한정일 거기 들어가 있었던 네. 것 같아요.
2: 그 약간 나프탈렌 냄새가 또 중독적이고.
1: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2: 저도 약간 네. 할머니 집 그 벽장에 들어가 있는 거 좋아했어요. 네.
1: 지금도 나프탈렌 냄새 맞죠?
0: 여기서도 네. 그 키우는 강아지 개 있잖아요. 네. 그 아찌. 네. 그 개하고 아찌. 이 쿠하고 텔레파시로 내면의 소리를 네. 대화하잖아요. 입도 안 벌리고.
1: 맞습니다.
0: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구해주고 막 이러잖아요.
2: 맞아, 맞아. 네. 근데 어쩌면 그런 기능이 텔레파시 기능이 아이한테는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저는 맞아요. 해요.
1: 네.
2: 그 아이들이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이런 말을 한대요. 엄마 나는 엄마 행복하려고 태어났어. 나 하늘나라에 있었는데 뭐 이런 네. 말을 막 하잖아요. 아이들이.
0: 그렇죠. 나 어디에서 왔어? 뭐 이런 얘기하면서. 네.
2: 그리고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무슨 소리 들렸고 다 기억나? 뭐 이렇게 말을 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네. 실화일 수도 있겠다.
1: 네네네네.
2: 그게 점점 능력이 퇴화되는 거지. 진짜 기억하는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1: 맞아요, 맞아요.
2: 네, 한번 궁금해지네요.
1: 그래서 영화가 보통 이제 리뷰 같은 거 보면은 그 비가 내리고 도쿄 타워에 이제 가파가 쿠가 올라가서 영웅을 만나고까지가 예, 보통 이제 리뷰에서 다루는 네, 장면인데 그 뒤로도 한 4, 50분이 넘거든요.
0: 네, 꽤 길어요.
1: 그러니까 꼭 보시라는 거예요.
0: 네.
1: 거기가 하이라이트가 아니에요.
0: 아니에요.
1: 그게 끝이 아니에요.
0: 아직 멀었어요. 네. 이제 3분의 2밖에 안 갔어요. 네.
2: 보통은 또 있어요.
0: 그 도쿄 타워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얘를 뭐 구하든 아니면 얘가 그냥 죽든 네. 하고 끝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1: 네.
0: 그 뒤로도
1: 남았어요.
0: 한 45분 정도 남아있습니다.
2: 네. 맞아요.
0: 네. 그리고 완전 결말이 다르니까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결말이 아니기 네. 때문에
2: 반전이 네. 있죠.
1: 네. 네. 네.
0: 나름대로의 반전도 있죠. 저는 여기에서 이 코이치 남자 아이하고 이 쿠하고 결기 좀 나이가 비슷하지 않았을까? 이 가파로스의 나이하고 비슷해서 둘의 어떤 그 성장 있잖아요.
2: 네, 맞아요. 네,
0: 여기서
2: 성장
0: 이제
2: 영화죠.
0: 쿠는 일찌감치 아버지를 잃고 지진이 일어나면서 이제 이 바닥 밑으로 떨어져서 화석처럼 됐다가 이제
2: 네 깨어난 거고요.
0: 코이치 덕분에 깨어난 건데 코이치도 결국에는 이제 자기의 세상을 깨고 어른으로 성장을 해가야 되잖아요.
1: 네, 그렇죠. 네.
0: 그 과정 속에서 서로 이렇게 의지하면서
2: 그렇죠.
0: 그거를
2: 같이, 성장하는.
0: 예, 같이 성장하고 뛰어넘는.
2: 네, 뛰어넘고요. 예.
0: 여기서도 보면 코이치가 그 키쿠치인가요? 따돌림 당하는 여자아이
2: 있어요.
0: 혹시 따돌림 하거든요.
2: 있어요.
0: 실제로
2: 네.
0: 무시하고 네. 뭐 오지 말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그런데 친구가 된단 말이죠.
2: 맞아요.
0: 그런 것들이 쿠하고에 같이 이렇게 성장하면서 둘이 우정을 나누고 그러니까 네. 이 둘의 우정을 보는 재미가 진짜 이렇게 마음이
1: 그럼요.
0: 따뜻해지는데
1: 네네.
0: 또 여러 가지 것들이 보이는 그러면서 아 나도 어렸을 때 저런 어떤 나만의 요정 이런 것들을 꿈꿨는데
1: 네. 네. 네. 되게 웃기는 장면도 많아서 가파 머리에 술을 부어주니까 알딸딸 네네. 얼굴이 빨개지는
0: 그러니까
1: 장면인데
0: 여기 머리 접시라고 해가지고 정수리에 거기에
2: 넣어줘야죠.
0: 거기가 말라버리면 힘을 네. 못 쓰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이렇게 물을 부어줘야 되고
1: 거기 약간 뭐 네. 원형 탈모처럼
0: 네 맞아요. 네. 원형 탈모예요.
2: 있어요.
0: 네.
2: 가운데
0: 그러니까 이렇게 네. 몸은 약간 개구리 같고 개구리 네. 얼굴은 또 개구리 얼굴이 아니잖아요.
2: 약간 사람 같기도 하고 네.
1: 약간 조류 같기도 조류 하고 조류
0: 같기도 하고 네. 입이 맞아요. 부리처럼 생겨서 네. 약간 조류 느낌도 있고
2: 눈은 사람이고
0: 네. 네. 눈은 또 사람이고 네,
1: 근데 뭐 실제로 네. 이 갓파라고 하는 우리 쪽으로는 이제 도깨비처럼 네, 네. 굉장히 잔혹한 네. 그 이야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아, 이게... 뭐 이런 존재라고 합니다. 아, 실제로는
0: 네, 처음에 사무라이가 이 아빠 가파를 죽일 때도 사악한 가파인 줄 알고 네네네네네. 무참히 칼로 베버리잖아요.
2: 그 사무라이가
0: 네, 그 사무라이가 네. 처음에 죽일 때 처음에 그거부터 시작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씨름 가르쳐 주는 거, 그러면 그 씨름을 써먹는 거,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장면도 되게 그러니까요. 인상적이었어요. 네.
2: 근데 네. 그 죽이는 장면에서 저 제 생각에는 살아날 줄 알았어요.
0: 아빠가 네, 저는 약간 네. 그 신령의 느낌이 네. 있어서 네.
2: 항상 신령들이나 뭔가 요괴 이런 거 일본에서 네. 뭐 팔 하나 잘린다고 안 죽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2: 그래서 살아나겠지 뭐 저거는 뭐 저 아기 혼자 남겨지진 않겠지 네. 아기가 아빠 괜찮겠지 네. 하면서 이렇게 멍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네. 아, 진짜 죽은 거예요.
1: 아이고야.
2: 거기서부터 약간 네. 도파민이 확 나오면서 그러니까요. 집중이 몰입이 네. 확 되더라고요.
0: 저는 이제 그 가파와 만나는 여행 뭐 그 네. 도시가 있잖아요. 기차 타고 그게 배낭에 넣고 네. 가잖아요. 네. 그런 거기도 되게 좋아했어요.
1: 맞습니다.
2: 귀여워요.
0: 둘이 네. 여행하는 그 장면.
1: 그러나 거기는 가파가 없었다.
2: 없었고
0: 그냥 네. 마케팅일 뿐이고
2: 네. 네. 네. 놀러 갔다 온 거고.
1: 그리고 충격적으로 아버지를 죽인 사무라이와 똑같은 사람의 얼굴이 나타났고 네. 아버지의 팔을 들고.
0: 네. 네. 네. 더구나 텔레비전. 네. 방송 프로그램에서
1: 그러니까요. 네. 너무 충격이죠. 네.
0: 그래서 네. 이 애니메이션은 우리의 예상을 많이 빗나가요.
2: 네. 계속 벗어나요.
0: 계속 이렇게
2: 한 10번 넘게
1: 맞아요.
0: 네.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네. 간다고?
1: 그래서 근데, 시간 가는 좀 보네요. 네.
2: 근데 그게 또 무리가 없어요.
1: 네. 네.
2: 그래서 몰입되게 하는 매력이 맞습니다. 한가득이에요. 네.
0: 아. 그리고 코이치도 귀엽고 이 가파인 네. 쿠도 귀엽고 네.
2: 강아지도 귀여워요.
1: 강아지 정말
0: 너무 구경 네. 너무 슬프죠.
1: 네. 그리고 여동생 되게 많아요. 네.
0: 그리고 네. 그 여동생 그다음에 엄마 아빠 그 식구들 있잖아요. 네. 식구들도 너무 네. 네.
1: 네. 또 마지막에 등장하는 그 인물도 되게 귀엽습니다.
2: 너무 귀엽죠. 네. 다 귀엽네요. 네.
0: 아 마지막에
2: 마지막에 그분.
0: 택배 네네. 얘기하면 안 되나요?
1: 네네. 네. 택배까지만 하시고요. 네. 네.
2: 그때부터 일본에는 편의점 네. 택배가 있었다. 네. 네.
0: 아, 그래서 이 영화는 아이와 함께 보시라. 아이와 함께 봐도 충분히 재밌는
1: 네. 네. 네.
0: 가파 쿠와 여름방학을 네. OTT에 있으니까요. 이것도 한번 보시면 네. 아, 재밌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서서히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1: 네.
0: 오늘 이 OST는요. 차든 찾았는데 그냥 이렇게 잔잔한 배경음악 정도밖에는 없어가지고 여름하면 또 이제 우리가 어쨌든 휴가도 떠나고
2: 네.
0: 아이들 여름방학 가면 또 어디 잠깐 갔다 오기라도 네. 하잖아요.
2: 당일치기로 갔다
0: 그래서
2: 오죠.
0: 뭐 여행을 떠나요를 들어볼까.
2: 너무 좋아요.
0: 하다가,
2: 네.
0: 하다가
1: 반전 있네요.
2: 반전이네요. 여기서 이제
1: 반전
2: 갑자기
1: 들어가고요.
2: 턴.
0: 하다가 여름의 대표곡은 이거지 않을까 싶어서 네. 네, 이걸로 준비했으니까 잠시 후에 여러분 듣자마자 그냥 몸이 반응을 하고 아, 이 노래 하고 막 따라 부르고 그러실 것 같습니다.
2: 네. 너무 궁금해요.
1: 예. 네.
0: 두 분 어떻게 여름 휴가 계획 있으신가요? 소리 씨 어떠세요?
2: 아, 저 아직 없습니다.
1: 저도요.
2: 네. 네.
0: 아, 아직 그래. 없어요. 아니, 짧지만
1: 네.
0: 아니 근데 여름에 휴가가 너무 붐비고 더우니까 가을에 가시는 분들 꽤 있더라고요. 백희도 혹시 그런 계획을?
1: 아니요 저는 뭐 계획은 없는데
0: 네, 아직은
1: 네, 뭐, 네. 근데 뭐 주말만 되면 저는
0: 아,
1: 어디든
0: 뭐
1: 하루 네. 당일치기로 네. 어디든
0: 소리 씨는 네. 소개팅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 정말요?
2: 아, 소개팅
0: 네. 네.
2: 이번 주에 합니다.
0: 아~
2: 다음 주에 와서 제가 한번
0: 파이팅!
2: 네 후기를 파이팅!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0: 잘 되라.
1: 그러니까
2: 네 잘하고 오겠습니다. 네.
1: 아, 이 영화보다 덕미진진한데 이쪽 이 얘기가요?
0: 그럼 다음 네. 오프닝은 저걸 듣는 걸로 네. 해야 되나요?
2: 알겠습니다. 네. 잘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0: 여러분 어쨌든 정말 무더위, 더워도 네. 너무 더우니까요.
2: 너무 더워요.
0: 건강 관리 잘하셔야 돼요. 네. 특히 일하셔야 되는 분들은
2: 맞아요.
0: 더욱더
2: 수분 섭취
0: 예, 건강에
2: 중요하죠.
0: 신경 쓰시고 운전도 조심하시고요.
1: 네. 네.
0: 이 노래로
2: 네. 네.
0: 여름을 확 느끼면서 네. 저희 세 사람은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이 노래 자. 야, 이 노래
2: 뭐예요?
0: 쿵따리 샤바라.
2: 아, 네.
0: 클론의 쿵따리 샤바라.
2: 너무 신나죠. 네.
0: 여름 분위기를 확 내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네. 이지영이었고요.
1: 저는 이지영이었고요.
2: 강소리였습니다.

7월 15일 한 주의 중간이고요. 7월의 중간 이런 날이 맞추면 왠지 그냥 기분이 좋아요. 게다가 복날이죠. 복다림들은 좀 많이 하셨나요? 맛있는 거 먹으면서 오늘은 놀자.

I'm flying, stand by me.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하죠. 그것보다도 비온 뒤에 너무 더워요. 아, 습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아, 이 장마 전에는 좀 습도가 좀 낮아서 그늘에 아래 있으면 그렇게 더운 줄을 몰랐거든요. 바람도 시원하고. 그런데 이 장마 기간에 비가 오고 난 다음에 그늘은 뜨거운 사우나의 증기가 몰려듭니다. 아휴, 이렇게 더우니까 큰일입니다. 아,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즐겨야죠. 원희의 비를 몰고 오는 소년, 그리고 QWER입니다. 내 이름 맑음.

언니, 비를 몰고 오는 소년. QWER. 내 이름, 맑음. 듣고 왔습니다. 한때, 아이돌 스타일의 노래, 그리고, 흔히 말하는 성인가요라고 하죠. 트로트 계열의 노래. 그리고, 일본의 솔로 가수들, 발라드를 좀 많이 불렀죠. 이게 좀, 국한되지 않았나 했는데, 요즘, 밴드 음악이 다시 전성을 구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밴드 음악을 하긴 했는데 밴드 노래들이 좀 획일적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많은 자기만의 스타일을 가진 밴드들이 활동을 많이 해서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밴드 노래 하나 더 듣고 오겠습니다. The Rose입니다. Back to Me.

네, That was Back to Me 듣고 왔습니다. 노래하고 뭐 가수 이름만 보면은 외국 가수 같죠? 국내 밴드입니다. 국내 활동보다는 해외부터 활동해서 빌보드 차트에도 스스로 올라가고요. 그래서 굉장히 해외에서도 유명한 밴드죠. 이치용 가버님들입니다. 집시 여인.

네, 이치현과 번님들 집시 여인 듣고 왔습니다. 이치현과 번님들이 처음에 사랑의 슬픔이었죠? 사랑의 슬픔으로 데뷔를 하고 이 노래가 두 번째 노래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 손목 밴드죠? 손목 밴드를 기타를 치면서 하얀색 손목 밴드를 꼭 포인트처럼 하면서 연주라고 노래를 불렀던 장면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이 본인만의 아이템인가 뭐 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땀이 많대요. 해서 중간중간 땀 닦으려고. 근데 그게 이제 본인의 상징이 되었죠. 참 멋있었던. 멋있죠.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니까. 이치영과 본님들의 집시연 듣고 왔습니다. GOD입니다. 관찰.

such a mess. 네, G.O.D. 관찰 듣고 왔습니다. 요즘 저녁에 관찰을 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저도 갑자기 관찰을 시작했습니다. 목 이야기입니다. 아, 웽 소리 한번 들으면 얘를 잡고 자야 돼서. 집안에 이제 모기가 어디서 들어오는지 이제 많이 생각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가장 모기가 발생하는 곳이 화분 밑에 보면 물받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물이 좀 남았을 경우에 거기에 이제 알을 낳고 괴들이 이제 다시 성충이 돼서 나온다고 하는 경우가 제일 많다고 합니다. 그래 집에 있는 화분을 요즘 많이 심으니까 하시는 분들은 물받이를 요즘 같은 경우에는 많이 비우시고 좀 깨끗이 하시는 게 제일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모기 잡자고 모기향 너무 막 뿌리는 것보다는 모기가 처음부터 안 들어오게 하는 게 좋으니까요. 모기 개들하고는 같이는 살 수 살긴 살아야 하는데 모읍니다. 깊은 밤에 우리.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유튜브 채널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도 들으실 수 있고 지금 라이브 방송이니까요. 보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오늘은 놀자입니다.

SS501, 내 머리가 나빠서 듣고 왔습니다. 이게 꽃보다 남자의 삽입곡이었죠. 근데 이 노래를 제가 열심히 듣고 있으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 이 노래를 들은 모습 보니까 제가 많이 떠올랐다고. 그래서 저는 꽃보다 남자를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고, 제목 때문이랍니다. 내 머리가 나빠서. 신청곡 보내드릴 시간인데요.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MT, 대학교 첫 MT에 과대표 선배가 불러서 히트치고 거의 우리 과 노래가 되었다는 노래.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풋풋한 내 젊은 날이 생각나요. 라고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신청해 주셨는데요. 다른 노래도 신청해 주셨는데, 이 노래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파리젠 웍스웨이 게리모였습니다. 아, 그 전에 들으신 노래는 다섯 손가락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이었고요. 처음 노래를 듣게 돼서 너무 좋아 CD가 닳아질 정도로 들었는데 지금 이 노래를 안 들은 지가 20년은 된 듯해요. 이 곡도 내 젊은 20대가 생각이 납니다. 수요일엔 빨간 장미는 대학교 첫 MD 때, 그리고 이 노래는 20대. 두 노래 다 20대를 생각하면서, 사연과 신청 보내줬는데, 마지막으로, 생전 처음으로 듣게 된 팝송. 중1 때, 하루 종일, 밥 먹을 때 빼곤 뜻도 모르고 들었던 노래라고 마지막 곡 신청해 주셨습니다. 아, 지금도 내용은 몰라요.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파리젠 웍스웨이 그리고 FRTV의 데이비드 월츠까지 세곡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수정님 감사드립니다.

FR 데이빗 워스. 선글라스가 더 기억에 남는 가수였죠. 오늘은 놀자. 저희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즐거운 마음으로 전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너튜브 채널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 보면 오늘은 놀자 부분에 중간쯤에 사연 보내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거든요. 그곳에 사연을 남겨주셔도 되고요. 댓글에 남겨주셔도 됩니다. 댓글을 확인해서 저희가 바로는 아니겠네요. 방송 있는 날, 월, 수에 신청곡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 달아주신 분들한테 이벤트도 있습니다. 저희 나루 역사 문화연구소 광영훈 소장님께서 선정하신 양질의 도서 월말에 추첨해서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탠딩 에그입니다. 리틀 스타.

네, 스탠딩 에그, 리틀 스타 듣고 왔습니다. 7월 15일 수요일이죠. 아, 비가 왔다가 지금은 좀 무덥죠. 아, 이럴 때 온열 질환자도 많이 발생했다고 하니까요. 건강 정말 유의하시고요. 너무 차가운 물만 드시지 마시고요. 아, 물은, 아, 참, 죄송합니다. 수분을 지금 정말 많이 보충해야 될 때죠. 물 많이 드시고요. 아, 너무, 폭염 경보가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는 그늘에 좀 쉬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게 최고입니다. 그래야 재밌는 세상, 그리고 재미도 느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강한 한주 되시고요. 오늘도 재밌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마지막 곡, 에스파. 레모네이드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후였습니다.

매일 오후 1시에 만나는 플레이 인디 전주입니다. 저는 우리 지역에서 방송과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백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지역의 뮤지션을 소개하고 그들의 음악을 들어보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도 이렇게 좋은 음악이 있다니, 이제 그 말을 넘어서 우리 지역에는 이렇게 좋은 음악이 있다, 자부심이 되는 시간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컬 뮤직 플레이 인디 전주, 전주를 비롯한 우리 지역에 숨겨진 보물 같은 음악을 들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의 뮤지션들 그리고 그들의 음악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먼저 준비한 팀과 노래는 국악예술단 고창입니다. 국악의 성지 고창, 특히 판소리의 고장이라고 더 잘 알려진 고창의 그 옛 명성을 되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독립 신재효 선생의 뜻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뜻을 모아 만들어진 예술단체가 바로 국악예술단 고창입니다. 정호영 대표가 이끄는 국악예술단 고창의 노래 아이야 가지 말어라를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만날 팀은 클래식 4인조 디네트입니다. 디네트 앙상블 혹은 앙상블 디네트라고도 부르는데요. 악기 구성이 특이합니다. 기타와 현악기 구성이에요. 클래식 기타 조성현 씨를 중심으로 비올라, 첼로, 더블 베이스가 함께 앙상블을 꾸미고 있습니다. 팀 이름이 궁금하실 텐데 앙상블의 이름 디네트라는 말은 프랑스어로 소꿉놀이, 가벼운 식사라는 뜻으로 소꿉 친구들이 모여서 관객들에게 연주를 소꿉놀이 혹은 뭐 가벼운 식사처럼 선물을 해드리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악기 특성에 맞게 곡을 재해석하는 게 기본이 되겠죠? 그리고 오히려 기존 구성에서는 느낄 수 없는 뚜렷한 이 앙상블 디네트만의 색채를 선보이는 점이 특징인데요. 제가 들어보기엔 국내외 어떤 연주에서도 접하지 못한 신선함을 아마 느끼시게 될 겁니다. 또 보다 넓은 스펙트럼의 음악을 듣기 원하는 관객들의 목마름이 있으실 텐데 그 목마름도 해소해주는 팀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오늘은 이 디네트의 자작곡을 준비했는데요. 헤이즐넛이라는 작품입니다. 자, 두 곡 이어드리죠. 정호영 대표가 이끄는 국악예술단 고창의 노래 아이야 가지를 말어라, 앙상블 디네트의 헤이즐넛 두 곡입니다.

건져 하늘이 꽃이라고 죽은 사람 살아나랴. 그러니 아이야, 가지를 말어라.

국악예술단 고창의 노래 아이야 가지를 말어라, 앙상블 디네트의 헤이즐넛 두 곡 함께했습니다. 자, 이어지는 팀 소개하겠습니다. 밴드 라운입니다. 보컬의 민병훈, 피아노의 류원우, 드럼의 한웅희, 베이스의 김누리, 기타가 두 명입니다. 박지우, 류종구, 기타 두 명의 밴드 라운입니다. 라운의 노래 브라이트를 준비했는데요. 라운의 브라이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라운스럽고 좋은 밴드 음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네요. 2024년에 발표한 라운의 노래 브라이트 준비했고요. 이어서 소개드릴 팀은 레드소울 피버입니다. 유행은 돌고 돌아서 반드시 돌아오는 법, 뜨거웠던 80년대 사운드와 정서를 레드소울 피버만의 개성으로 재탄생시켰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토요일이 되면 학교 끝나자마자 롤러스케이트장으로 향하는 사춘기 소녀의 심정이 잘 표현되었다. 80년대를 뜨겁게 보냈던 사람들에 대한 헌정곡이다 라고도 역시 말하고 있습니다. 레드소울 피버의 노래 중에서는 롤러장에서를 준비했습니다. 자, 두 곡입니다. 밴드 라운의 브라이트, 밴드 레드소울 피버의 롤러장에서.

와, 그 시절 감성이 아주 충만한 그런 음악이었죠. 자, 밴드 라운의 브라이트, 밴드 레드 소울 피버의 롤러장에서 두 곡이었습니다. 자, 이제 소개해드릴 음악가는 백은선의 바람의 악사라는 곡입니다. 가야금과 기타 두 악기 양상부를 중심으로 바람을 따라 떠나는 여행 같은 음악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바람의 악사는 가야금 연주자 백은선 그리고 작곡가이자 기타리스트인 안태상 이 두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오랜 시간 자유로운 음악을 추구하며 정리한 곡들을 발표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퓨전그룹 오감도 그리고 써니 앙상블에서 호흡을 맞췄는데요. 이 두 사람이 대중에게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가야금 소리의 매력과 그루브한 기타 사운드가 더해진 바람 같은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가운데서 가야금 백은선의 바람의 악사 준비했고요. 이어서 소개해드릴 팀은 밴드 세라입니다. 이준호 보컬, 그리고 정호석 키보드, 기타의 유민상, 그리고 드럼의 홍성연, 베이스의 오정우로 구성된 밴드 세라의 노래 중에서는 월파루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두 곡 이어드리죠. 가야금 백은선 씨의 바람의 악사, 밴드 세라의 월파루.

자, 갈금 백은선의 바람의 악사, 밴드 세라의 월파루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자,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만나는 우리 지역 인디 뮤지션들의 음악, 플레이 인디 전주, 저 이백희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이제 만나볼 새로운 아티스트는 싱어송라이터 신민수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진실된 목소리로 진실된 음악을 하는 싱어송라이터 신민수입니다. 저는 3인조 보컬 그룹 오렌지 문으로 시작해 현재 솔로 가수 신민수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이전에 그룹 오렌지 문에서 보여주었던 R&B 스타일과는 정반대되는 차분하고 따뜻한 감성으로 새로운 출발을 했습니다. 저의 음악은 멜로디나 음악적 구성뿐 아니라 음악이 주는 메시지에 공감할 수 있도록 가사 전달에 힘을 실어 많은 분들에게 위로를 전하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 가운데서 신민수의 어느 특별한 날 준비했고요. 자, 이어서 심나영 밴드를 만납니다. 청춘들의 어느 한날의 힘들었음에 대하여, 숱한 기준들에 부딪히고 부딪힐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되돌아본 스스로에게 위로와 공감을, 또 점진해 나갈 우리의 행복, 그리고 돌아본 순간이 우리의 빛나는 청춘으로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이 영원했음을 바라는 청춘 예찬을 담아내는 앨범입니다. 라는 이야기가 함께 들어있는 앨범 가운데 오늘 전해드릴 노래는 심나영 밴드, 요즘에는 SNY라고도 하시더라고요. 심나영 밴드의 Far Away를 준비했습니다. 두 곡 이어드리죠. 신민수 어느 특별한 날, 심나영 밴드의 Far Away.

신민수의 어느 특별한 날, 그리고 심나영 밴드의 Far Away 두 곡 함께 했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팀은 오감도입니다. 오감도는 2003년 전라북도에서 결성돼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월드 뮤직 단체인데요. EBS 스페이스 공감, 전주 세계소리 축제,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 초청 공연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오감도가 지향하는 음악은 현실과 괴리감이 적은, 그러면서도 신선함을 안겨주는 음악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한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경계와 경계를 넘나들면서 음악에 대한 선입견을 부드럽게 포용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오감도의 음악 중에서 봄날 준비했고요. 이어서 소개해드릴 아티스트 하와곤입니다. 하와곤의 곡 Merry Christmas with You인데요. 서로를 향해 더욱 커진 마음으로 올해에도 함께 맞이한 크리스마스에 연인에 대한 감사와 기쁨, 언제나 함께하고 싶은 소망의 마음을 노래에 담아 고백하고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네요. 자, 크리스마스에 들으면 더 좋을 음악인데요. 일단 이 뮤지션을 소개해드리죠. 하와곤입니다.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오은하와 밴드 기타리스트 출신이자 프로듀서 겸 사운드 엔지니어로 활동하고 있는 손민곤. 이두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 2인조 팀입니다. 그들은 각자의 음악적 경험과 지식, 그리고 기술을 서로 공유하고 보완하면서 음악을 만들고 있고, 그 안에 자신들의 아이덴티티와 감성을 밀도 있게 녹여내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진정성을 모토로 누구나 쉽게 기억되는 멜로디 라인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와곤의 최대 장점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하와곤 피처링 송은채의 메리 크리스마스 위드 유 준비해 드릴게요. 자, 두곡 이어드립니다. 오감도의 봄날, 하와곤의 메리 크리스마스 위드 유.

함께한 노래 오감도의 봄날, 하와곤의 메리 크리스마스 위드 유 피처링 송은채의 노래였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팀은 오칠입니다. 오칠. 예, 굉장히 독특하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유명한 것보다도 국내에서 전국구로 혹은 뭐 국외까지 예, 넓은 팬층을 확보하고 있는 팀인데요. 스스로는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스스로 날뛰는 두 동물 밴드 오칠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2019년 1집 앨범 O2 Animals에 이어서 4년 만에 2023년 정규 2집 앨범 The Burning City를 발매했죠. 오칠 2집 The Burning City는 불타고 폐허가 된 도시에서 홀로 살아남은 자가 들려주는 과거와 현재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바쁜 도시에서 겨우 살아내고 있지만 텅 빈 집에 돌아오면 이내 쏟아지는 우울감, 막막함을 견뎌내고 있는 사람들, 정상성에 맞추려 죽음까지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청년들의 이야기라고 하면서 Something Wrong을 예, 준비했다고 하고요. 예, 앨범 전체를 한번 들어보시길 또 추천을 드리고 이어서 소개할 팀은 밴드 외사단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던 토리 밴드가 이름을 외사단으로 바꾸고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낯선 이름에 놀라실 수 있겠네요 라고 하면서 토리 밴드로 활동해 오다 이번 싱글 만 개를 기점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이름 외사단 이름 멋지지 않나요? 라고 소개를 스스로 하고 있는데요. 길모퉁이에서 피어난 작은 꽃처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존재하는 마음을 담아 4월의 꽃을 노래합니다 라고 하면서 외사단의 노래 만 개를 발표했습니다. 자, 두 곡 이어드리면서 오늘 시간을 인사드려야 되겠네요. 자, 두 곡 이어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우리 지역 뮤지션들의 음악으로 가득 채워주는 특별한 오후 플레이 인디 전주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백희였고요. 오늘도 좋은 오후 보내세요.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2: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3: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청춘기록 프로젝트 진행자 김세은입니다. 전주 FM 청춘기록 프로젝트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어느덧 7월 중순이네요. 그간 잘 지내셨나요? 그동안은 여름이지만 무척이나 선선해서 이슈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어느덧 선선했던 날씨가 가고 우리에게 익숙한 무더운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무더운 여름이긴 하나 대학생들도 종강을 하고 초중고 학생들도 방학을 앞두고 있는 지금 이 시기에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여행, 놀거리죠. 저도 얼마 전 친구들과 함께 자연 휴양림의 숙소를 잡고 계곡을 즐기고 왔습니다. 시원한 물놀이 뒤에는 맛있는 고기도 구워 먹고 밤늦게까지 게임하며 놀다가 새벽엔 등골이 서늘해지는 무서운 이야기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번 여름 여행 계획 잘 짜고 계신가요? 혹시나 어디를 놀러 가야 하는지 아직 정하지 못한 분이 계실까봐 제가 여행 아이템을 들고 왔습니다. 올 여름에는 폭염 탈출 템플스테이 피서는 어떠신가요? 폭염 탈출 템플스테이 피서? 처음 들어보는 조합에 생소할 수 있으실 텐데요. 이건 바로 한국 불교문화사업단이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여름특별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요즘 푹푹 찌는 무더위를 피해 여름을 만끽할 피서지를 제공해준다니 신선하지 않나요? 이는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전국 50개 사찰에서 60여 개의 여름특별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으로 운영됩니다. 우리 지역 전주에서도 운영되는데요. 전주 서구사에서는 캠플스테이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캠플스테이는 캠핑이 취미이거나 한 번쯤 캠핑에 도전하고 싶은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옥상에서 도란도란 노을뷰와 별빛 하나의 추억을 이라는 타이틀을 내걸어 서구사 옥상에 마련된 텐트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스님과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는 무더운 여름입니다. 건강을 유의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다시 오지 않을 2026년 여름에 잊지 못할 즐거운 추억을 쌓아보는 건 어떠신가요? 꿈과 목표가 있고 자신만의 새싹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모든 이들을 청춘으로 청춘기록 프로젝트는 그 모든 청춘들의 이야기를 담고자 합니다. 나 혼자만 끌어안고 있던 불안과 답답함을 이곳에서 시원하게 털어두고 공감과 위로를 받으며 함께 나아갑시다. 오늘은 한국에서 꿈을 꾸는 청춘, 외국인 유학생 진가준 게스트님과 함께 청춘을 기록해보고자 합니다. 노래 듣고 첫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87댄스 야행성.

87댄스 야행성 듣고 오셨습니다. 청춘기력 프로젝트 첫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청춘인데요. 신문기사 속에서, TV 프로그램 속에서, 책 속에서 발견하고 기록하고픈 청춘들을 모아 모아 함께 이야기하는 코너입니다. 이달에는 어떤 청춘이 있었을까요? 무더운 여름, 우리 청춘들은 무엇을 하며 여름을 보낼까요? 여러분, 텍스트 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텍스트 힙이란 글자를 뜻하는 텍스트와 개성 있다, 멋있다를 뜻하는 힙의 합성어로 독서하는 게 멋지다라는 의미인데요. 개성과 취향을 드러내는 새로운 독서 문화 텍스트 힙이 2030 세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저도 2030 청년으로서 이 텍스트 힙의 열풍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 서울에서 열리는 서울국제도서전에 방문하고 왔는데요. 16만 명이 방문할 만큼 북적북적했던 서울국제도서전의 행사 속에서 텍스트 힙의 열풍을 직접 느끼고 왔습니다. 부스마다 개성 있게 꾸며놓은 모습을 보며 눈도 즐거웠고, 정말 다양한 책들을 할인된 가격에 만날 수 있어서 부담 없이 책을 구매하고 왔습니다. 저는 책의 많은 장르 중에서 특히 SF나 판타지 소설을 좋아합니다. 어릴 때부터 판타지 또는 SF 소설이나 영화를 보며 그 세계 속에 푹 빠져드는 감정을 좋아했는데요. 성인이 된 지금 역시 그 감정을 여전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서울국제도서전에서도 SF나 판타지 소설 위주로 구매를 하고 왔습니다. 우리 전주에서도 이 텍스트 힙의 열풍을 이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이번 여름 책과 여행, 문화체험을 결합한 새로운 독서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독서를 일상의 즐거운 경험으로 확장하기 위한 2026 책 읽는 대한민국 캠페인의 일환으로 전국 순회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이는 전국의 다양한 지역 문화와 독서 공간을 탐방하며 책을 중심으로 새로운 독서 경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단순히 책을 읽는데 그치지 않고 지역의 문화와 사람, 공간을 함께 경험하며 독서의 즐거움을 확장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7월에는 전주에서 책이 좋아서 전주 책의 밤이 열립니다. 이번 전주 프로그램은 지역의 특색 있는 도서관과 서점을 중심으로 전주의 독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지역 도서관과 독립서점을 탐방하고 전주의 대표 문화인 감액과 독서를 결합한 심야 책맥 파티를 즐기며 색다른 독서 문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우리 전주는 책의 도시로도 유명하죠? 저도 전주의 책방이나 연화정 도서관, 아중 호수 도서관 등을 탐방하며 휴일을 보내기도 합니다. 단순히 책을 읽고 그치는 것이 아닌 친구와 교환 독서를 하기 위해 끄적이거나 저만의 독서 기록함에 기억해두고 싶은 구절을 기억합니다.

욕하면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 있기도 합니다. 올 여름 무더위를 피해 시원한 도서관에서 독서를 즐겨보는 건 어떠신가요? 노래 한곡 듣고 코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수동 쿨러 베티.

보수동 쿨러 베티 듣고 오셨습니다. 저희는 지금 청춘기록 프로젝트 첫 번째 코너 오늘의 청춘 속에 있습니다. 앞서 무더운 여름을 식힐 독서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무더위 속의 무기력함을 날려버릴 댄스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에서 제14회 2026 세계문화 댄스 페스티벌이 지난 10일에 열렸습니다. 이번 축제는 대륙별 치열한 예선을 거쳐 선발된 미얀마, 콜롬비아, 에스와티니, 호주, 일본, 인도, 독일, 몽골, 홍콩, 필리핀 등 세계 11개국 11개 팀이 전통 문화의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각국의 문화 댄스로 탄생한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세계 문화 댄스 페스티벌은 춤을 통해 세계 청소년들의 꿈과 소망을 표현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교류하는 화합의 한마당이 되었는데요. 이번 대회를 통해 페스티벌에 참가한 각국의 청소년과 관계자들은 전북 도내 각 지역에 숙식하며 최종 리허설과 경연을 진행했습니다. 또 전주에 도착하여 일주일 동안 도민들과 소통하고 축제를 마치면 도내 주요 관광 명소를 찾아 관광하며 각 나라의 춤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춤으로 교류와 소통의 장을 열고 우정과 화합의 마당을 가졌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행사는 각계각층에서 후원하여 어려운 소외계층과 다문화 가족들에게도 문화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했고 행사에 필요한 많은 물질은 후원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전주 시내 30여 곳의 음식점에서 식사나 식품 후원을 통해 해외 참가자에게 적게는 10인분에서 많게는 200인분에 달하는 우리나라 음식이 후원되어 훈훈한 정을 나눴다고 합니다. 우리 전주에서 또 이렇게 멋진 장이 열렸네요. 멋진 장은 이뿐만이 아닌데요. 전주문화재단이 지역의 역사와 청춘의 이야기를 담은 창작공연 댄스플로어를 선보였습니다.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전주 한벽문화관 한벽공연장에서 창작공연 댄스플로어를 개최한 것인데요. 전주의 대표 산업지역인 팔복동을 배경으로 세대 간 만남과 청춘의 성장, 희망의 메시지를 담아냈습니다. 작품은 오랜 시간 전주의 산업화를 이끌어온 팔복동의 과거와 현재를 조명하며 쇠락한 공간에 새로운 세대의 꿈과 열정이 더해지는 과정을 무대 위에서 표현했습니다. 연출을 맡은 오민혁은 팔복동은 산업화의 상징이자 새로운 문화예술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는 곳이라며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이야기를 통해 관객들에게 공감과 희망을 전하고자 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전주의 팔복동을 봄철마다 방문하는데요. 봄철에 입함나무 철길을 걷기 위해 전주 팔복예술공장을 방문합니다. 공장을 구경하며, 우와, 지금의 나는 이 공장 안에서 한가롭게 서 있지만 옛날에는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공간이 무척이나 바쁘게 돌아갔겠구나를 느끼곤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전주의 팔복예술공장에 방문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주변 입함나무 철길은 전주의 꽃사진 명소로도 유명한데요. 꼭 봄이 아니더라도 그 주변 일대는 관광하기 좋은 장소 중 하나입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방문해 보는 것은 어떠신가요?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첫 번째 코너 오늘의 청춘을 마칩니다. 두 번째 코너 이달의 청춘에서는 한국에서 꿈을 꾸는 청춘, 외국인 유학생 진가준 게스트님과 함께 청춘을 기록해보고자 합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어도이 그레이스.

0: 청춘기록 프로젝트 두 번째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코너는 바로 이달의 청춘인데요. 달마다 게스트를 초청하거나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청취자 게시판에 남겨주신 사연을 바탕으로 주제를 선정하여 우리 주변의 청춘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코너입니다. 이달의 청춘은 벌써 다섯 번째 청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7월의 청춘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7월의 청춘은 의미 있는 게스트분을 모셨는데요. 바로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유학 오신 진가준님을 모셨습니다. 가준님 반갑습니다.
1: 아, 네, 반갑습니다.
0: 네, 가준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온 전북대학교 유학생 진가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0: 네, 가준님 반갑습니다. 가준님 흔쾌히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청춘기록 프로젝트에서 즐거운 이야기 함께 나눠봅시다. 가준님은 그럼 현재 어느 과에 재학 중이신 건가요?
1: 저는 현재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에 재학 중이고 그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복수 전공하기도 합니다.
0: 저도 현재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 재학 중인데 저희 같은 과네요.
1: 진짜요?
0: 한국에 오신 지는 어느 정도 되신 건가요?
1: 저는 한국에 온 지는 그 1년 조금 넘었는데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그 아직도 처음에 한국 왔던 날이 생생한데 벌써 학교를 소개하는 그 학생 홍보 대사 활동도 하고 있고 다양한 컨텐츠도 만들고 있다는 게 저는 가끔은 진짜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원래 저는 새로운 경험을 하는 걸 정말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학교 안에서도 이것저것 많이 도전해봤는데 지금은 학생 홍보 대사 전율 활동을 하면서 학교를 알리는 영상도 만들고 이제 행사에도 참여하면서 정말 바쁘지만 그만큼 재미있는 대학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학생으로 한국에서 지내면서 느꼈던 솔직한 그런 이야기들을 편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0: 들어보니까 정말 바쁘고 열심히 살아가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되게 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한국에서의 유학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1: 돌이켜보면 이제 제가 한국과의 인연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어릴 때는 저녁만 되면 이제 제 누나랑 함께 TV 앞에 앉아서 한국 드라마를 보는 게 제 이상이었거든요. 그때 가장 좋아했던 드라마가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대장금이라는 드라마였는데
0: 아, 대장금?
1: 아, 네. 그 방송하는 시간이 되기만을 그 손꼽아 이제 기다렸다가 밥을 먹으면서 꼭 챙겨봤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지붕 뚫고 하이킥이라는 드라마도 정말 재밌게 봤어요. 지금도 가끔 그때 그 장면들이 떠올 정도로 아주 좋아해요. 그때는 그냥 드라마가 재미있어서 봤던 건데 그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그때부터 이미 한국이라는 나라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0: 아, 그럼 혹시 아직도 기억 남는 지붕 뚫고 하이킥 드라마의 장면 같은 게 있을까요?
1: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인물은 그 시네랑 해리거든요. 그래서 약간 제가 너무 좋아해서 가끔은 찾아봐서 그 보고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중학생 그때쯤 되면서는 이제 제가 K-POP을 좋아하게 됐고 다양한 드라마와 예능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단순히 콘텐츠를 좋아하는 걸 넘어서 이제 언젠가는 꼭 한국에 가보고 싶다 그런 그 막연한 꿈이 생겼습니다. 그 꿈이 조금씩 현실로 바꾸기 시작한 건 그 아마 고등학교 3학년 그때쯤이었습니다. 정말 한국에서 공부해보고 싶다 라는 마음이 커지면서 이제 한국어를 본격적으로 독학으로 배우기 시작했고 그 한국 정보 초정 장학생에 도전했습니다.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다행히 장학생으로 선발되면서 이제 한국 유학기라는 오랜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0: 어릴 때의 추억들이 현재의 선택에 큰 영향을 주는 계기가 되었네요. 저도 어릴 때 가족들과 함께 예능을 보며 웃고 떠들던 따뜻한 기억들이 있어서 더욱더 공감이 갑니다. 정부 초청 장학생이라니 선발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을 것 같아요. 게다가 한국어를 굉장히 잘하시는데 독학으로 한국어를 공부하셨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특별히 한국어를 따로 공부하는 자신만의 방법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혹시 그냥 천재이신 건가요?
1: 아, 저 천재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실수도 정말 많이 했어요. 저는 그 고3,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독학으로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막 드라마나 예능, 유튜브를 보면서 한국 사람들이 실제로 자주 쓰는 표현, 그런 표현들을 귀에 익히려고 했어요. 마음에 드는 그 표현이나 그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은 이제 바로 메모해두고 혼자 계속 따라 말하면서 이제 연습을 했습니다. 한국에 와서는 틀리는 걸 너무 무서워하지 않고 친구들이랑 제가 최대한 많이 대화하려고 했던 게 저한테 아마 가장 큰 도움이 된것 같아요. 결국 언어는 제가 보기에는 약간 완벽하게 준비된 다음에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틀리면서 배우는 게 제일 빨랐던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이제 타국의 언어를 모국어처럼 유창하게 사용하기 위해선 역시 피나는 노력이 수반되네요. 들어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표현들도 그렇고 진짜 한국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표현들이 정말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가수님은 이렇게 한국어도 유창하게 잘 사용하시니까 더욱 한국에서 즐거운 경험을 쌓는데 수월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국에서 꿈을 꾸며 유학의 길을 선택하길 잘했다고 느낀 순간이 있으신가요?
1: 사실 그런 순간은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게그 앞서 잠깐 말씀드린 전북대학교 학생홍보대사 전율에 합격했을 때였습니다. 외국인인 제가 학교를 대표해서 학교를 소개하는 활동을 하게 될 거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거든요.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믿기지 않았고, 나도 이런 것도 해낼 수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또 한국 친구들과 함께 팀 프로젝트를 하고, 그 축제를 즐기고, 발표를 하고, 같이 웃으면서 학교 생활을 하는 순간들도 그런 순간들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에서 공부하는 외국인이라고 생각했다면 지금은 전북대학교 학생이라는 소속감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럴 때마다 유학을 선택하기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0: 교내 홍보대사 활동 정말 뜻깊은 일이죠? 가주님께서는 더욱 크게 다가오셨을 것 같아요. 가주님은 참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그렇다면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이렇게 한국에서 유학을 하시면서 경험한 많은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중에 소개하고 싶은 경험들이 있나요?
1: 오, 제가 유학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은 정말 많은데요. 오늘 꼭 소개하고 싶은 경험은 앞서 말씀드린 이야기의 연장선인 전북대학교 학생홍보대사 전율 활동입니다. 처음 모집 공고를 봤을 때부터 정말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컸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제 걱정도 많이 됐습니다. 외국인인 내가 학교를 대표하는 활동을 해도 괜찮을까? 한국 학생들 사이에서 잘 어울릴 수 있을까? 한국어로 학교를 소개하는 일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지원하지 말지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안 하면 후회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용기를 내서 이제 지원했고, 다행히 합격하게 됐습니다. 막상 활동을 시작해보니까 걱정했던 과는 그 달랐습니다, 정말. 함께 여러 행사나 영상 기획도 하고, 촬영도 하고, 학교 행사에도 참여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팀원들과 가까워졌고, 저도 어느새 학교를 대표해서 전북대학교를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나도 할수 있구나, 라는 자신감을 얻었던 것 같아요.
0: 네, 그렇군요. 사실 가주님이 오시기 전에 가주님 SNS 계정을 봤는데 특히나 영상 제작을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춤도 되게 잘 추셔서 트렌드에 민감한 챌린지 영상도 잘 만드시고 완전 인플루언서시던데요?
1: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전율 활동뿐만 아니라 제가 한국관광공사 크리에이터랑 그 국가유산 글로벌 홍보대사처럼 그 다양한 활동도 할수 있었는데요. 그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작은 모두 일단 한번 도전해보자 라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학하면서 제가 가장 크게 얻은 것은 제 생각에는 화려한 스펙이 아니라 도전하면 생각보다 할수 있는 일이 정말 많다는 자신감입니다. 베트남에서는 상상하지 못했던 경험들은 이제 한국에서 많이 할수 있어서 정말 뿌듯합니다. 이런 경험들은 유학생이 아니었다면 절대 할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지금 새로운 도전 앞에서 망설이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제 결과를 너무 걱정하기보다 일단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작은 용기 하나로 전율과 제 자신의 성장이라는 정말 소중한 인연과 경험을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0: 일단 한번 도전해보는 마음. 모든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그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노래 한곡 듣고 이달의 청춘 코너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주님의 신청곡으로 가볼까요? 볼빨간 사춘기, 나의 사춘기에게.

0: 볼빨간 사춘기의 나의 사춘기에게 듣고 오셨습니다. 가주님께서 볼빨간 사춘기의 나의 사춘기에게라는 신청곡을 주셨는데 함께 들어보니 가사가 참 가슴에 와닿는 곡이었어요. 가주님도 그래서 이 곡을 신청하신 건가요?
1: 아, 네, 맞습니다. 이 노래는 그 힘들고 불안한 그 청소년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유학을 준비하면서 저 역시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순간들이 있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이 노래를 들으면 조금 늘어도 괜찮다.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 는 위로를 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모든 청춘들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여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0: 네. 저도 이 노래가 처음 발매되었을 때 정말 많이 들으면서 위로를 받던 기억이 납니다. 가주님도 이 곡을 아시다니 뭔가 동질감이 느껴지네요. 가주님은 참 용감하신 것 같아요. 꿈에 대한 도전이라도 먼 타국에서의 일이라면 망설이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데 망설이시는 법이 없잖아요. 하지만 신청곡도 그렇고 불안했던 순간도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불안했던 순간에는 어떻게 그걸 극복하시고 다시 용감하게 도전할 힘을 얻으시나요?
1: 저 가장 불안했던 게 역시 한국어였습니다. 제 그 일상 대화는 그 괜찮았지만 전공 수업을 듣고 이제 발표를 해야 할 때는 정말 긴장을 많이 했거든요. 혹시 제 발음이 이상하지 않을까? 친구들이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느낀 게 완벽해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그냥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발표도 계속 해보고 틀리더라도 그 다시 도전하면서 조금씩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힘들 때마다 왜 한국에 오기로 했는지를 다시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하고 성장하기 위해 왔는데 실패로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부족한 점이 많지만 예전보다 훨씬 더 자신 있게 도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원래 어릴 때부터 새로운 환경에 저를 던져보는 걸 너무 좋아하는 성격이었거든요. 익숙한 곳에 계속 있는 것보다 낯선 곳에서 부딪히면서 배우는 게 저한테는 아마 더 잘 맞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부모님은 걱정도 많이 하셨죠. 혼자 외국에서 잘 지낼 수 있을지, 밥은 잘 먹고 있다니지, 공부는 따라갈 수 있을지, 사실 저도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이제 그때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학생 헌부 대사 활동도 못했을 거고 한국 친구들도 못 만났을 거고 지금처럼 제 꿈을 조금씩 구체적으로 그려볼 기회도 없었겠죠. 그래서 저한테 유학은 공부를 위한 선택기라기보다는 제 인생을 조금 더 넓혀보기 위한 선택기였던 것 같습니다.
0: 자신의 인생을 조금 더 넓혀보기 위한 선택이라 참 멋있습니다. 가주님께서 이렇게 먼 타국에서 홀로 유학을 하시며 키워나가는 소중한 꿈은 어떤 건지 혹시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1: 아, 네. 제 꿈은 사실 사람들에게 막 즐거움과 감동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어국문학과에서 말과 글을 배우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에서 콘텐츠를 만드는 방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 학생 홍보 대사 활동을 하면서 직접 기획하고 촬영하고 편집하는 경험도 하나씩 쌓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영상 제작이나 콘텐츠 기획 그리고 공연이나 행사 현장을 함께 만들어가는 스태프로도 일해보고 싶습니다. 아직은 배워야 할 것도 많고 부족한 점도 물론 많지만 유학을 하면서 느낀 게 그 꿈을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작은 경험들이 하나씩 쌓여 만들어진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학교 생활과 다양한 도전들이 언젠가는 제 꿈으로 이어질 거라고 믿고 하루하루 즐기면서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0: 네. 그렇다면 혹시 어떤 콘텐츠를 제작하고 싶으신 건가요?
1: 제가 그 기획, 그 촬영, 편집 모두에 관심이 있지만, 특히 촬영, 편집에 관심이 있습니다. K-pop 아이돌들의 그 일상을 담은 콘텐츠와 뮤비 비하인드과 같은 그런 자체 제작 콘텐츠들을 그 만들고 싶습니다.
0: 저희 청춘기록 프로젝트가 가주님의 꿈을 가장 먼저 응원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가주님께서 외국인 유학생이심에도 불구하고 유창하신 한국어 실력을 바탕으로 라디오 녹음을 한다는 게 이게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1: 네, 감사합니다.
0: 네, 한국인인 저도 녹음을 할 때는 아직도 긴장이 되는데, 아, 여러모로 정말 대단하십니다. 오늘 가주님과 즐겁게 이야기 나누다 보니 벌써 마지막 질문이 다가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주님께서 같은 청춘들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이 있으신가요?
1: 저는 저와 같은 청춘들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으로 여러분 혹시 실패가 무서워서 도전하지 않은 꿈이 있나요? 저도 한국에 오기 전에는 그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잘 적응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후회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후회되는 건 도전했던 일이 아니라 도전하지 않았던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무언가를 망설이고 있는 청춘들이 있다면 결과보다 한번 용기를 내보는 경험 자체가 훨씬 큰 의미가 있다는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0: 네. 가주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주님의 신청곡과 함께 코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마지막 신청곡은 베트남 곡인 He Em Leng으로 하겠습니다. 한국어로는 네가 어른이 됐을 때 정도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성장하면서 마주하는 꿈과 현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노래입니다. 한국에서 유학하며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하고 있는 지금의 제 모습과도 잘 어울리고 한국 청취자분들께도 제가 자란 나라의 노래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신청해봅니다. 언어는 다르지만 꿈을 향해 나아가는 청춘들의 마음은 모두 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즐겁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0: 저희 청춘기록 프로젝트 역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가주님과 함께 꿈을 위해 도전하는 청춘들에게 질문드리며 이달의 청춘 코너를 마치겠습니다. 실패가 무서워서 도전하지 않는 꿈이 있나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오렌지 황융의 He Am Long.

오렌지 황융의 He Am Long 듣고 오셨습니다. 어느새 청춘기록 프로젝트 마지막 코너 세결아 청춘 시간입니다. 세결아 청춘 코너에서는요, 방송을 마치며 청춘기록 프로젝트가 꿈을 향해 달려가는 청춘들에게 하고 싶은 응원의 문장을 전하는 코너입니다. 지난 문장은 자신의 그림자를 알고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였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시간 동안 어떠셨나요? 자신의 그림자를 용기 있게 마주하고 온전히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었나요? 저는 지난 한 달간 제 그림자를 마주하고 이를 천천히 받아들이는 시간을 보냈는데요. 저는 지금 방학을 맞아 교내 영상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처음 사용해보는 장비들로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하는 것도 있어 꽤나 애를 먹었는데요. 장비를 홀로 조작하는 과정에서 아무리 검색해봐도 말을 안 듣는 장비 때문에 조금 애를 먹기도 했지만 처음이니 부족한 것이 당연하다를 외치며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배워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장비를 능숙하게 다루고 있는 제가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제 그림자를 마주하고 풀이 죽기도 했지만 온전히 받아들이며 성장의 발판으로 만들어 나갔습니다. 여러분의 지난 한 달은 어떠셨나요?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7월의 문장은 무엇일까요? 7월의 문장은 바로 이겁니다. 완벽해서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결핍되어 있기에 완벽해지는 자연들. 앞서 독서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는데요. 이 문장은 청해 작가님의 소설 1억 번째 여름의 문장입니다. 제가 정말 재미있게 읽은 소설 중 하나인데요. 이 소설 역시 여름을 배경으로 한 판타지 소설입니다. 한국 과학문학상을 수상한 이 작품은 제목처럼 무더운 여름에 읽기 정말 좋은 소설인데요. 완벽해서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결핍되어 있기에 완벽해지는 자연들. 이 문장은 제가 이 소설 속에서 가장 좋아하는 문장입니다. 우리는 바다와 꽃과 같은 자연을 보며 존재 자체로 완벽하고 온전하다는 감정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자연들 역시 결핍이 존재하기에 완벽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바다는 한 대 뭉쳐야지만 온 행성을 덮는 경이로운 푸른 바다가 됩니다. 손바닥으로 물을 퍼올리면 금방 사라져버립니다. 아름다운 꽃은 언젠가는 시드는 결핍이 존재하기에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을 피어냅니다. 모든 완벽은 완벽하기에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완벽은 결핍이 수반되기에 비로소 완벽으로 존재합니다. 이번 한 달은 완벽한 나 자신을 위해 결핍을 채찍질하지 않고 결핍을 보듬어주며 나아갑시다. 완벽해서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결핍되어 있기에 완벽해지는 자연들. 꿈과 목표가 있고 자신만의 새싹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모든 이들을 청춘으로, 그 모든 청춘들의 이야기를 담고자 합니다. 지금도 고민하고 흔들리는 세상의 모든 청춘들을 응원하며 7월의 청춘기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전주 FM 청춘기록 프로젝트 진행자 김세인이었습니다. 8월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스포츠 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포츠 전북을 진행하고 있는 스포츠캐스터 신봉철입니다. 스포츠 전북은 이제 1년이 넘어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귀에 가까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1시간 동안 전라북도에 펼쳐지는 프로 스포츠 그리고 아마추어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유튜브로도 방송이 되고 있는데요. 참여하실 때에는 꼭 좋아요 터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도 전라북도 펼쳐지는 스포츠 소식을 전해드리는데요. 먼저 전북 현대 소식, 원정 경기에서 3-1로 아주 깔끔하게 울산 현대를 이겼습니다. 그 소식도 분석해드리고요. 정읍에 있는 정주고등학교 배드민턴 팀이 남자 고등부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정주고등학교 배드민턴 팀의 코치 그리고 주장 선수를 저희 스튜디오에 초청을 했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끝으로 프로야구 소식, 전반기 마지막 한 주였는데요. 그 경기 내용 역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포츠 전북입니다.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네, 스포츠 전북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먼저 프로축구 소식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전북현대는 울산 원정 경기에서 울산 현대를 3대 1로 이겼습니다. 강원 FC와의 경기에서 패배를 말끔히 씻는 멋진 승리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울산까지 원정 응원을 온 5천여 명의 팬들에게 승리의 감격을 선물했습니다. 이 순간 정경구 교수와 함께 좀 대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2: 아, 예, 안녕하세요.
1: 네네네. 자, 전북이 이제 울산과의 현대가 더비에서 3대 1로 완승을 거두었는데 양 팀의 경기 중에 그 4연승의 기록이 또 있어요.
2: 네,
1: 네.
2: 그렇습니다.
1: 네. 그 더비가 경기 첫 번째 그 분위기 좀 말씀해 주시죠.
2: 사실 뭐 지난 그 전북이 월드컵 시즌에 보여줬던 강원과의 경기가 상당히 좀 아쉬움이 많았기 때문에
1: 네.
2: 전북 팬들로서도 굉장히 우려가 컸던 그런 상황이었고, 또 특히 이제 이번에 울산과의 경기가 원정이었었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2: 원정에서 이 경기가 상당히 전북한테는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경기를 3대1로 이제 승리하면서 전북이
1: 네.
2: 또 다른 또 기회를 갖게 됐고, 특히 또 이날 보여준 전북의 이 경기는 올해 2026년도 전북 팬들이 가장 보고 싶어 했던 그런 경기력이 아니었는가
1: 네.
2: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1: 알겠습니다. 지난 16라운드 그 강원 FC전 경기와 비교하면 앞에서 이제 교수님이 짧게 말씀하셨는데 그 경기력 면에서 참 엄청난 차이가 있었어요. 몇
2: 네,
1: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면은.
2: 사실 뭐그 강원전에도 기대가 굉장히 컸을 거예요. 전북 팬들이고 또 전북을 좋아하는 축구 팬들은 아시겠지만 월드컵 휴식기에서 상당히 긴 시간 팀을 재정비하고
1: 네.
2: 또 팀의 부족한 면을 다시 준비해서 좋은 경기력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게 첫 경기가 강원전이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날 경기력에 보여줬던 그 아쉬움 이런 것들이 일어났겠지만, 최근에 지금 그 전북이 지금 울산과의 이 경기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새로운 다른 팀에 대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1: 네.
2: 사실 뭐 강원전에서는 뭐다 아시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이 너무 만족하지 못한 그런 경기였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 속에 있었던 거고,
1: 네.
2: 이게 지금 이번 경기를 준비하면서는 공체의 어떤 밸런스나 속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다고 볼수 있고요.
1: 네.
2: 또이또 새로운 선수는 아니지만 그 월드컵에 다녀온 선수들이 참여하면서 팀에 대한 안정감이라든지 또 공백 밸런스, 속도 이런 게 울산을 압도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갖고 있었던 전북의 그런 우려들을 씻어내는 그런 좋은 경기였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1: 네. 그래서 이제 그 언론에서 보면은 수비가 안정됐고 미드필더들의 조율 그리고 공격적인 그 확실한 결정력 뭐 이런 3박자가 맞았다. 그런데 교수님도 똑같이 생각하십니까?
2: 나 아, 그러군요. 그날 뭐 경기를 보셨겠지만 그 수비에서 두 베테랑 김영진과 그 박지수들이 뭐 헌신하면서 야구를 끝까지 시청하지 않게, 물론 실수는 조금씩 있었지만
1: 네.
2: 결국 그걸 잘 지켜줌으로써 전북이 거기에 동력을 얻었고, 그런 게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되는 과정의 속도가 울산을 압도하면서 그런 경기에 뭐 플랜을 가져갔고, 그게 또 득점으로 만들어지고 굉장히 좋은 그런 상황의 경기였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강원 FC 때는 월드컵 대회 참가한 선수들을 쉬게 만들면서 이 가운데 소위 미드필더 쪽에서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수 연결이 제대로 안 됐었는데 이번에 그 선발 선수들이 이제 그 월드컵에 참가했던 선수들이 다 참가를 했죠. 네. 그 선수들 좀 말씀해 주신다면은 특히 그
2: 뭐, 잘,
1: 김진규.
2: 네네.
1: 네, 김진규하고 강상윤의 그 참여가 가운데 미드필더에 아주 그 든든함을 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물론 뭐, 강상윤 선수가 경기가 나오면 전북의 팀에 대한 어떤 스타일이 좀 달라지기도 합니다. 게임 모델이.
1: 네.
2: 굉장히 그런 활동량도 많고요. 특히
1: 네.
2: 라인 브레이킹을 통해서 상대의 수비의 어떤 공간들, 이런 걸 침투해내면서
1: 네.
2: 상대의 수비를 붕괴시키는 데 굉장히 역할을 잘하죠.
1: 네.
2: 그뿐만 아니라 김진규 선수가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들, 그 패스에 대한 섬세함,
1: 네.
2: 그 경기 템포를 계속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북이 그 경운전에 볼 수 없었던 경기를
1: 네.
2: 이날 또 특히 또 상대가 상대인 만큼
1: 육단을
2: 가지고 홈에
1: 네.
2: 상대 홈에서 이런 걸 보였다라고
1: 네.
2: 하는 것은 전북이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것들을 정확하게 홈에서 좀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1: 네, 네.
2: 울산에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팀에 대한
1: 네.
2: 그런 무게감을 정확히 보여주는 그런 경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특히 이제 중원에 있는 오베르단과 김진규의 그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공수가 서로 그 박자가 맞아 떨어지는 그런 윤활유가 좀 듬뿍 그런 말이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특히 그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과 또 국제 경험을 갖춘 선수들이 서로 혼합이 되니까 아주 그 조율이 잘 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2: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팀이라고 하는 게 뭐 사람으로 보면 허리잖아요.
1: 네.
2: 오베르단 또 김진규가 그동안 자기네들끼리 호흡을 맞춰왔던 것들을 더 정확하게 유지를 잘 하면서
1: 네.
2: 경기를 풀어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에 대한 타이밍이나 유연성 이런 부분들이 되게 좋았고요. 특히 속도 있게 전환되는 과정 속에서에 대한 패스의 타이밍
1: 네.
2: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줬던 그런 경기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좀 전반과 후반을 좀 구체적으로 구분을 해서 좀 섬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2: 전반 같은 경우는 좀 시작할 때 약간 울산이 공격적으로 나왔고요. 전북이
1: 네.
2: 조금 그 내려선 수비는 아니지만 좀 수비 안정화를 갖추면서 경기를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했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1: 네.
2: 사실 이미 뭐 정경윤 감독은 울산에 대해서 잘 준비가 되어 있었겠지만 그 경기를 안정화에 가져가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김승섭이나 그리고 이동준을 위한 경로 측면의 공간들을 확보하면서 울산의 상대적으로 수비들이 견고한 면은 있지만 스피드는 떨어지거든요.
1: 네.
2: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지 않았나 생각을 했고 특히 그 30분 경우 그 볼이 전환되는 과정에서에 대한 속도
1: 네.
2: 거기에서 또

0: 말이에요.
1: 네네.
0: 네네. 이승우가 있었고, 그 다음에, 김혜견 선수, 있었는데, 이 상황을 좀 설명을 한번 좀 해주시죠.
1: 한번 그 경기 흐름 자체가 이미 전반 끝났을 때는 전북이 지배하는 흐름으로 경기가 흐름이 바뀌어 있었거든요.
0: 네네.
1: 이런 것들을 보고 상대를 더욱 집요하게 괴롭힐 수 있고 상대에게 두려움이 있는 이승우를 빨리 투입했다는 점이 하나의 변수를 줬고요. 결국 또 이승우 선수가 그날 득점을 또 하게 되잖아요. 또그 이후에 이제 또 김혜관 선수를 투입하면서 세 번째 골을 만드는데 이 선수가 보여주는 그런 퍼포먼스가 지난 강원전에서 시간은 짧았지만 굉장히 사람들에게 팬들에게 그런 강한 인상을 줬단 말이죠. 이
0: 알겠습니다.
1: 선수가 그 경기 시간이 늘어가면서 자기가 보여주는 그 경기의 플랜, 또 경기에 대한 그런 자신감들이 득점까지 만들었고 또 고등학교 선수가 이렇게 득점을 만들면서 전북이 또 다른 하나의 이슈를 끌어오면서 또 전북의 팬들도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용병술이 뛰어났다 그래가지고 100점 만점에 200점짜리 용병술이었다 그렇게 표현하시는 기자들을 봤습니다. 네네. 그 이제 승부가 갈렸던 그세 골의 그 득점 상황이 사실 다른 때보다도 깔끔하고 그다음에 아주 그 정확한 패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모두 세 골이 만들어졌다. 우격 다짐이 아닌 정말 전북연대의 원래 모습을 보여주는 경기였다라고 하시는데 교수님 그세 골을 좀 조금 더 섬세하게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1: 30분경에 김진규 선수의 첫 번째 골 장면 같은 경우는 전북이 수비하는 형태에서 지금 PK 지역에 있었거든요. 수비
0: 그렇죠.
1: 블록 지역에서. 근데 이거를 끌어내는 과정에서 굉장히 속도가 빨랐고요. 이게 이동준 선수한테 연계가 됐고 이동준 선수가 워낙 피드가 좋으니까 그
0: 그러니까요.
1: 공간을 최대한 빠르게 치고 들어가면서 공간 확보를 했고 크로스와 슈팅에 대한 고민을 하는 순간에 안으로 볼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또 운반하는 과정에 김진규 선수를 주게 되죠. 김진규 선수가 이때 슈팅을 할때 그냥 슈팅을 하지 않아요. 왼쪽에 김진규 선수를 주는 척하면서 템포를 한번 뺐거든요. 그러면서 수비에 대한 방향을 살짝 바꿉니다. 두 선수에 대한 방향을 보이고 그 공간에 슈팅을 하면서 득점을 만들어요.
0: 그렇군요.
1: 참이 상황을 보면 속도와 김진규 선수의 그런 노련함, 영리함 이런 것들이 맞는 득점이었다고 볼수 있고요. 두 번째 골 같은 경우는 이승우가 들어오면서 간격이 점점 벌어지기 시작했고요.
0: 그렇죠.
1: 이승우 같이 그런 골의 감각이 뛰어난 선수한테 왼쪽 측면에서 공간을 허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승우 선수가 그걸 놓치지 않았죠. 그래서 완벽하게 돕고 반대골대에다 밀어넣는 정말 우리 흔히 말하는 뭐 가마차는 슈팅 이번 슈팅으로서 정말 자기의 진가를 보여주는 골이었고요. 이세 번째 골 같은 경우는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게 뭐 유튜브에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0: 그럼요.
1: 있습니다만 고등학교 이 선수가 들어와서 34분에 지금 울산이 굉장히 공을 들여서 데려온 선수이잖아요. 그 선수를 앞에다 두고 그
0: 그렇죠.
1: 선수에 대한 볼을 뺏어가지고 다시 공격하는 과정 속에서 상대 수비를 2명을 붙이면서 왼발로 때렸는데 또 그게 그렇게 골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못했지만 그거를 또 해내는 이 어린 선수에 대한 대단한 대담력, 그다음에 이 선수에 대한 능력 이런 걸 한꺼번에 보는 그런 골이었습니다. 정말 세골다 누가 봐도 칭찬을 아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골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0: 그래서 이제 김혜견 선수의 그 슛의 강약이 너무 부드러우면서도 코너를 향해서 정확히 볼을 차는 그 능력이 감격적이었다. 그렇게 리포팅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자, 근데 뭐니 뭐니 해도 2008년생 만 17세 신의 김혜건 선수가 물론 이제 그 연령별 대표를 다 거쳤단 말이에요, 이 선수가. 새로운 슈퍼스타 탄생을 알리는 신호탄이 아닐까 이런 생각하는데 좀 조급할까요? 제가?
1: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선수가 전북 뉴스팀에 왔을 때부터 여러 가지 미디어 매체에서 노출이 많이 됐던 선수이기도 하고요. 또 차세대 전북을 끌어갈 선수라는 것은 이미 다 우리 1군에만 출격하는 시간이 조금 지금이었을 뿐이지 다 알고 있었던 거고 기대했던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제 이 김혜건 선수가 경기를 투입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북 뉴스팀에 새로운 희망을 주는 거예요. 전북 같은 경우는 뉴스 선수들이 프로에 데뷔하고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팀이거든요.
0: 그렇죠.
1: 조건적으로 워낙
0: 두터우니까
1: 스쿼드가
0: 선수층이.
1: 탄탄하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게임 뛰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구단에 김혜원 선수가 이런 희망을 보여줬고 또 그런 희망 속에서 결과를 가져왔다는 얘기는

0: 전북이 앞으로도 미래적으로 다음 시즌까지도 그 다음 시즌까지도 훨씬 더 좋은 스쿼드를 유지하는데 굉장히 좋은 자원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김혜건 선수의 골이 터졌을 때그 문수 경기장을 찾는 전라북도 팬들이 한 5천여 명이 갔다고 그러는데 일반
0: 네네.
1: 관중들하고 같이 섞어가지고 그 TV 화면에 보니까 그 놀라운 표정. 아니, 이 어린 선수가 이렇게 슈팅을 때려서 골을 넣어? 그 표정들이 아주 좀, 저희들도 놀랬는데 말이죠. 어떻습니까?
0: 네.
1: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땠나요?
0: 아,
1: 그
0: 그
1: 슛동작.
0: 몸, 그때 그 상황들의 표정, 이거 당연히 들을 수 있는 것 같고요.
1: 네네.
0: 그다음에 경기 상황에서 그 상대 팀에 있는 수비수, 외국인 수비수와 경쟁에서 이기잖아요,
1: 네네.
0: 선수가. 이겨내면서 그걸 파고들면서 이미 주의를 보더라고요. 내가 주의해야 될 상황인지, 내가 혼자 해야 될 상황인지 판단했고.
1: 네네.
0: 거기서 왼발로 때리면서 우리나라 최고의 골키퍼를 또 통과하면서 득점을 만들었고.
1: 네.
0: 이런 대담성, 또 이런 적극성, 이런 것들이 팬들이 보고 싶어 한 장면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이게 또 고등학생 선수한테 이걸 보게 되면서
1: 그러니까요.
0: 정말 다 같이 놀라는 그런 장면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사실 제가 저도 축구 중계를 꽤 오래 했지만은 고3이 프로 1부 리그에 나와서 경기를 뛰는 경우가 있었나요?
0: 글쎄요,
1: 저
0: 저는 그게
1: 기억이
0: 기억이
1: 안
0: 안
1: 나는데.
0: 나는데, 지금 강원에는 상당히 있었어요. 강원
1: 아,
0: 안민혁
1: 강원은
0: 선수라든지. 네네.
1: 네.
0: 전북에서는 지금 제가, 저도 지금 기억이 확실히 안
1: 전북은
0: 나는데.
1: 저는 처음이라고 저 자신있게
0: 아,
1: 얘기하는데
0: 예.
1: 아, 강원 FC가 또 그런 경우가 있군요. 아,
0: 네네네.
1: 네,
0: 그렇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제 그 워낙 경기가 전체 90분간의 경기가 그 흐름 자체가 너무 좋았고 또 슈팅 자체가 너무 깔끔하면서 개인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팀워크가 맞아떨어지면서 세 골을 넣는 장면들을 보았는데요. 이제 그날 경기를 보면서 김진규, 강상윤 이 움직임이 말이죠. 참 좋더라고요. 거기가 미들필더에서 장악을 해주니까 모든 골이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0: 사실 잘 보셨습니다. 근데
1: 네.
0: 김진규나 강상윤 선수가 갖고 있는 특징적인 요소들이
1: 네,
0: 있어요.
1: 네.
0: 전북이 양쪽 측면에 윙어들이 빠르잖아요. 이제 빠른
1: 그렇죠.
0: 선수의 리듬을 태워줄 수 있는 선수들은 이두 선수예요.
1: 네, 그렇죠.
0: 이 김진규가 그 역할에 대한 패스를 잘 만들어주고,
1: 네.
0: 강상윤은 그 볼이 통과할 수 있을 만큼에 대한 상대의 수비에 균열을 깨주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두 선수에 대한 조합이 어제 승리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1: 또 이동준 선수의 그 스피드도 또한 돋보이는 그리고 또 본인이 슈팅도 물론 한두 번 했습니다마는 김진규에게 패스하는 것은 본인이 자기의 골을 생각하지 않고 패스를 해주는 그 타이밍도 기가 막힌 타임이었다고 보는데 이동준 선수도 많은 변화가 있더라고요.
0: 이동 선수 뭐 속도만큼은 우리나라 최고의 선수고요. 그
1: 그렇죠.
0: 선수가 그 속도를 이용해서 볼을 치고 나는 스피드 역시도 빨라요. 그냥
1: 네네.
0: 속도도 빠르구나.
1: 네네.
0: 그래서 그날도 보였지만 골이 들어가기 전에 또 우측에서 상대의 공간을 완전히 허물면서 슈팅을 또 여러 차례 기회를 맞잖아요.
1: 네네.
0: 네, 그런데 이제 그 상황에서 득점 상황은 또 그거를 본인 스스로에게 되지 않고 타이밍을 죽여서 김진규 선수한테 상황을 만들어주는 그런 여유, 상황에 대한 판단까지 이미 또 갖추고 있더라고요, 이 선수가.
1: 네네.
0: 그래서
1: 네.
0: 전북에서는 공격에 굉장히 핵심적인 자원이죠, 이 선수가. 기회를 만드는데
1: 그렇죠.
0: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선수라고 볼수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예, 젊은 친구들, 김진규, 이승우, 김예건, 이런 선수가 골을 득점했다는 것은, 앞으로 전북현대의 전망이 밝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0: 그럼요. 뭐 그동안 우리가 보면 모사, 뭐 티아고 이런 선수들에게 대한 득점의 의존도가
1: 그렇죠.
0: 이 선수들이 이승우나 김혜건, 김진규 선수로 분산되면서 상대한테는 그 부담으로 작용하고요.
1: 그렇죠. 네.
0: 전북한테는 그 전술적 스쿼드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는 더욱 크게 상대를 이길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1: 네네. 이제 전북이 29승, 29점의 승점을 갖고 있고, 1등 서울이
0: 네네.
1: 36점, 그다음에 강원 포항이 28점으로 코밑에 바로 따라붙고 있습니다. 자,
0: 네네.
1: 이제 이번 주 토요일에 이제 인천 원정 경기를 가게 되는데, 자, 인천 경기를 어떻게 또 대비를 해야 될까요?
0: 사실 인천이 굉장히 수비적으로 탄탄한 팀이고요.
1: 그렇죠.
0: 그리고 또그 선수들이 볼을 소유했을 때 나가는 전환 속도가 굉장히 빠른 팀입니다.
1: 네.
0: 전북 같은 경우는 좋은 흐름으로 다시 지금 원정 2연전을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1: 네.
0: 아마 또 그리고 인천이 아마 어제 경기에서 저 패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1: 그렇습니다.
0: 이제
1: 좋습니다.
0: 흐름이나 이런 또그 경기력이나 이런 걸 봤을 땐 전북이 주도하지 않을까? 또 전북이 지금 이 경기에 그대로 우리 인천전에만 그 경기를 해준다면은 뭐 기대 이상의 경기, 승리상 승리는 충분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 알겠습니다. 스코어는 몇 점으로?
0: 저뭐 그건 하지 않게 전북이 아마 저는 뭐 2대 1, 3대 1로 승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1: 알겠습니다. 저는 2대 0으로 한번
0: 감사합니다.
1: 걸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지금까지 전주대학교 정경구 교수와 함께 전북현대와 울산현대 경기 여러분과 함께 평가를 또 같이 하면서 청취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포츠 전북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대통령기 전국 종별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에서 남자 고등부에서 정읍에 있는 정주 고등학교 남자 고등학교 팀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또 여고부에서는 전주 성심여고가 여고부 부분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정읍에 있는 정주고등학교는 결승에서 서울 최고를 3-0으로 물리치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정주고등학교 강명훈 코치님 그리고 김태현 주장을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두 분과 인터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반갑습니다. 저희 스튜디오에 오니까 키가 1m 80이 넘은 선수가 두 분이나 들어오시니까 스튜디오가 꽉 찬 기분입니다. 네네. 자, 정읍에 있는 정주고등학교의 학교 역사를 좀 알고 싶은데요, 코치님.
2: 네. 네. 저희 학교는 1938년에 개교한 남녀공학 일반개혁 고등학교로 네네. 지난 25년 학년에는 115명의 40회 졸업생이 졸업하여 네. 현재 총 동문은 9,948명입니다. 네. 그리고 올해 신입생은 네. 114명에 입학을 했습니다.
1: 1983년에 개교를 하신 거죠?
2: 네. 네.
1: 1983년입니다. 네. 네. 정주고등학교는 그러면 언제 배드민턴 팀을 창단했나요?
2: 저희 학교는 네. 2023년 1월부터 팀 운영을 시작을 했고요. 네. 공식적인 창단은 그해 6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1: 네네. 앞에서 잠깐 그 졸업생이 9,948명이라고 하셨는데 네. 내년이면 이제 만 명이 넘겠군요.
2: 네네네.
1: 아 좋습니다. 역사가 역시 있는 학교라서 네, 이제 만 명의 동문회가 구성이 되는 거군요.
2: 네네.
1: 네네. 자 창단은 23년에 1월에 하셔서 이제 3년째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고요.
2: 네네.
1: 네 좋습니다. 정주고등학교 선수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요?
2: 네, 현재 저희 팀은 총 13명으로 3학년 6명 2학년 3명, 1학년 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1: 네.
2: 3학년에는 김태현, 이민재, 네. 한현우, 강민건, 박서준, 박하연, 2학년에는 박정빈, 조승현, 신찬,
1: 네.
2: 그리고 1학년에는 김민석, 임종훈, 황두찬, 성현빈 이렇게 선수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1: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네. 그러면 다양한 이제 스포츠 종목이 있을 텐데 네. 정주고등학교에서는 배드민턴 팀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2: 네네.
1: 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2: 저희 지역에는 네. 다양한 종목을 꾸준히 육성하고 있습니다.
1: 네네.
2: 그중에서도 배드민턴은 오랜 역사와 안정적인 선수 육성의 기반을 갖추고 있어
1: 네.
2: 이러한 환경의 바탕으로 배드민턴 팀이 창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정읍시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2: 네네.
1: 역시 있겠죠? 학교가?
2: 네네. 네네. 네, 있습니다.
1: 어느 학교인지?
2: 현재 초등부는 정읍 동초등학교, 중등부는 정읍중학교에서 팀을 운영하며 선수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1: 전라북도 내에서는 전주 농림고등학교,
2: 네.
1: 과학고등학교라고 하죠 지금요.
2: 네네네. 네네.
1: 그런데 그 학교가 있는데도 선수 수급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2: 그래도 지금 저희 지역에서 지금 선수가 지금 현재 한 4명 정도 있고요.
1: 네네.
2: 지금 타지에서 온 선수가 9명 정도 있는데
1: 그렇군요.
2: 지역에서만 선수를 육성하기가 좀 어려워서
1: 그렇죠.
2: 좀 외부에서 선수들을 좀 저희가 좀 스카우트를 할 때도 좀 있고
1: 네네.
2: 그리고 이제 좀 뭐 요청이 좀 들어와가지고
1: 네.
2: 좀 그럴 때 좀 저희가 좀 선수를 좀 수급할 때도 있습니다.
1: 네. 정주고등학교가 사립고등학교죠?
2: 네네.
1: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투자하는 데도 다른 고등학교에 비해서 나으시겠는데.
2: 네네.
1: 네네. 자, 그렇다면, 이제 창단 이듬해인 2024년부터 정주고등학교가 전국대회에서 입상을 했단 말이에요.
2: 네네.
1: 24년도에도 우승을 했더라고요.
2: 네네.
1: 네네. 그래서 제가 워낙 우승팀 숫자가 많아가지고 25년, 작년과 올해 것만 여쭤볼게요.
2: 네네.
1: 입상, 네. 좀 소개 좀 해 주시죠.
2: 저희 학교는 2025년에
1: 네.
2: 19개 종목에서 3위 이내 입상을 했는데요.
1: 네.
2: 대통령기 전국대회 단체 1위.
1: 네.
2: 이 대회에서 저희가 창단 3년 만에 첫 우승을 차지했고요.
1: 그렇군요.
2: 그리고 전국 학교대항 대회 단체 1위.
1: 네.
2: 혼복 1위, 복식 1위.
1: 네.
2: 그리고 그해 전국 체육대회 단체 2위를 차지를 했었고요.
1: 네네.
2: 그리고 2026년 올해 상반기 동안
1: 네.
2: 13개 종목에서 3위 이내 입상을 했습니다.
1: 네네.
2: 그래서 독일 주니어 대회에서 단식 2위를 했고
1: 네.
2: 네덜란드 주니어 대회 혼합복식 2위, 네. 제64회 협회장기 대회 단체 1위, 네. 그리고 김학석배 대회에서 단체 1위, 복식 1위, 3위, 네. 그리고 대통령기 전국 종별 선수권 대회에서 단체 1위, 단식 1위, 2위, 네. 그리고 복식 1위, 3위를 했고, 네. 대통령기 대회까지 우승하여 네. 저희가 이번 대회에 2연패를 달성을 했습니다.
1: 야, 벌써 25년도보다 올해 상반기밖에 안 했잖아요.
2: 네네.
1: 그런데 13개 종목에서 3위 내들었으니 앞으로 이제 또 하반기에 샵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2: 예,
1: 성적이 더 좋아질 것 같은데요.
2: 좀 하반기 대회에 좀 대회가 많이 이렇게, 그렇죠. 예, 이렇게 몰려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상반기 때는 이제 정체전을 좀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예. 뭐니 뭐니 해도 아마추어 엘리트 체육은 전국 체육대회 우승이죠.
2: 네네.
1: 네, 좋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 우리 코치님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언제부터 코치 생활하셨는지요?
2: 저는 2016년도에 은퇴한 후에 군산대학교, 만주중학교, 그리고 정관장, 그리고 원광대학교에서 코치 생활을 한 후에 정주고등학교에서 2024년부터 지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1: 네네. 코치님의 양력을 보니까 정읍초등학교, 정읍중학교, 그다음에 전주 농구를 나오셨고
2: 네네.
1: 그때는 없었죠. 이제 정주고등학교
2: 네, 정주고등학교가 없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전주 농구고등학교로 진학을 했습니다.
1: 이 뭐 전주 농구는 뭐 저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 고등학교 아닙니까? 배드민턴에
2: 네네.
1: 대해서는
2: 네네.
1: 박주봉 그 감독님 선배님이시죠.
2: 네네.
1: 저희 6월에 그 자리에 앉았어요. 지금 우리 아버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네. 40분간 방송을 하셨는데
2: 네.
1: 그러면 선수 생활을 하시고 실업팀에서 가셨을 거 아니에요?
2: 네네.
1: 네. 어디에서 활동하셨어요?
2: 저는 그 충남의 당진시청에서 선수 생활을
1: 하셨다가.
2: 네, 한 7, 8년 정도 거기서 선수 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1: 네. 네. 그리고는 이제 고향의 정주에 와서 네. 정주고등학교 코치님을 하셨군요.
2: 네네.
1: 알겠습니다. 자, 그 선수들의 지도 방법, 코치님들마다 좀 다른데,
2: 네.
1: 거기에는 이제 훈련 시간, 훈련 방법, 개인과 복식의 훈련 뭐 여러 가지가 다 다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좀 간략하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죠?
2: 저희는 현재 저희 선수들은 정규 수업을 마친 후에
1: 네네.
2: 오후 4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훈련을 하고 있고요.
1: 네네.
2: 그리고 훈련은 기본기와 체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고
1: 네.
2: 저를 포함해 두 명의 지도자가 선수를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2: 또한 선수들의 특성과 전문성에 맞춰 단식과 복식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훈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 지금 코치님 말고도 또 보조 코치님이 또 계시겠죠?
2: 네네. 저희가 선수가 13명이다 보니까 예, 저 혼자
1: 감당 못하기에는
2: 그래도
1: 아 그러니까
2: 예, 예, 예.
1: 그런데 이제 선수들이 여러 가지 기술이 있잖아요.
2: 네네.
1: 반복된 훈련 같은 것을 하게 되는데
2: 네.
1: 두 분이 충분히 하십니까?
2: 예, 저희 둘이 뭐 단식과 이제 배드민턴의 단식하고 복식이 좀 나눠져 있는데
1: 그렇죠.
2: 좀 그때그때 좀 상황에 맞춰서 좀 단식 훈련 그리고 좀 복식 훈련을 좀 이렇게 저희가 좀 둘이 좀 나눠가지고 좀 네, 그런 식의 방식으로 좀 훈련을 선수들 시키고 있습니다.
1: 여기 그 상장 받은 거 보니까 남녀 혼합 복식이 있어요.
2: 네네.
1: 아니 혼합 거기는 여자 선수가 없잖아요.
2: 네, 저희는 여자 선수는 없는데
1: 네네.
2: 저희 지역에 전주 성심여고가
1: 그렇죠.
2: 있거든요.
1: 네,
2: 그 전주 성심여고하고 이렇게 지도자 선임께 좀 조율을 해가지고
1: 네, 대회 나가는군요.
2: 네, 대회를 좀 추천하고 있습니다.
1: 제가 저 성심여고 감독님한테도 이게 들었거든요.
2: 네네.
1: 그랬더니 정주고등학교는 그때는 건성으로 들었는데
2: 네.
1: 코치님 만나보니까 그게 사실 현실이었더라고요.
2: 네,
1: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옆에는 이제 주장 김태현 주장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3: 코치님. 안녕하세요.
1: 네. 아주 잘 생기셨어요.
3: 네.
1: 우리 김태현 주장은 배드민턴을 언제 시작했고 동기거리를 알고 싶은데요.
3: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배드민턴을 시작했고요.
1: 네네.
3: 시작을 한 동기는 초등학생일 때 아빠를 따라서 배드민턴 클럽에 갔는데
1: 네.
3: 거기서 배드민턴 치는 모습을 보고 코치 선생님이 선수 한번 해보는 건 어떻냐고 권유를 하셔가지고 그때 한번 시작해본 것 같습니다.
1: 네, 키도 크고 손의 길이가 팔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 보여요.
2: 네네.
1: 그렇죠. 실제 제가 보니까 어깨에서 내리는 그 손의 길이가 유난히 긴 것 같아서 제가 그 장점이 있는 거죠.
2: 예, 그래도 아무래도 그 배드민턴은 이렇게 뭐 뿌리는 좀 이렇게 늘리는 종목이다 보니까 네네. 아무래도 좀 종목의 특성상 이렇게 좀 몸이 좀 많이 좀 뻗친다고 해야 되나요?
1: 그렇죠.
2: 예, 좀 그래가지고 좀 신체의 그런 예, 그런 변화적인 부분이 네네, 있는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1: 이게 또 네트 플레이 할 때 보면은 네. 그 떨어지는 그 플로어에 곧 닿을 것 같은데도 그걸 라켓 집어넣어가지고 들어올리는 그런 거 보면은 네. 팔이 길이 있는 사람이 네. 최고인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으로는. 그런데 이제 그 배드민턴을 선택하게 된 또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하면 해보니까 또 어때요? 우리 선수.
3: 해보니까 재밌어가지고 그 초등학교 때는 그냥 운동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훈련을 계속 하면 할수록 실력이 늘어서 대회 수상도 하고 하니까 큰 보람도 느껴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힘든 훈련도 많았지만 그만큼 성장하는 것을 느껴서 네. 지금은 배드민턴이 제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됐습니다.
1: 아, 제 삶의 부분이 됐다. 그 아주 좀 몸에 닿는 얘기예요.
2: 네네.
1: 고쟁님, 이야 좋습니다. 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시절에도 입상하는 경력이 있죠, 우리 조장님.
3: 네, 네. 2019년 초등학교 5학년 때 선수권 대회에서 단체 2위를 했고 네. 2020년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종별 선수권 대회에서 개인전 단식 2등과 개인전 복식 1등을 했습니다.
1: 네네.
3: 2021년 중학교 1학년 때는 연맹 회장기에서 개인전 단식 3위와 복식 2위를 하였고 2022년 중학교 2학년 때는 학교 대항 선수권 대회에서 단체전 1위를 했습니다.
1: 네.
3: 2023년 중학교 3학년 때는 학교 대항 선수권 대회 개인 복식 1위를 했습니다.
1: 네. 네네. 자, 그러면은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3학년이 됐으니까 그동안에 또 우승한 경력이 있겠죠.
3: 2024년 한국중고연맹 회장기 대회에서 복식 1위를 하였고
1: 네.
3: 2025년 대통령기 전국 종별 선수권 대회 단체 2위를 했습니다.
1: 네.
3: 그다음 제106회 전국 체육 대회에서 단체 2위를 하였고 2026년 대통령기 전국 종별 선수권 대회에서 단체전 1위, 개인 단식 1위, 개인 복식 3위를 하였습니다.
1: 네. 벌써 상반기에 이 정도 13개 종목에서 우승했다. 그러면 하반기 코치님 몇 개 대회 우승하실 거예요?
2: 정하랑을 예. 좀 하고는 싶은데
1: 네, 네.
2: 예, 뭐 선수들의 이런 몸 뭐 컨디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뭐 열심히 해주면 좋지만은 그래도 그냥 나는 제 목표는 이제 앞으로 정체전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남은 대회가 두 대회 정도 좀 남아있거든요.
1: 네.
2: 좀 선수들의 좀 몸 컨디션 관리를 잘 하면서 네. 좀 전국체전을 좀 매진하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면 라이벌을 하는 고등학교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보면.
2: 지금 제가 생각하는 곳은 지금 서울의 서울체육고등학교하고 그리고 광주의 전대 사대부고가 알겠습니다. 지금 좀
1: 그러면 전라북도는 전주농구는 좀 요즘 쉬는 기간인 모양이겠죠?
2: 네, 아닙니다. 전주농구도 지금 잘하고 있는데 지금
1: 알겠습니다. 무슨 네. 말씀인지 서로 이게 하다 보면 이게 약간의 그 파도처럼
2: 네, 네.
1: 상승 무드가 타는 해가 좀 있고 네. 좀 선수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숫자가 작으니까
2: 네, 네.
1: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전주농구는 뭐 역사를 자랑하는 네. 뭐 대한민국의 최고의 명문 배드민턴 학교예요.
2: 네네. 네,
1: 인정합니다. 그것은. 자, 코치님.
2: 네.
1: 김태현 선수의 장단점이 있겠지 않겠어요? 주장 감당.
2: 네, 그 저희 김태현 선수는 네. 우수한 시체 조건과 뛰어난 공격력을 갖춘 선수입니다.
1: 네.
2: 훈련에 임하는 태도가 매우 성실하고
1: 네네.
2: 그리고 매 경기마다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 네.
2: 다만 좀 체력적인 부분과 순발력이 떨어지는 편인데 이러한 부분은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개선을 한다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선수로 보고 있습니다.
1: 아무래도 배드민턴을 가만히 보면은요, 다른 종목에 비해서 코트는 작은데 그 뛰어다니는 그 순발력, 그 짧은 단거리를 뛰는 그 모습으로 보면 엄청난 심폐 기능도 좋아져야 될 것 같고 네. 특히 이 풋워크가 굉장히 좋아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판단이 맞나요?
2: 네, 배드민턴이 이게 배드민턴은 좀 스피드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1: 네네.
2: 아무래도 뭐 순발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뭐 체력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이런 지구력이 좀 좋아야 그 한 게임을 좀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그렇습니다.
2: 예.
1: 자 이제 팀 전체를 보면은 단체전이 있고 복식전, 단식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을 하는데
2: 예.
1: 정주고등학교는 각 종목별로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지요?
2: 저희는 종목별 구분을 하기보다는 저희 선수들이 각자의 기능과 재능이 좀 뛰어나다고 봅니다.
1: 네.
2: 그래서 단식이든 복식이든 종목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1: 네.
2: 뭐 단체전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네. 그러면 이제 이 단식과 복식 나가고 또 단체전을 나갔는데 단체전 경기는 어떤 방법으로 경기를 하나요?
2: 저희가 5선 3판, 이제 5선 3판으로 경기를 하는데요.
1: 다섯 경기를 해서 그중에 선 3승을 네. 하는 팀이 이긴다 이거죠.
2: 네네.
1: 그렇다면 단체전에서 그 다섯 개 종목을 어떻게 나누나요?
2: 저희가 처음에 단식,
1: 단식,
2: 복식, 단식 그렇게 네, 이런 순으로 나가서 하는데요.
1: 네.
2: 앞에서 단식, 복식을 이기게 되면은 네, 경기가 이제 끝나는 걸로.
1: 그래서 올해 서울 최고를 3대 0으로 이겼다는 얘기.
2: 네네.
1: 나이볼인데.
2: 네.
1: 그러니까 그만큼 단식 선수들의 기능이 뛰어나다는 거죠.
2: 네네.
1: 정주고등학교가.
2: 네네.
1: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서울 최고와의 단체전 결승에서 이제 3대 0으로 이겼을 때 선수 구성은 어떤 식으로 배치를 했나요?
2: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 최고는 단식이 강한 팀인데요. 저희 역시 단식이 밀리지 않기 때문에 1, 2 단식에 에이스를 배치하여서 두 경기를 모두 승리하며 3대 0으로 쉽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1: 그렇군요.
2: 예.
1: 그래서 상대방도 그만큼 첫 번째 선수로 나오거나 두 번째 선수는 강하게 배치를 했을 텐데 정주고등학교 선수들이 더 나았다는 얘기군요.
2: 제가 봤을 때는 좀 5대 5 경기였는데 저희 선수들이 그날 컨디션이 좋아서
1: 컨디션이 좋아서
2: 예. 좀 좋은 경기를 했습니다.
1: 우리 김태현 주장처럼 선수 구성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키가 크고 그렇습니까? 순발력이 빠른 저 작은 선수는 없나요?
2: 좀 유일하게 김태현 선수만 좀 작고요.
1: 그래요?
2: 다른 선수들은 한 180, 뭐 1, 2, 3 다 되는데
1: 더 커요? 다른 선수들이?
2: 네. 좀 등치만 좋고 키만 좀 작은 것 같습니다.
1: 예, 네. 옆에 체격은 넓은데
2: 네, 네.
1: 키로 봐서는
2: 네.
1: 근데 제가 보기에는 참 큰 키인데 우리 네. 코치님도 키가 굉장히 큰 키인데요.
2: 저는 183입니다.
1: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스튜디오 문을 열고 딱 들어오시는데 이야 크다 생각을 했는데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앞으로 이제 정주고등학교 배드민턴 팀이 더욱더 성장하기를 기대하면서
2: 네.
1: 생활체육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2: 네, 네.
1: 이 남녀 이제 어린이들 요즘 부모님들이 배드민턴에도 관심이 많아요.
2: 네, 네.
1: 그렇잖아요. 특히 여자 선수들 많은데
2: 네.
1: 아무튼 어쨌든 간에 그 배드민턴을 배우고 싶은 또 가르치고 싶은 부모님 입장에서 네. 어린이들의 경우 어떻게 그 선택을 해야 되며 또 가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가기 위해서.
2: 배드민턴을 시작을 하려면 먼저 기본 장비를 좀 준비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후에 지도자와 상담을 통해 취미반으로 할지 선수반으로 할지 결정한 후 자신의 수준의 목표와 맞게 운동을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예. 가령 어린이 자녀가 전혀 운동을 못하거나 또 그럼 달리기도 잘하거나 또는 뭐 이렇게 활발한 성격을 갖고 있거나 그런 어린이들이 대체적으로 좀 시작하면은 좀 낫지 않을까요?
2: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애들이 그런 이제 좀 가지고 있는 그 운동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1: 그렇죠.
2: 그런 걸로 잘 부모님들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좀 운동 좀 능력이 좀 떨어지면은. 좀 취미로 네. 취미반을 좀 가고
1: 취미반 있고 또 선수반 있군요.
2: 예,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구나. 저희는 이제 저희가 하는 거는 지금 이제 뭐 이제 엘리트라고 엘리트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1: 네.
2: 예, 그러면은 뭐 선수반으로 이제 뭐 전문 체육인으로 이제 그렇게 가는.
1: 알겠습니다. 예. 이제 어릴 때 이제 취미반으로 들어가서 하다가
2: 예.
1: 한 1, 2년 해보면 이 애는 선수가 될 수 있겠다 아니면 그냥 생활체육 하듯이 하셨으면 좋겠다라가 판단이 된다는 얘기 되겠죠.
2: 뭐 상담해서 그 지도자와 상담하고 테스트를 보거든요.
1: 알겠습니다. 예. 네. 성인의 경우 한번 여쭤볼게요. 성인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됩니까?
2: 뭐 성인의 경우는 뭐 취미하고 건강의 목적으로 배드민턴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1: 그렇죠.
2: 생활체육도 마찬가지로 그 지도사와 상담을 통해서
1: 네.
2: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수준과 목적에 맞춰 프로그램을 선택을 해서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뭐 배드민턴이 시합 TV를 보면 야 재밌고 멋있겠다라고 이렇게 막 덤벼들 게 아니라 네. 충분히 준비를 해가지고 네. 준비하는 게 입문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특히 무릎하고 발목에 부상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성인들의 경우.
2: 네, 아무래도 배드민턴이 이 뭐라 하냐, 이 런지 동작이라고 하거든요. 그 동작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무릎이나 뭐 관절, 발목 이런 뭐 배드민턴도 팔을 많이 쓰는 그렇죠.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엘보나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무리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 성인들 보면은요. 배드민턴 가면은 준비 체조도 안 하고 그냥 바로 라켓 들고 들어가서 바로 그냥 네. 라켓을 휘두르는데 그 정말 상가해야 돼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두 분이 오셔서 정주고등학교 자랑도 해주셨고 또 배드민턴의 상식적인 얘기들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올해 좋은 성적도 거두시고요.
2: 네, 네.
1: 또 좋은 성적 소식 들어오면 저희가 또 한번 모시겠습니다.
2: 아, 네, 감사합니다.
1: 주장만 데리고 나오지 마시고 다음에는 다른 선수들도 데리고 오세요.
2: 네, 알겠습니다.
1: 네, 오늘 정주고등학교 배드민턴 강명원 코치님 그리고 김태현 주장 모시고 학교 자랑을 듬뿍 들어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포츠 전부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기아 타이거즈 소식도 전하기 위해서 김병철 감독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네네. 자, 기아 타이거즈가 이제 전반기 마지막 경기로 롯데와의 경기 3연전 경기를 했는데 1승 2패밖에 못했어요. 네. 자,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의 생각으로는 3연승 해버려서 3위 팀 순위 4위에서 3위로 차고 올라가기를 바랬는데 네. 그게 안 되고 말았죠.
2: 네네, 맞습니다. 네네.
1: 첫 경기부터 너무 힘들었어요. 힘 한번 사용하지 못하고 패했단 말이에요.
2: 네, 기아는 지난 3연전을 총력전으로 준비했지만 그렇죠. 경기 초반부터 흐름을 완전히 내주고 말았습니다.
1: 그렇죠.
2: 이래 먼저 선취점을 뽑았지만 수비에서 아쉬운 판단들이 연이어 나오면서 이닝을 끝낼 수 있는 상황을 살리지 못했고요.
1: 네.
2: 결국 대량 실점으로 이어졌습니다.
1: 네.
2: 기록상 실책은 아니었지만 김도영과 김선빈, 김호령의 수비에서 평소답지 않은 장면들이 나오면서 분위기를 완전히 롯데에게 넘겨준 것이 컸습니다.
1: 네.
2: 여기에 선발 김태형도 2와 3분의 2이닝 8실점으로 버티지 못했고요. 반대로 롯데 선발 로드리게스는 7이닝 1실점으로 기아 타선을 완벽하게 봉쇄를 했습니다.
1: 네.
2: 결국 수비 집중력과 선발 난조, 타선 침묵까지 모두 겹치면서 전반기 마지막 승부에 첫 단추를 아쉽게 끼운 경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네. 3박자가 한 번도 맞아 떨어지는 게 없었어요.
2: 네, 맞습니다.
1: 각자 놀았어요, 각자. 네네. 자, 투수진 얘기부터 하죠. 그러면은 롯데와의 1차전에서 기아가 총력적을 예고했지만은 이 투수진부터 이제 힘들었어요.
2: 네, 맞습니다.
1: 네.
2: 기아는 불펜 총력전을 준비를 했지만 선발 김태형 선수가 예상보다
1: 네.
2: 일찍 무너지면서 계획이 모두 틀어졌습니다.
1: 그렇죠.
2: 김태형은 2와 3분의 2이닝 8실점으로 어려운 경기를 했었고요.
1: 네.
2: 초반 대량 실점을 허용하면서 불펜을 전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1: 네.
2: 이렇게 보였고요. 결국 선발 맞대결에서 승부가 크게 갈렸고 기아는 준비했던 총력 운영을 펼쳐보기도 전에
1: 네.
2: 경기 흐름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1: 네네.
2: 경기 후반기에는 좋을 때 투구를 꾸준히 이어가는 안정감이 가장 큰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1: 네.
2: 여기에 이의리 선수의 복귀도 예정이 돼 있거든요.
1: 네.
2: 선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1: 네네. 그 타선이 초반에 이제 선취점을 뽑았지만은
2: 네네.
1: 롯데의 선발 로드리게스의 구위에 꼼짝 못했단 말이에요.
2: 네, 맞습니다. 1회 나성범의 적시타로 먼저 앞서면서 좋은 출발을 했지만
1: 네.
2: 이후에는 롯데 선발 로드리게스의 구위에 완전히 묶였습니다.
1: 네.
2: 직구와 변화구의 조합에 타이밍을 맞추지 못했고요.
1: 네.
2: 득점권에서도 추가 안타가 나오지 않으면서 공격의 흐름이 계속 끊어졌습니다. 반면 롯데는 18안타를 몰아치면서 찬스를 놓치지 않았고 기아는 경기 중반 김도영과 나성범 등 주전 선수들의 교체를 하면서 다음 경기를 준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초반 선취점을 지켜내지 못한 채 추가 득점이 나오지 않았던 것이 타선의 가장 큰 아쉬움이었습니다.
1: 네네. 이제 수비를 한번 볼까요? 이제 야구를 보면은 이제 기록 전문 기록인이 있습니다.
2: 네네,
1: 워낙
2: 맞습니다.
1: 중요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2: 네네.
1: 그러면 이제 기록상으로는 에러가 아닌 걸로 나온단 말이에요.
2: 네네.
1: 이제 바로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2: 네네.
1: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실책인데
2: 네.
1: 그게 기록으로는 또 실책으로 안 나오는 전문가들이 보기에
2: 네네.
1: 그런 아쉬운 장면이 여러 차례 있었단
2: 네,
1: 말이에요.
2: 네. 기록에는 실책으로 남지 않았지만 네. 경기 흐름을 바꾼 수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1: 그렇죠. 그렇죠.
2: 특히 1회가 가장 아쉬웠는데
1: 네.
2: 2사 1, 2루 전민재 평범한 3루수 앞 땅볼 때
1: 네.
2: 김도영 선수가 타자 주자를 잡으려다 내야 안타가 됐고
1: 네.
2: 이 상황에서 2루로 던져 선행 주자를 잡았다면
1: 네.
2: 이닝을 끝낼 수 있었거든요.
1: 네.
2: 결국 만루가 이어지면서 이 길을 키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네네. 자, 근데 1차전에서 김선빈 선수가 2회부터 교체됐어요.
2: 네, 올 시즌 이범호 감독이 경기 초반에 주전 선수들을 교체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1: 네네.
2: 그래서 이번 교체는 단순한 컨디션 문제가 아니라
1: 네.
2: 선수단 전체를 향한 메시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2: 이래 수비에서 이닝을 끝낼 수 있었던 상황에서 수비 집중력이 좀 아쉬웠고
1: 네.
2: 이에 공격에서도 병살타가 나오면서 흐름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감독은 경기 시작부터 선수들의 집중력이 부족하다고 판단 한 것으로 보이고 네. 보여집니다.
1: 네, 네. 이제 감독이 보기에 선수들이 지금 정신이 좀 집중되지 않고 플레이를 하니까 이제 최고 참인 김선빈 선수를 희생하는 거예요.
2: 네, 네.
1: 넌 들어와 하면은
2: 맞습니다.
1: 벌써
2: 경각심 네, 숨어주기 위해서
1: 후배 선수들이 네, 그렇죠. 알아보거든요.
2: 네네네. 실제로 김선빈 교체 이후에도 김태형의 포구 과정, 김호령의 타구 처리 등 평소 기아답지 않은 수비가 계속 나오면서 대량 실점으로 이어졌었습니다. 네. 이범호 감독은 전반기 마지막 3연전을 포스트 시즌처럼 치르겠다고 했지만 네. 선수들의 집중력이 기대에 못 미치게 됐었습니다. 네. 결국 이번 교체는 한 선수의 질책이 한 것이 아니라 네. 매 순간 집중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는 감독의 강한 메시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저희가 이제 경기 전에 투수가 선발 투수가 공개가 되잖아요.
2: 네네네.
1: 그러면 대충 승패가 있다는 나오잖아요.
2: 그렇죠, 그렇죠.
1: 예. 아 오늘은
2: 승률,
1: 예, 승률적으로 예. 선발 투수 롯데 선수가 A급에 나왔다.
2: 네네네.
1: 우리는 4번 정도나 5번 선수가 나왔다. 노르디게스와 김태형 같은 경우.
2: 그렇죠, 그렇죠.
1: 이제 거기서 승패가 나지 않았냐 생각도 드는데, 자 2차전은 또 3-11로 또 졌단 말이에요.
2: 네, 기아는 전날 경기 후 선수들의 강한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1: 네.
2: 결과적으로는 더 아쉬운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1: 네, 네.
2: 선발 제임스 네일이 평소답지 않게 제구가 흔들리면서 초반부터 어려움을 겪었고,
1: 네.
2: 4회를 마무리. 하지 못한 채 마운드를 내려왔습니다.
1: 네.
2: 여기에 수비까지 흔들리면서 순식간에 경기 흐름을 내줬고요. 특히 4회 수비에서 패스트볼과 송구 실책, 타구 처리 미스가 한 이닝에 연달아 나오면서 6실점을 허용한 것이 결정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네.
2: 평소 안정적이었던 기아 수비가 무너지면서 내일도 버틸 힘을 잃었었다. 타선 역시 초반 추격 기회를 살리지 못했고 결국 이틀 연속 큰 점수 차를 패배를 당하면서 전반기 마지막 시리즈 루징 시리즈가 확정이 됐었습니다.
1: 네네. 그 제임스 네일 그 선발 투수 말이죠.
2: 네네.
1: 이 선수는 굴곡이 좀 심해요. 저희가 그 경기 내용을 보면은.
2: 네네 맞습니다.
1: 네네.
2: 그래도 믿음의 투수였는데
1: 네네.
2: 롯데전에서 좀 2차전 롯데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죠.
1: 네네. 그 3과 3분의 1 이닝 동안 5실점을 하고 네네. 말았단 말이에요. 좀 자세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죠.
2: 네, 내일은 3과 3분의 1 5실점으로 한국 무대 이후 가장 이른 시점에서 마운드를 내려왔습니다.
1: 그렇죠.
2: 네. 평소처럼 제구와 커멘트가 살아나지 않았고 빗맞은 안타와 볼넷이 이어지면서 계속 주자를 내보냈었습니다.
1: 네.
2: 특히 3회에는 볼넷과 안타, 폭투까지 겹치면서 실점이 늘어났고
1: 네.
2: 4회에도 다시 2기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1: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공격에서 아쉬움이 컸는데 타선이 그렇게 어려워요. 안타치기가.
2: 네. 초반 득점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쉬웠고요.
1: 네.
2: 득점권에서 한 방이 나오지 않았고 병살타와 범타가 이어지면서 흐름을 스스로 끊었습니다. 무엇보다 롯데 선발진 상대로 경기 주도권을 가져오지 못했고요.
1: 네.
2: 초반 점수 차가 벌어지면서 추격의 분위기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1: 네.
2: 결국 득점권 집중력 부족과 연결되지 않은 타선이 연패로 이어진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이제 앞에 경기와 롯데가 이제 기아와의 경기하는 과정에서 4연패에 이제 빠졌는데
2: 네네.
1: 이제 구세주 고참 양현종 선수가
2: 네네네.
1: 이제 선발로 나옵니다.
2: 네네. 네네. 네, 역시 2기에서는 양현종이라는 말이 그냥 나올 정도였죠.
1: 네. 네.
2: 앞선 4경기 모두 선발 투수가 초반을 버티지 못하면서
1: 네.
2: 경기 자체가 어려웠었는데
1: 네.
2: 양현종은 5이닝 2실점으로 자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1: 네.
2: 최고 구속보다는
1: 네.
2: 위기 관리 능력이 돋보였고요.
1: 네.
2: 투구수 69개로 효율적인 피칭을 보여줬습니다.
1: 네.
2: 특히 2회와 5회 득점권 위기에서도 흔들리지 않았고
1: 네.
2: 범타를 유도하면서 추가 시점을 막아낸 것이 승리의 발판이 됐다 이렇게
1: 네.
2: 보여집니다.
1: 네네. 자 이제 양현종 선수가 선발로 나와서 잘 던져주니까 뭐니 뭐니 해도 이제 김도윤 선수가 또 이제 홈런을 기록하면서 27호 홈런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2: 네네. 네. 가장 반가운 장면은 역시 김도윤 선수의 홈런이었습니다.
1: 네.
2: 6회 솔로포로 시즌 27호 홈런을 기록하면서 전반기를 홈런 공동 선두로 마쳤고요. 특유의 강한 타구 생산 능력도 다시 보여줬습니다.
1: 네.
2: 무엇보다 초구를 놓치지 않고 담장을 넘긴 장면은 김도윤 선수의 자신감과 타격감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1: 네네. 그 27호 김도영 선수의 홈런 그 타구의 질이라고 할까요?
2: 네네.
1: 대단했죠. 맞는 순간에 넘어갔다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2: 홈런의 타구 속도가 무려 183.2km였는데 김도영의 선수 올 시즌 최고 기록입니다.
1: 네.
2: 워낙 강한 타구를 만들어내는 선수라 하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준 장면이었고요.
1: 네.
2: 특히 몸쪽 높은 코스의 직구를 가장 자신 있는 싱으로 정확하게 받아치면서 비거리 130m의 홈런으로 연결했습니다.
1: 네, 네.
2: 역시 쓰리 스폿에 맞으면 리그 최고 수준의 장타력을 보여주는 선수이다.
1: 네. 지금 좌측하고 우측이 보통 보면은 90에서 100 정도가 좌우의 그 홈런
2: 네네네.
1: 그 펜스, 거리죠. 네, 네, 펜스 거리.
2: 네, 네.
1: 그 센터가 110 정도인데.
2: 네, 네.
1: 이 130이라면 외야 스탠드 중단 이상을 갖다가
2: 그렇죠.
1: 네. 꽂힌다는 얘기 아니에요.
2: 네, 맞습니다.
1: 네, 네. 자, 그런데 이제 홈런 타구 속도를 한번 비교하면은 기아 선수 중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생겼더라고요.
2: 네,
1: 누군가요?
2: 의외의 주인공은 네. 박상준 선수입니다.
1: 오, 네. 박상준.
2: 김도영의 이번 홈런 타구가 183.2km로 올 시즌 개인 최고 기록이었는데
1: 네.
2: 기아팀 내 최고 기록은 박상준 선수가 가지고 있습니다.
1: 네.
2: 지난 5월 LG전에서 홈런을 기록할 당시 타구 속도가 무려 184.7km
1: 네.
2: 측정이 됐는데요.
1: 네.
2: 현재까지 기아에서 가장 빠른 타구입니다.
1: 네.
2: 이 기록의 의미가 있는 이유는 박상준 선수가 단순히 마치는 타자가 아니라
1: 네, 네.
2: 강한 타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장타 잠재력을 갖춘 선수라는 점이기 때문입니다.
1: 네.
2: 최근 타격감도 꾸준히 좋아지고 있는 만큼 후반기에는 김도영과 함께 중심 타선에 더욱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1: 네, 네 알겠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3차전에서 연패를 끊으면서 이제 전반기를 마무리했는데 승리의 원동력은 모두 플레이가 잘 됐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 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죠.
2: 네, 역시 뭐 선발 양현종 선수의 역할이 저는 가장 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네,
2: 앞선 두 경기에서 선발이 초반에 무너지면서 어려운 경기를 했죠.
1: 네.
2: 양현종 선수가 5이닝 1실점으로 안정적으로 버텨주면서 경기 운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 네.
2: 또 타선도 필요할 때 홈런이 터졌고요.
1: 네.
2: 카스트로가 선제 홈런으로 분위기를 만들었었고
1: 네.
2: 김도영과 나성범도 홈런을 보태면서 승부의 세기를 박았습니다.
1: 네, 네.
2: 여기에 박재현 선수도 멀티히트와 이득점으로 활로를 열어줬고요.
1: 네.
2: 무엇보다 앞선 두 경기와는 달리 수비 집중력이 살아났었고 불펜도 제 역할을 하면서 투타의 균형을 되찾은 되찾은 것이 연패 탈출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2: 후반기를 앞두고 분위기를 바꿀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승리였다.
1: 네.
2: 이렇게 보여집니다.
1: 홈런 퍼레이드에서 김도영 선수가 제 실력을 발휘 못했는데 거기도 던지는 투수가 있어요.
2: 네네,
1: 이 그렇죠. 선수를 자기가 지정하지 않나요?
2: 맞습니다.
1: 그런데 왜 갑자기
2: 제가 생각한
1: 박찬호 선수가 나와요?
2: 이벤트성이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박찬호 선수가 그날 제가 이제 공 던지는 걸 봤는데 사실 이제 홈런 그 레이스 할 때는 한 존에 돌아야 되거든요.
1: 그렇죠.
2: 치기 좋은 존에 돌아야 네네. 되는데 아웃코스 갔다가 인코스 왔다가 근데 아웃코스가 좀 많았습니다.
1: 그러니까 네. 아니 당겨서 치게끔 그렇죠. 한 번판에다 딱딱 던져줘야 되는데. 네,
2: 김도영 선수도 좀 뭔가 느낌이 자기가 이제 7개였잖아요. 네. 7개 이상을 쳐야 된다는 어떤 그런 부담감 때문에 힘이 좀 잔뜩 들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그 뭐 저 점수가 무슨 영원히 남는 건 아니고 네. 하나의 축제니까요.
2: 네, 저도 네. 무조건 김도영 선수가 1위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켜보는 분들은 다 그랬을 겁니다.
1: 네, 자. 이제 7월 16일부터 목요일부터 다시 또 시작되는데요. 인천과 SSG 4연전이에요.
2: 네네네.
1: 간단하게 좀 네. 예상해 주시죠. 네.
2: 7월 16일부터 인천에서 SSG 랜더스와 주말 4연전을 치르면서 후반기 레이스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1: 네.
2: 전반기 마지막까지 치열한 순위 경쟁을 펼쳤던 만큼 후반기 첫 시리즈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1: 네.
2: 특히 인천 원정은 항상 쉽지 않은 승부가 이어졌던 만큼
1: 네.
2: 선발진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경기를 끌고 가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1: 네, 네.
2: 타선에서는 올스타 휴식기를 통해 재충전한 김도영
1: 네.
2: 중심 타선이 초반부터
1: 네.
2: 공격력을 보여준다면
1: 네.
2: 좋은 분위기 속에 후반기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1: 네.
2: 후반기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가 순위 경쟁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1: 네, 네. 4연승 2승 이상 해야 됩니다.
2: 그렇죠.
1: 네. 4위 유지하려면
2: 네네.
1: 7위 SSG와의 경기 이번 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4연전 펼쳐지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고요. 많은 시청률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네네.
1: 전북 유수년 야구단의 김병철 감독이었습니다. 네, 또 한 주 시작됩니다. 날씨의 변화가 굉장히 심하니까요.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신봉철이었습니다. 건강하십시오.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2: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3: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초록의 싱그러움이 무르익고 한낮의 열기가 저녁 바람에 서서히 식어가는 7월의 한가운데입니다. 숨 가쁘게 달려가는 계절의 틈새 속에서 우리는 문득 아주 오래전 어느 여름날의 풍경을 떠올리곤 합니다. 달콤하고 시원한 과일 한 조각을 나누며 아무 걱정 없이 활짝 웃었던 나날들. 그리고 나를 조건 없이 안아주던 다정한 품결까지 말이죠. 누군가에게는 유년 시절의 소박한 추억이, 또 누군가에게는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둔 애틋한 그리움이 나직한 선율이 되어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시간. 가장 순수했던 날들의 기억을 음악으로 소환하고요. 목소리라는 가장 아름다운 악기로 삶의 깊은 울림을 빚어내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전주에서 노래하며 사람을 만납니다. 노래가 사람을 만나고 사람이 이야기가 되는 시간. 여기는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네, 오늘의 논스톱 뮤직 플레이 주간 플리 뮤지션은요 바로 싱어송라이터 신지훈입니다. 네, 바로 이 곡이죠. 시가 될 이야기, 신지훈의 대표곡입니다.

네, 싱어송라이터 신지훈 만나고 있습니다. 논스톱 뮤직플레이 오늘의 주인공 신지훈인데요. 네, 지금 재생되고 있는 노래는 사랑은 봄비처럼 이별은 겨울비처럼 이라고 하는 노래인데 네, 리메이크 버전입니다. 네, 신지훈은 원래 피겨스케이팅 선수로 알려져 있죠. 이런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는데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요계 혜성처럼 등장한 아티스트입니다. 네, 그럼 음악 듣고요. 계속해서 소개 이어가겠습니다.

0: 아, 좋네요. 네, 신지훈.
1: 마지막 비행인 것처럼
0: 네, 신지훈의 음악들은 뭔가 이 가슴속에 숨겨뒀었던 슬픔이나 아픔들을 어루만져주는데 상당히 강점이 있는 그런 음악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실버건의 주간플리. 네, 신지훈의 시가 될 이야기 이어서, 사랑은 봄빛처럼 이별은 겨울빛처럼 리메이크까지 듣고 왔는데요. 이어서 들을 노래는 신지훈의 자유비행입니다.

네, 전 피겨스케이팅 선수로서의 신지훈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피겨스케이팅을 시작을 했고요. 좀 늦은 시작이었지만 욕심 많은 성격 때문에 실력이 급격하게 늘어서 해외 수상까지도 한 바 있습니다. 4급 노비스 여자 싱글 스케이터라고 하고요. 2017년 이후에는 선수활동 없이 음악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가수로서의 신지훈도 참 매력이 있어요. K-POP 스타 시즌2, 그러니까 그 악동뮤지션이 우승했었던 그 해였죠. 2016년 5월 20일자로 스타엔터테인먼트 소속으로 활약하다가 최근에는 1인 기획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어갈 노래 알려드릴게요. 네, 바로 신지훈의 심해라고 한 노래입니다. 듣고 오시죠.

네, 신지훈은요 큐브 엔터테인먼트의 수석이 되면서 첫 앨범을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K-POP 스타 출신으로서 어쩌면 조금은 아이돌의 방향성을 잡고 첫 음악을 시작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참 많은 뭐 뮤지션들과 협업을 했었겠지만 그 메이저의 협업 이후에 신지훈은 피겨 스케이팅도 조금 점차적으로 함께 병행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피겨 스케이팅을 그만두고 인디 뮤지션, 그러니까 싱어송라이터로서 발돋움하게 되는 것은 시점이 또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시가 될 이야기 같은 음악들을 통해서 싱어송라이터로서 제대로 된 발돋움을 하게 되고요. 변화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렇게 서정적인 음악들도 리메이크 참 잘합니다. 김현식의 내 사랑 내 곁에 듣고 가시죠.

네, 싱글 Right There로 데뷔한 이래로 아이돌의 영향도 받았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뭐 더 유닛도 출연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계속했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시가 될 이야기를 통해서 또 싱어송라이터로서 발돋움하게 되는데요. 지금 듣고 계시는 롤리 하트 이 노래가 첫 정규 앨범입니다. 네, 별과 추억과 시라고 하는 정규 앨범을 통하여서 싱어송라이터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덧 실버건의 주간 플리도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지윤의 마지막 곡 목련필 무렵 띄워드리고요. 흘러가겠습니다.

0: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1: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FM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1부 논스톱 뮤직플레이 실버건의 주간플리 함께 하셨는데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신지훈 씨 음악 너무 좋죠?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찾아듣게 되는 그런 곡입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 이제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볼 텐데요. 네, 2부는 당신의 일주일 주간 김은총 코너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은 할머니와 수박이라고 하는 곡을 주제로 이야기와 노래 함께 들어볼 계획입니다. 당신의 일주일 주간 김은총은 입니다는 그 2019년 10월 1일부터 2024년 11월 26일까지 매주 한 곡씩 사연에 맞춰 곡을 써온 프로젝트죠. 저의 주간 김은총 프로젝트의 곡들을 소재로 하고 있는 코너입니다. 네, 뜨거운 태양이 요즘 내리쬐고 이제 더위도 성큼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제 유년 시절에 가장 포근하고 아늑했던 기억에 관한 이야기들도 여러분께 이 노래 덕분에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할머니와 수박인데요. 네, 사연 낭독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2: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주간 김은총. 2019년 10월 1일부터 2024년 11월 26일까지 매주 한 곡씩 사연에 맞춰 곡을 써온 프로젝트 주간 김은총. 오늘은 2024년 9월 5일 1267님이 보내신 사연입니다. 실버건. 여름이 되면 항상 떠오르는 기억이 있습니다. 어릴 적 할머니 댁에서 온 가족이 모여서 커다란 수박을 잘라먹곤 했어요. 그 시간이 참 그리운데요. 할머니는 언제나 톡톡 손수 두드려 보면서 수박을 고르셨어요. 수박을 자를 때마다 나는 신선한 향기와 그 붉은 속살이 마치 여름의 정수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한 조각을 저에게 건네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박처럼 우리 인생도 겉은 단단하지만 속은 이렇게 달콤하고 촉촉해야 한다고요. 할머니의 그 말씀이 이제야 더 깊이 와닿습니다. 인생도 수박처럼 겉은 강해 보이지만 속에는 사랑과 추억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한다는 것. 이제는 할머니가 계시지 않지만 여름마다 수박을 먹을 때면 그분의 말씀이 떠올라요. 인생에 속을 채우며 살아가고 있는지 문득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 사연이 노래가 될 수 있을까요? 할머니의 지혜가 담긴 그 여름의 수박처럼 이 사연도 실버건님 마음에 스며들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가사를 낭독해드리겠습니다. 할머니와 수박, 작사 작곡 김은총. 여름이면 항상 떠오르는 기억. 할머니 댁에서 온 가족 모여 커다란 수박을 나누어 먹던 그 시간이 참 그립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두드려보며 수박을 고르셨죠. 경쾌하고 맑은 소리가 나야 잘 익은 거라며. 수박처럼 우리네 인생도 이렇게 단단해야 한다고. 수박처럼 우리의 마음도 달콤하고 촉촉해야 한다고. 여름이면 항상 떠오르는 기억. 할머니 댁에서 온 가족 모여 커다란 수박을 나누어 먹던 그 시간이 참 그립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수박을 보며 제게 알려주셨죠. 줄무늬가 선명하고 진한 것이 잘 익은 수박이라며. 수박처럼 우리네 인생도 이렇게 단단해야 한다고. 수박처럼 우리의 마음도 달콤하고 촉촉해야 한다고. 여름이면 항상 떠오르는 기억. 할머니 댁에서 온 가족 모여 커다란 수박을 나누어 먹던 그 시간이 참 그립습니다. 여름이면 항상 떠오르는 기억. 할머니랑 나랑 단둘이 앉아 커다란 수박을 나누어 먹던 그 시간이 참 그립습니다.
1: 네, 할머니와 수박 사연까지 여러분께 낭독해 드렸습니다. 여름 하면 수박 안 먹고 넘어가는 그런 분은 없겠죠? 여름이 왔는데 수박을 맛보지 않는 건 여름의 맛을 느끼고 가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같다고 저는 생각할 정도로 수박을 매우 좋아합니다. 땀도 많고 열도 많고 그래서 어릴 때도 이 여름에 이 수박 먹으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 사연자님처럼 할머니랑 여름에 수박 잘라 먹고 같이 끝까지 남아서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저희 부모님들이나 뭐 동생 같은 경우는 몇 조각 먹고 일어났는데 저랑 할머니는 끝까지 남아가지고 오래오래 수박을 많이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요즘도 수박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혼자 그 주문해가지고 잘라놓고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수박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담겨있는 사연을 만나게 돼서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반가웠고 좋았어요. 또 그 할머니께서 진짜 명언을 남기셨더라고요. 그 겉은 이렇게 단단해도 속은 이렇게 달콤하고 촉촉해야 한다고. 예, 우리가 이제 인생의 풍파들을 겪다 보면은 막 잔뜩 웅크리면서 막 나를 세우고 딱딱해지고 막 너무 경직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또 둥글게 딱딱하게 이제 그 풍파를 잘 견뎌내는 내 외면도 중요하지만 또 내면에는 또 다른 사람들, 또 세상을 향해서 좀 달콤하고 또 좀 촉촉해 있으면 좀 세상이 조금은 더 나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면서 이 곡을 만나고 쓰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할머니와 수박 제가 처음 쓴 날 라디오에서 불렀던 버전. 네, 투박하고 실수도 하고 막 그런 버전이지만 이 버전 여러분께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0: 네. 할머니와 수박 원곡 버전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아이, 요날도 이거 써놓고 또 한 뭐 한 두세 시간 만에 쓴 거잖아요. 쓰고 나서 라디오에 가져와서 라이브를 하는데 왜 이렇게 또 이게 이 할머니와 수박이 거의 하반기, 그러니까 주간 기문총 프로젝트의 하반기 때 쓰게 된 곡이니까요. 2024년. 그러니까 사실상 제가 지칠 대로 많이 지쳐 있기도 했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실수가 뭐 정당이 되진 않지만, 그날 써서 이제 코드도 자꾸 틀리고요. 가사도 헷갈리고, 멜로디도, 여기, 벌스가 뭐였지? 막 헷갈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 곡의 주된 정서라거나, 뭐 테마라거나, 이런 가사의 의미라거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니까요. 네, 여러분 또 예쁘게 들으셔서 또 감사드리고, 그렇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할머니와 수박, 에세이 낭독을 여러분께 해드려 볼게요.
1: 2024년 9월의 초입. 뜨거웠던 여름의 기운이 한풀 꺾이고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계절이 바뀌는 길목에 서면 누구나 문득 지나간 계절을 되돌아보게 마련이다. 내게는 유독 뜨겁고 치열했던 그해 여름을 보내며 나는 나의 지난 계절이 어땠는지 또 내 삶의 여름날들은 어떤 온도로 채워져 왔었는지 가만히 반추해보게 된다. 바로 그때 한 통의 다정하고 싱그러운 사연이 도착했다. 1267님이 보내주신 여름이면 언제나 가슴 한구석에서 몽글몽글 피어오른다는 할머니와의 추억담이었다. 사연 속 주인공은 어릴 적 여름방학 되면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커다란 수박을 자르던 시간을 그리워하고 있었다. 할머니는 언제나 좋은 수박을 고르기 위해 손수 껍질을 통통 두드려 보셨다고 했다. 칼이 들어가는 순간 쩍 하고 갈라지며 퍼지던 신선한 향기와 붉은 속살은 어린 사연자에게 여름 그 자체였나 보다. 그 달콤한 수박 한 조각을 건네시며 할머니는 말씀하셨단다. 수박처럼 우리네 인생도 겉은 단단해야 하지만 그 속은 언제나 이렇게 달콤하고 촉촉해야 하는 법이라고. 이제는 세상에 계시지 않는 할머니를 그리워하며 여름날 수박을 먹을 때마다 문득 나는 지금 내 속을 달콤하게 채우며 살아가고 있는 걸까? 되돌아보게 된다는 사연자의 잔잔한 고백은 선선해진 가을바람을 타고 내 마음에 조용히 스며들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 사연을 만난 순간 나는 오랜만에 온전히 나의 이야기와 내 안의 기억들에 집중할 수 있었다. 매주 청취자들의 사연을 받아 한 곡씩 노래를 써내려가는 주간 기문총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타인의 깊은 감정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삶을 온전히 이해해보려 노력하는 시간은 싱어송라이터로서 참 값지고 귀한 경험이었다. 하지만 매 순간이 그리 녹록지만은 않았다. 때로는 다른 이의 슬픔이나 기쁨의 무게가 내 어깨를 짓누르기도 했고 가사와 멜로디가 쉽게 풀리지 않아 골방에서 홀로 무겁게 분투하는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사연 속에서 우연히 나 자신의 조각을 발견할 때는 더할 나위 없는 행운이지만 도무지 접점을 찾지 못할 때는 곡을 쓰는 일 자체가 거대하고 무거운 숙제처럼 다가왔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 내게 큰 보람을 안겨주는 운명 같은 직업이다. 내 작은 수고와 멜로디가 누군가의 애틋한 사연에 닿아 삶의 소중한 위로가 되고 특별한 경험으로 되돌아올 때의 희열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1267님의 글은 내게 너무나 고마운 선물이었다. 사연을 읽자마자 내 머릿속에도 쇠막대기처럼 단단하게 굳어있던 긴장이 스르르 풀리며 아주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유년 시절의 푸르스름한 풍경들이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누구나 그렇듯 내게도 여름방학만 되면 시골 할머니 댁으로 달려가던 날들이 있었다. 땟볕 아래를 뛰어다니며 곤충 채집을 하고 동네 하천에 들어가 다슬기와 고동을 잡으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멱을 감던 시절. 온몸이 까맣게 타서 집으로 돌아오면 할머니는 마루 한켠에 잉크 냄새가 밴 신문지를 널찍하게 깔아두고 커다란 수박을 턱하니 올려두셨다. 할머니와 마주앉아 숟가락으로 붉은 속살을 크게 파먹으며 뱉어내던 검은 씨앗들, 입가로 흥건하게 흘러내리던 단물과 서늘하게 불어오던 시골집의 바람, 사연 속 풍경과 신기할 정도로 똑 닮은 내 소중한 기억이 그곳에 고스란히 머물러 있었다. 노래를 시작하면서 나는 노래의 중심을 잡아줄 코러스, 후렴 부분을 먼저 구상했다. 이 노래의 메인이자 본질이 되는 메시지는 결국 여름이면 항상 떠오르는 기억과 할머니 댁에 모여 커다란 수박을 나누어 먹던 그리운 시간이었기에 코러스의 가사와 멜로디는 비교적 쉽게 풀려나왔다. 전체적인 분위기와 코드를 두고 여러 방향으로 고민했지만 이번만큼은 기교를 부리거나 억지로 꾸며내고 싶지 않았다. 가장 순수하고 다정한 소리를 내고 싶어서 포크 음악의 정석이라 할 수 있는 통기타의 셔플 리듬을 선택했다. 손난로 기타줄을 살며시 눌러 통통 튀는 소리를 내는 팝뮤트 주법을 더해 누구나 한번 들으면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다정하고 편안한 코드 진행을 골랐다. 모두가 부담 없이 흥얼거릴 수 있는 멜로디 속에 인생의 깊은 뜻과 따뜻함이 가만히 스며들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포크 음악이 가진 진정한 매력이 아닐까? 다행히도 마음에 쏙 드는 코러스가 뚝딱 완성되었고 곡의 가장 큰 뼈대가 잡히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보통 노래를 만들며 후렴을 결정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고된 작업인데 이렇게 순조롭게 풀리는 날에는 음악을 하는 일 자체가 마법처럼 즐거워진다. 이제 남은 일은 노래의 시작을 여는 버스, 도입부와 후렴으로 이어지는 다리 역할을 하는 프리코러스를 다듬는 것이었다. 사연 속 할머니가 수박을 고르고 자르던 디테일한 모습들이 너무나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어서 나는 고민 없이 그 문장들을 가사로 가져왔다. 1절 도입부에는 역시 수박을 통통 두드려보며 맑고 경쾌한 소리가 나는지 살펴보는 할머니의 다정한 모습을 담아냈다. 그렇게 1절 버스를 완성하고 나니 자연스럽게 시선은 2절 버스로 옮겨갔다. 사연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2절 도입부에는 수박을 잘 고르는 또 다른 지혜인 선명하고 진한 줄무늬를 관찰하는 법을 병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음절의 수에 맞춰 단어들을 요리조리 정리해 넣으니 신기하게도 2절 도입부까지 순식간에 완성되었다. 전체 작업의 70%가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난 셈이라 작업실에서 혼자 신이나 어깨를 들썩거렸다. 마지막으로 버스와 코러스 사이를 탄탄하게 연결하며 곡의 감정을 한 단계 고조시켜줄 프리코러스 작업에 들어갔다. 놀랍게도 이 부분 역시 사연 속에 이미 답이 들어있었다. 바로 할머니가 수박 한 조각을 쪼개어 건네며 사연자의 마음속에 심어주었던 그 위대한 인생의 명언. 겉은 단단하지만 속은 달콤하고 촉촉해야 하는 법이라는 말이다. 이 멋진 인생 철학을 그대로 가사로 부르며 멜로디가 어색함 없이 둥글게 흘러가도록 입안에서 가만히 흥얼거렸다. 사연자가 할머니의 말씀을 곱씹으며 남긴 정자란 해석들을 이리저리 도치하고 다듬은 과정을 거치자 마침내 내 마음에 가장 깊숙이 와닿는 구절이 완성되었다. 수박처럼 우리네 인생도 이렇게 단단해야 한다고. 수박처럼 우리의 마음도 달콤하고 촉촉해야 한다고. 이 짧은 두 줄의 문장은 이 노래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사이자 가만히 읊조릴 때마다 가슴 한편이 묵직해지는 울림이 되었다. 수박처럼 산다는 것, 그것은 인생의 모진 풍파와 갑작스러운 비바람 앞에서는 껍질처럼 단단하고 강인하게 버텨내면서도 그 내면에는 언제나 타인을 향한 다정한 다정함과 촉촉한 감수성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일일 것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삶의 시련과 상처 앞에 잔뜩 웅크린 채로 세상을 향해 뾰족하게 나를 세우곤 한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차갑고 냉정한 사람이 되어버리기도 한다. 하지만 할머니의 지혜로운 말씀처럼 아무리 겉이 단단하고 굳세질지언정 속마음만큼은 늘 다정하고 촉촉하게 지켜낼 수 있다면 세상은 조금 더 살만해질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그 붉고 달콤한 수박처럼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도 한결 풍요롭고 아름다워질 것만 같았다. 비련의 삶을 살다간 화가 프리다 칼로가 수박을 그리면서 비바 라 비다 하고 쓴 것처럼 말이다. 비록 매일 그렇게 살기는 어렵지 않더라도 적어도 통기타 반주에 맞춰 이 노래를 쉽게 흥얼거리는 그 순간만큼은 우리 모두가 그런 다정한 마음을 품을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매주 돌아오는 마감의 압박과 멜로디에 대한 갈증 속에서도 결국 날 다시 숨쉬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것은 이런 아날로그적인 온기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는다. 어쩌면 좋은 곡을 써야 한다는 창작자의 강박 자체가 내 마음의 껍질을 쓸데없이 두껍고 딱딱하게 만들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사연 속 할머니가 남겨주신 지혜는 비단 한 사람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매주 노래를 짓느라 속이 타들어가던 나에게 던진 다정한 어루맞음이기도 했다. 기타 넥을 잡은 손에 힘을 조금 빼고 그저 내 마음에 맴도는 가장 정직하고 순수한 울림에 집중하는 것. 거칠애나 화려한 편곡 대신 붉은 수박 속살처럼 수줍고도 꽉 찬 진심을 멜로디에 담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앞으로 지켜나가야 할 음악의 온도이자 삶의 태도라는 확신이 들었다. 노래의 마지막 부분에 다다라 사연 속 풍경이 온 가족의 북적임에서 할머니와 나, 단 둘이 앉아 수박을 먹는 지극히 개인적인 추억으로 좁혀질 때 내 안에 가장 깊숙이 숨어있던 유년의 그리움이 비로소 완성되는 기분이었다. 따뜻하고 고마운 사연 덕분에 내 음악 여정 속에 또 하나의 소중한 노래를 채워넣었다. 노래를 완성하고 혼자 조용히 통기타를 퉁기며 부르는데 왜 자꾸만 코끝이 찡해지고 눈물이 찔끔 나는지 모른다. 노래의 제목은 당연하게도 아주 직관적이고 다정한 할머니와 수박이로 정했다. 노래를 다 쓰고 나니 유독 사무치게 그리운 얼굴이 떠오른다. 아, 할머니 보고 싶다. 할머니랑 앉아서 수박 맞고 싶다.
0: 네, 할머니와 수박 에세이 여러분께 낭독해드렸습니다. 할머니와의 추억들을 또 생각도 하면서 또 이 사연자님의 사연에도 함께 공감하면서 정말 제 사연 같아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또 부르면서도 너무 좋았고 이 노래를 다시 여러 번 또 그 방송에서 부를 때 그때도 너무 좋더라고요. 뭐 물론 계속해서 연습하고 완성도를 높여가고 하다 보면 더 좋아지겠지만 그 귓가에 맴도는 그런 멜로디가 되게 가슴을 뭔가 포근하게 하는 것 같아요. 도시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뭔가 감상과 아날로그적인 어떤 색깔이 있는 것 같아서 제 개인적으로도 이 노래를 많이 아끼고 사랑하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 느낌이 제일 본능적으로 들거든요. 이 노래는 어떻게 부를 것 같아. 이 노래는 사람들과 같이 불렀을 때 너무 함께 부르기 좋을 것 같아. 막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이런 음악들을 잘 가공해서 잘 만들어서 세상의 음원으로 내보고 싶은 그런 소망이 가슴속에 늘 있습니다. 그 작업을 빠르게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속도가 잘 안 나는 것 같아서 제 스스로 좀 많이 침체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 날들이 좀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제 주간 기분총 작업을 소개할 수 있어서 또 알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의미 있고 뜻깊습니다. 또 뭐 단순히 그냥 제 의지만으로는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세상이 필요한 순간에 그 곡들이 적재적소에 기능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요. 할머니와 수박 새롭게 편곡한 버전으로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머니와 수박 편곡된 버전까지 여러분께 들려드렸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그래도 예, 여름 하면 뭐 다양한 노래들도 좋고 너무 멋진 노래들이 많지만 이 노래도 여름에 생각나는 노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있고요. 또 수박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께 이 노래가 수박의 맛을, 풍미를 더욱더 돋우는 그런 곡으로 기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의 메시지처럼 진짜 풍파와 어려움에서는 단단해야겠지만 우리 주변에게는 그런 달콤하고 달달하고 또 촉촉한 그런 마음들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저부터 좀 그러고 싶고요. 그렇게 좀 달달한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다정했으면 좋겠고 이 방송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과 함께 나눴었던 이 시간들을 좀 정리하고요. 3, 4부 코너 수상한 초대석으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오늘 수상한 초대석 정말 또 멋진 분 모셨거든요. 네, 이 마이크가 없어도 우리 주변에서 정말 큰 목소리로, 큰 울림으로 우리에게 음악적인 에너지를 전해주는 그런 멋진 성악가분 모셨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되시죠? 저도 기대되는 마음으로 이분 반갑게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3, 4부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0: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1: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네, 3, 4부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네, 오늘 3, 4부는요, 수상한 초대석 준비되어 있고요. 네, 리얼 서칭쇼 AI 검색과 함께하는 검색으로 알아보는 오늘의 주인공 모셨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요, 뭐랄까요, 우리 지역의 아이코닉한 성악가. 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
2: 거창했습니다.
1: 그리고 정말 다양한, 다지다능한 역량을 갖고 있고요. 요즘에는 또 어떤 소속의 되어서도 또 활약을 열심히 해내고 있는 멋진 성악가입니다. 바로 조예찬 씨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테너 조예찬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예찬님 이렇게 나와주셨는데요. 우리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처음이시죠?
3: 네, 처음 맞습니다.
1: 네, 네. 네, 우리 FM 93.5MHz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그리고 전주에 가면 청취자분들께 인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3: 네, 청취자분 안녕하세요. 전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테너 조예찬입니다. 오며 가면 또 이 전주 사람으로서 또 전주 사람들에게 어떤 좋은 이야기 또 저의 이야기들을 들려드릴 수 있어서 매우 반갑고 또 감사한 자리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진짜 그 마이크가 없어도 뭐 무대 전체를 막 단숨에 압도하는 그런 울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성악가잖아요. 근데 오늘 예찬 씨와의 대화에서는 어떤 울림이 또 전달이 네. 될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저희 그 방송 얘기 좀 들어보셨죠?
3: 네네.
1: 네. 이 제가 사전에 대본을 안 드려요.
3: 네. 네.
1: 또 딱딱해지고 뭐 네. 준비된 그 멘트만 듣는 것보다는 네네. AI 검색을 통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저랑 네. 담소 나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 알겠습니다.
1: 자, 그러면 AI 검색을 바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주에서 활동한 성악가 조예찬님에 대해서 알려줘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네. 검색하면 이제 보통 이런 검색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3: 사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네. 그 카톡에서 이야기 대본은 없지만 오늘 이렇게 굴러간다 네. 돌아간다라는 말씀으로 저도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1: 그래서
3: 그러셨죠. 네, 요즘 AI한테는 질문도 좀 잘해야 돼서 이제 공개된 발표 중에 뭐 제 이름이 들어간 게 있는지 저도 한번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1: 아, 그때 나오던가요?
3: 아, 네네. 일단은 최근에 했던 공연들이 좀 올라오더라고요.
1: 최근에 했던 공연 어떤 네네. 공연들이? 생각나세요?
3: 최근에 이제 5월 달에
1: 네.
3: 조예찬 독창회
1: 네네네. 네,
3: 했었고요. 그리고 또 작년에 했던
1: 네.
3: 뭐 별빛 콘서트
1: 네.
3: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1: 네. 좋습니다. 그럼 다양한 활동들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네. 좀 해보겠습니다.
3: 네.
1: 자, 네. 검색 결과가 나왔네요.
3: 네.
1: 네. 테너 조예찬은 전주를 기반으로 한 활동 단체들을 다양하게 활동했었던 대표이자 성악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3: 네.
1: 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네, 보니까 실질적인 커리어, 수상 경력, 뭐 학업 및 창작 활동 막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3: 네.
1: 네, 여기서 테너 독창회 내용이 먼저 나오네요.
3: 네네.
1: 정통 테너로서 탄탄한 발성과 예술적 깊이 그리고 관객 친화적인 기획력이 가장 잘 드러나는 무대를 만들어 왔습니다.
3: 네, 굉장히 과찬인데요.
1: 네, 그러니까요. 이게 뭐 좀 네. 낯서실 수 있겠지만
3: 네네.
1: 그래도 AI 검색은 이제 객관적으로 그렇죠. 이게 하는 거기 때문에
3: 네네.
1: 또 그렇게 나아가시면 또 됩니다.
3: 네네.
1: 네, 특히 2024년에 열린 첫 번째 리사이틀이 그의 음악적 지향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공연이었습니다. 연도 네. 맞나요?
3: 일단 네. 독창회를 세 번 정도 했는데요.
1: 네.
3: 저도 오면서 검색해보니 틀리더라고요.
1: 그렇습니까? 네, 잡아볼게요.
3: 네, 네.
1: 1번 조예찬 테너 독창회
3: 네.
1: 보라 저 미소 짓는 하늘을
3: 네,
1: 네 맞죠.
3: 네, 올해
1: 네. 그래서 2025년? 아, 26년이군요.
3: 네, 네,
1: 5월 올해. 14일 하신 거 맞나요?
3: 네, 맞습니다.
1: 네, 5월 14일 오후 7시 30분.
3: 그러니까 네,
1: 연도는
3: 맞습니다.
1: 틀렸지만
3: 네.
1: 날짜와 시간은 정확하게 맞췄네요.
3: 그러니까요.
1: 소리문화의전당 명인홀에서
3: 네.
1: 했고요. 비올더 스마일링 헤븐.
3: 네네.
1: 네, 로시니의 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 중
3: 네.
1: 알마비바 백작의 아리아 제목에서 인용을 해오셨다고
3: 네, 맞습니다.
1: 한 내용까지 해주셨고요. 또 피아노 반주에 있어서
3: 네.
1: 피아니스트 박수빈님과 함께 또 하셨어요.
3: 네네.
1: 네, 여기 또 무직회사 전 멤버이시기도 하시는데
3: 네, 맞습니다.
1: 자연스럽게 또 그 얘기도 좀 있습니다.
3: 아, 네.
1: 보니까 무직회사 활동을 하시면서 해오셨던 이야기가 있는데 음악하는 사람들이 모인 회사라고 하는 뜻을 담겨있는 클래식 활동 해왔고
3: 네.
1: 좀 더 대중적인 클래식 직업이 없는 무직 청년들이
3: 네.
1: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어 음악을 계속해 나간다는 의미도 있고요 유쾌한
3: 네.
1: 의미도 있고요
3: 네 맞습니다
1: 또 음악을 상당히 대중적으로 네. 클래식 음악을 확 확장하는 그런 네. 꿈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데 네네. 요 얘기까지도 담겨져 있네요.
3: 아, 네.
1: 네. 네. 이런 이야기들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좀 자기가 걸어오셨던 그 굵직한 이야기들이 좀 담겨 있나요?
3: 네, 그렇죠. 사실은 이제 활동을 해오면서 AI는 정말 그 표면적인 이야기들 해주는데요. 네. 사실 활동했던 순간들이나
1: 네.
3: 그런 사건들 네. 그리고 또 공연의 순간들을 떠올려 보면
1: 네.
3: 아, 정말 또 재밌고 아, 정말 사람이 함께하면서 있는 다양한 일들 그런 네. 것들도 떠오르는 것 같아서 또 이렇게 추억에 잠기게 되는 네. 것 같습니다.
1: 네. 보니까 우리 예찬님께서 추억을 못 잊고 계시는 것 같아서
3: 네네.
1: 무직회사가 불렀던 못이죠.
3: 아, 네. 네.
1: 이거 하나 듣고 가겠습니다.
3: 네.
1: 네. 아마 오랜만에 들으실 것 같아요.
3: 네.
1: 네. 듣고 오겠습니다.

0: 상황에 비하면 저의 그 잊을 수 없는 상황들은 매우 좀 상대적으로 가볍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면서도 어떠한 그 제가 모르는 영역에 대해서 그 잊지 못한 순간에 대해서 상상해보고 그리고 음악이 만들고 있는 어떤 화성이든 어떤 진행이 주는 어떤 그런 것들을 충분히 제가 할수 있는 만큼 마음을 거기에 집중 몰입하면서 이 음악을 부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노래를 부르는 다양한 여러 그 성악가들이 있는데요. 그 성악가들의 해석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시작부터 목소리를 막 떨면서 부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조금 그것보다도 좀 담담하게, 저 음악의 흐름처럼 좀 담담하게 부르는 게 랑은 감성이 좀 맞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해석 들으면서, 조해찬이 부르는 느낌이 이거였습니다. 잊을 수 없는 그 가사의 이야기의 감성이 이거였다고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최근에가 아니고, 이제 또 새롭게 부른다고 하면, 어떻게 또 불려질까라는 저에 대한 기대도 또 궁금증도 있기도 합니다.
1: 네. 아,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을 한 곡에 막 녹여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어떤 못 잊을 만한 큰 사건들도 있지만, 어떤 역사적인 큰 사건이라거나 대주제가 돼버리는,
0: 맞아요.
1: 그런 아픔들을 예술가는 어떻게 공감할 수 있을까? 막 그런
0: 맞습니다.
1: 고민들도 지금 하고 계셨던 것 같고, 네, 또그 안에서 부르는 그 성악가로서의 그 뭐랄까 자세라거나 애티튜드 같은 것들도 좀 엿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아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한 곡을 부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양한 연구와 고민들을 하면서 노래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성장한 성악가로서의 그 모습, 네, 그 주변에 다양한 뭐 어떤 거장들의 음악을 또 들으면서 잘하셨을 테지만, 지금의 그 예찬 씨가 있기까지 그 과정이 사실 전좀더 궁금한 것 같아요. 이 자리가 사실은 그런 것들을 좀 기록하는 게더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느껴져서요. 네. 그래서 예찬 씨가, 처음에 어쩌다가 이 성악가라는 길을 선택하게 됐고 만나게 되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0: 일단 저라는 그냥 사람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저는 혼잣말도 되게 많이 하고 ADHD가 있는 ENTP이라는 어떤 정의로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중력이 좀안 되기도 하지만 몰입을 좀 잘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렇다고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릴 때는 그걸 모르는 상태의 그런 거였죠. 그래서 어릴 때그 대학을 다 떨어졌었어요. 대학을 다 떨어지고 그래서 어디 학교라도 편입해야겠다 하고 조금 상대적으로 조금 멀리 있는 학교를 다니고 근데 그러면서 그 와중에서 저의 전공을 좀 정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좀 알아보면 좋지 않을까. 내가 잘하는 게 뭘까? 그리고 좋아하는 게 뭘까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불현듯 나는 뛰고 노래하는 걸 좋아하니까 뮤지컬 가수가 되어야겠다. 막
1: 잘
0: 이런 생각이 든
1: 어울려요.
0: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조그만한 그 재능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다니던 학교에 뮤지컬 실습이라는 수업을 들어갔었어요.
1: 네.
0: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생각하기에 왜인지 노래로서는 성악이 공부할 게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뮤지컬은 뮤지컬대로 엄청나게 공부할 게 많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다채롭잖아요.
0: 그래서 그러면서 성악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때 이제 입시를 준비하고 하면서 이제 지금의 이제 성악가로서의 삶을 살게 된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근데 그때가 21살이었는데 굉장히 늦은 나이에 시작하긴 했거든요. 근데 어릴 때 그냥 교회에서 좀 자랐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피아노를 치거나 뭐 CCM을 하고 그때 뭐 기타 좀 만지고 드럼 만지고 했던 그런 음악적인 어떤 경험들이 학교 다닐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요. 지금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 그런 어떤 그 환경들이 지금의 저라는 어떤 성악가의 뭐 누군가는 재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1: 미랄이 되었군요.
0: 네, 그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걸음이 되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니까요. 약간 그 뭐랄까 교회에서 네. 뭔가 많이 많은 봉사와 헌신

0: 추진을 했었던 그런 굉장히 후배들을 만나면 예. 저도 그랬지만 예. 만나보면 네. 상당히 다재다능해요.
1: 아, 예. 아, 사실은 이게 그 누군가 좋게 말씀해주신 봉사와 헌신이긴 한데 네. 어릴 때는 그걸 사실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뭐 신을 아는 사람 그 저의 삶을 인도하셨다라고도 얘기하겠지만은 네, 그 일반 그 신앙이 없는 분들은 굉장히 운이 좋았다라고도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환경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고.
0: 네.
1: 그래서 그렇게 네, 음악 생활을 시작하고 하고 있죠, 지금도.
0: 네. 좋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그 성악을 접하게 되었겠네요. 어릴 적에 가장 그 생각나는 먼저 생각나는 성악을 만났던 그 순간이 있나요?
1: 아, 작은 아버지가 네. 있어요.
0: 작은 아버지.
1: 작은 아버지께서 전주교대를 나오고,
0: 네.
1: 지금은 이제 은퇴를 앞두셨는지, 은퇴하셨는지, 이제 잘은 지금 모르겠는데, 작은 아버지께서 음악을 좋아하시고, 음향에 대한 그 관심도 되게 많으셨어요.
0: 네.
1: 그리고 그 처음 저에게 성악을 알려주시려고 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작은 아버지의 어떤 그, 교육 스타일이 저랑은 맞지 않았던 것 같아서 근데 그때는 그 생각을 전혀 안 했는데
0: 네.
1: 그때 남겨진 그 성악이라는 키워드가 이후에 제가 그런 걸 선택할 때 그렇게 작용했던 것 같아요.
0: 네. 그래도 그 작은 아버지께서 네네. 어쩌면 뭐 그 교육 철학이나 이런 방향은 다를 수 있어도
1: 네네.
0: 그래도 가슴 속에 네. 약간의 그 성악이라고 하는 씨앗을 네. 틀릴 수 있게 해주셨네요.
1: 맞죠.
0: 네, 뿌려주셨군요. 네. 그러면 그렇게 성악이란 것을 한 카테고리가 예찬 씨의 가슴에 이렇게 와닿았고
1: 네네.
0: 그걸 이제 바라는 과정이 또 있었을 거 아니에요.
1: 네. 제가 이제 방금 전에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결국에는 음악이 어떤 만들어지는 모양은 작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악보나 그런 것보다도 결국 자신인 것 같더라고요.
0: 네.
1: 예.
0: 네,
1: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죄송합니다. 질문이 뭐였죠?
0: 네. 어떻게 그거를 스스로 키워오셨어요? 그 성악이라고 하는 게 이제 관심도도 계속 내가 유지해야 되는 거고.
1: 네네, 맞습니다.
0: 네.
1: 아, 그러다 보니까 이 음악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진실됨? 약간? 그러니까 다른 어떤 의도가 그를 헷갈리지 않아도, 아, 이 음악, 예를 가곡이든 클래식이 가지고 있는 의도가 음악 말고는 없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0: 그러면 뭐 네. 가서 뭐 레슨을 받는다거나
1: 네네.
0: 뭐 어떤 뭐랄까 성악 뭐 대회를 나간다거나
1: 네네.
0: 뭐 그런 과정도 있으셨나요?
1: 아 그렇죠. 이제 입시 레슨을 또 받았고요.
0: 네 언제부터 네. 그러면 입시 레슨을 받으셨어요?
1: 입시 레슨은 21살 때부터 네 받아서 운 좋게 이제 22살에 이제 입학을 했습니다.
0: 그러면은 네네. 그 바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1: 네네.
0: 스스로를 또 탐색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쳤네요.
1: 아, 의도치 않게 그 네. 되게 암울한 시간들을
0: 암울했다고 기억할 수 있죠.
1: 암울했다고 네. 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어쩌다 보니 지금도 이제 그 새로운 학교 아니면 조금 네. 더 나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0: 네.
1: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그 시간이 되게 외로운 싸움이거든요.
0: 맞아요.
1: 네. 진짜 외로운 싸움이고. 근데 그 당시에는 이상하게 그 이거 이 노래에 대한 어떤 그 갈망이나 아니면 목표가 잡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보면 지난날의 저를 보면 참 기적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뭐랄까 집중을 흐릴 수 있는 상황들이 많았을 수 있고 또 그것 아니라 다른 걸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너무나 많은 선택지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 당시에는 노래와 입시 이런 것들에 딱 그 집중이나 삶의 그 방향들이 좀 맞았던 것 같습니다.
0: 그런 방향성이
1: 예, 예. 네.
0: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그 어려웠던 그 암울했던 그런 시간들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악을 해야겠다라고
1: 네.
0: 하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되는 것도 사실은 네네. 되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암울하고 네네. 우울하고 외롭고
1: 네네.
0: 어쩌면 그 외로운 싸움을 하는 그 네네. 시기에도 성악을 하고 싶으셨어요?
1: 그게 그러니까 되게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0: 그렇죠.
1: 예,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를 하다가 제가 중간에 이제
0: 네.
1: 잊어버려서 다시 네, 질문 드렸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음악의 의도가 그냥 순수한 어떤 그런 것들, 우리가 오해하지 않을 만한 사랑이든 그리움이든 이렇게 있잖아요.
0: 네.
1: 근데 거기에 맞춰서 이건 이거대로 있고, 저는 제가 노래를 잘하고 싶다라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0: 그런 열정.
1: 예, 네, 그리고 또
0: 욕심?
1: 다르게 말하면 근거 없는 자신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입시를 고민할 때 저희 어머님의 그 친한 사모님께서 집에 놀러 오셨는데 예찬이는 노래를 잘하는 것 같아. 예찬이는 목소리가 좋은 것 같아. 라고 했던 게 지금 보면 그때 그게 살짝 저에게 기름을 부으셨던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1: 네, 그래서 학교 와서도 제가 좀 외향형의 성격이어서 그 이제 같이 입학한 친구들이랑 격 없이 인사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너는 음악을 어떻게 하게 됐어? 막 그런 질문들을 했었어요. 이게 웃기죠. 처음 봤는데. 근데 그랬는데 그러면서 그 제 이야기를 했던 게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는 것들을 가지고 표현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갑자기 근자감이 생겨서 나는 얘보단 노래를 잘할 것 같아.
0: 그럼 담대한 자존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1: 되게 교만하거나 아니면 담대하거나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생각보다도 정말 나에게 주어진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들로 노래 잘하는 거 실제적인 방향으로 또 가겠지만 어릴 때는 그런 것들로 노래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0: 부모님께서는 전폭적으로 응원해 주셨나요?
1: 네 맞습니다. 제 기억에는 이제 아버님이 교회를 개척하셔가지고 네. 저희 집의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감사했던 거는 그래도 아들이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도록 전혀 막지도 않으셨고 도와주실 수 있는 부분들을 도와주셔서 또 잘 이렇게 입시를 또 치렀던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요. 네. 야 그게 사실은 부모님들의 어찌면 헌신과 희생 같기도 해요.
1: 맞죠.
0: 예찬 씨의 네. 지금 그런 지금의 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네네. 또 물심양면으로
1: 지금도 그러신 것 같아요.
0: 네, 네. 부모님의 그 헌신과 노력이 네. 우리는 볼 수 없잖아요.
1: 맞습니다.
0: 예찬 씨를 처음 딱 만났을 때는 예찬 네. 씨만 보이니까. 네. 근데 그 이면에는 부모님의 또 헌신과 예. 노력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오늘 네. 또 좀 가슴이 좀 뭉클해지는 것 같네요.
1: 감사합니다. 어머니.
0: 네네네.
1: 아버지.
0: 네. 그렇게 뜻깊은, 그런 과정들. 어쩌면 저는 이제, 저도 비슷한 시기가 있었거든요. 대학을 가서 음악을 하고 싶어가지고, 네. 약 2년 정도에 서울에서 생활하면서 방황했던 음악하는 시간들이 그렇게 외롭고, 좀, 뭐랄까, 돌아보면 되게 괴로웠던 네. 시간이었는데, 네. 돌아보면 결국엔 그 시간 덕분에 제가 이렇게 이 음악을 계속 하는 동력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 맞습니다.
0: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예찬 씨랑 좀 동질감이 좀 느껴졌었고,
1: 네, 맞습니다.
0: 그러면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또 그 노력 끝에 대학에 들어가서 또 공부하면서 뮤지컬도 만나게 되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1: 네.
0: 어떠셨어요? 그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서 뭐 자신감도 있으셨긴 하겠지만
1: 네네.
0: 이 예술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이제 약간 좀 뭐랄까 보안이면 도처럼 좀 갈리잖아요. 포기하게 되거나
1: 네.
0: 아니면 꾸준히 가거나
1: 네. 포기하는 분들이 훨씬 많으시죠.
0: 훨씬 많죠. 네. 네. 그 과정에서 어떠셨어요? 본인은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네. 있었어요?
1: 어떻게 보면 네. 그 학교를 다니면 이제 저의 상황도 있지만 부모님께서 그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면 좀 그럴 수 있을까요? 근데 다들 잘 돼 있으니까 또 이런 얘기를 하면 학교 다닐 때 선배들이 이제 그 뭐지 이제 같이 이렇게 월세를 살았던 것이 기억이 나요. 선배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근데 그 상황이 왜 집에서 통학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어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어머님께 이 얘기를 말씀드려봤어요. 엄마 왜 선배들은 집에서 통학하면 되는데 왜 그 나와서 이렇게 생활을 할까? 그 힘들어 보이는데 이렇게 했더니 어머님께서 넌 엄마가 눈치 안 주잖아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뭘 잘 되든지 아니면 뭐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둥 그리고 또 미래에 취업은 어떻게 하라는 둥 이런 얘기 전혀 안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0: 당연히 그냥 집이 더 편한데 네.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1: 집에서 맨날 소파에 누워있어도 아무 말씀 안 하셨죠. 때는 밥 먹으러 하시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다들 좋은 부모님이셨겠지만 선배들은 어떤 부담이 있었을 수도 있겠고 그리고 또 나름의 책임감, 강한 큰 책임감, 미래에 대한 그렇죠. 어떤 직업에 대한 책임감이 분명히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너무나 이 사회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고 그런데 그런 걸 보면은 걱정 없이 학교를 다닌 거죠. 그때 그리고 그 이후에 좀 나와서 보니까 이 음악이라는 것은 분명히 사람들 대중들이 원하는 기준들은 자신감 있고 또 때로는 무대 앞에서 떨지 않고 또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이상으로 표현해주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스타들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무대란 것은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이제 무대들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 그 사람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MBTI 덕분에 내향형과 외향형이 이제 잘 이제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좀 넓어졌는데 학교 다닐 때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던 거죠. 아직 진로가 명확하지 않았던 것, 그리고 자기 자아도 아직
0: 내가 누구인지, 네, 누구인지 어떤 걸 좋아하는지
1: 모르는 친구들도 마찬 많았고, 그리고 노래에 대한 어떤 음악에 대한 확신도 스스로가 있지 않았던. 저도 어떤 면에서 많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졸업하고 나서 많이 이제 내면이나 외면이나 많이 좀 성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음악하는 이 클래식 음악뿐만 아니라 다른 음악도 사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시작함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성장할 수 있는, 그리고 그걸 이해하고 좀 뭔가 그 과정을 볼 수 있는 문화가 좀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가 조금 그런 문화 즐길 수 있는 미숙함을 즐길 수 있는
0: 문화? 네, 네. 실패도 네. 아름답게 받아들여지는 그렇죠. 그런 문화
1: 그런 결과를 위해서 가는 네. 거잖아요. 네. 또 우리가 뭐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가는 또 행복을 위해서 가는 것처럼 아름다운 음악을 위해서 그 과정에 필연히 그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보다도 좀 평가가 좀 많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아는 음악은 야, 저 정도는 해야 되는데 야, 나이가 저 정도 넘어갔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야, 누구 선생님 제자나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저희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음악 자체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어떤 문화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드라마에도 그게 있잖아요. 최근에 그런 거 있잖아요.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0: 있잖아요. 그렇죠.
1: 스스로도 그런 부분들 부족하면 다 알고 있거든요.
0: 그렇죠.
1: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음악을 또 연습하고 떨리는 상태에서 이제 무대에 올라가서 노래를 하는 이유는 계속 성장하고 좋은 음악들 들려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0: 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뭐랄까 진로가
1: 네.
0: 성악하시는 분들은 진로가
1: 네.
0: 확실히
1: 네.
0: 그 어떤 안정적인 직장이 되려면 결국엔 어떤 그 단체,
1: 네.
0: 시립 뭐 예술단,
1: 네. 네. 네.
0: 음악단 이런 데를 들어가지 않는 이상 사실상 프리랜서로 이 클래식 음악을 해 나간다는 게 진짜 만만치 않은 일이더라고요.
1: 만만치 않습니다.
0: 제가 알아보니까
1: 투자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거 과 그 어떤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어떤 그 경제적 상황들이 일치하지 않고요. 네, 일치하지 않고 그리고 예술이라는 건 결국 자신을 잘 표현하는 것일 텐데 그런 것보다도 이제 그 대중들의 기준을 맞추는 것이 우선이다 보니까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무대에서의 보여지는 모습 그리고 평소 아티스트에 대한 사실 환상도 좀 필요하잖아요.
0: 그렇죠.
1: 어떤 나름대로의 그 각자 가지고 있는 환상과 아니면 기대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면 집 앞에 쓰레기 버리러 나가는 것도 조심스러울 수 있거든요.
0: 네. 그렇죠. 무대에 선 사람으로서의 네. 그 아우라와 환상이 있는 거니까
1: 네.
0: 그걸 좀 지켜주는 것도 또 네. 우리 그 예술가들의 또 미덕이잖아요.
1: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을 건데
0: 맞아요.
1: 갑자기 다가오는 자기에게 다가오는 기준들이 대부분의 예술가들에게 어려운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0: 네. 네. 그러면 그렇게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1: 네.
0: 어쩌면은 그 디테일한 어떤 뭐랄까 계획 같은 것들을 수립하는 것도 사실 좀 쉽지가 않고
1: 맞습니다.
0: 네. 내가 이 프리랜서로서 삶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사실
1: 그렇죠.
0: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1: 맞아요.
0: 네.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무직회사를 결성하게 된 건가요?
1: 정확하십니다. 사실 그 생각이 네. 저도 났는데
0: 네.
1: 무직회사는 무직크 컴퍼니라는 이름의
0: 네.
1: 이름을 이제 한글로 무직회사라고 한 거였어요.
0: 네.
1: 그래서 무직크는 이제 독일어로 뮤직의 발음이고요.
0: 네.
1: 컴퍼니는 이제 모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였어요.
0: 그쵸, 그래서 단체.
1: 재밌는 이야기로 저희가 무직 회사라고 이제 무직 컴퍼니라고 해놨더니 소속사인 줄 알고 DM을 주셨던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정중하게 우리는 어떤 회사는 아니고 연주 단체다.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서 연주 단체다라고 설명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 은사님도 그리고 대부분의 선생님들도 다 프리랜서고.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규정하는 무직일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그럼에도 괜찮다라는 걸 담았던 거였어요. 그래서 당돌하게 무직 회사라고 이름을 이제 동음 이어로
0: 네. 네. 이렇게 이제 재밌었어요.
1: 네, 그래서 로고를 이야기를 했고 그 당시 친구들도 한 1년 정도는 그리고 1, 2년 정도는 그거에 대해서 한글로 쓰는 거에 대해서 살짝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0: 아, 그런 멤버들도 있었나요?
1: 아, 네, 분명히 있었고 저는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우리 부모님도 무직은 좀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 마음도 이해가 되는데 지금의 상황을 정면 돌파하고 싶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제가 이름을 그렇게 짓는다고 해서 당장에 공연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뭔가 저의 노래가 느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 상황과 그 상황에 대한 저항이었나? 아니면 그것도 괜찮아. 왜냐하면 지금 그것이 괜찮지 않으면 노래를 할 수가 없거든요.
0: 그렇죠.
1: 마음이 안 좋으면 연습을 할 수가 없어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당장 무대 앞에서 노래하는 거는 한순간이지만 사실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음이 안 좋으니까 목도 기분도 처지고
0: 그쵸. 네, 텐션도 떨어지고
1: 연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쩌면 그런 상태로부터 이겨내고자 그런 이름을 지었고 그리고 또 팀을 이루어서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보니까요. 상당히 도전적인 활동들을 열심히 했어요.
1: 네.
0: 클래식 하는 장르는 보통 대부분 소극장이라거나 실내악이라고 네.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1: 네.
0: 근데 거리에서 만나는 클래식을 지향하면서 웅장하고 격식 있는 공연장 무대에만 머무르지 않고요.
1: 네.
0: 버스킹이나 야외 광장 등 공연장 밖으로 나와서 일상 속에서 관객들과 직접 소통하는 것을 즐겼다고 네. 이렇게 지금 밝혀지고 있고요.
1: 예, 예.
0: 네, 전북 지역의 대표적인 청년 예술 지원 사업인 청춘 마이크.
1: 네.
0: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도 저도 이제 청춘 마이크를 같이 오래 했었지만 네. 보면 청춘 마이크에서 기억나는 그런 뭐랄까 청춘 마이크의 그 사업 방향성과 되게 부합하는 클래식 활동을 한 팀이라고 저는 네. 감히 제가 네. 평가하고 싶더라고요.
1: 네.
0: 예, 그래서 참여한 도민들한테 상당히 친근하게 다가갔던 저도 네, 그 맞습니다. 장면들이 요소요소 생각나요.
1: 네.
0: 예, 그리고 또 상당히 또 관객 맞춤형 콘서트를 많이 했다고 또 나오는데
1: 맞습니다.
0: 저도 기억납니다.
1: 네, 네.
0: 한국 소리문화전당이 기획한 파이팅 콘서트 같은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지역 문화 예술 축제도 참여하고 유쾌한 해설들,
1: 네.
0: 탄탄한 앙상블로 관객들에게 위로와 힐링을 주는 무대를 많이 선보였다라고 네. 네. 이렇게 아하. AI 검색이 나오는 것만 봐도
1: 네, 아주 맞는 말씀입니다.
0: 네, 무직회사가 어떤 방향과 어떤 결을 지향했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은 동료들한테는 또 시선도 살 수도 있고 또 약간의
1: 그렇죠.
0: 그 뭔가 네. 비하?
1: 아, 그럴 수 있죠.
0: 네, 그런 시선도 있었을 것 같아요.
1: 네.
0: 네.
1: 그 정확하게 맞는 말씀이고.
0: 네.
1: 근데 이 팀을 그 구상했을 때 그런 아쉬움으로부터 출발했는데요. 클래식 연주하는 분들이 그 소리에 미친 사람들이거든요. 자기 소리에 굉장히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0: 진짜 민감하군요.
1: 그것을 좋은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그 환경이 맞춰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근데 그 소리가 또 별로처럼 들려요. 근데 그거를 맞아요. 제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용감했던 거네요.
1: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이크가 이렇게 지금 고정형으로 돼 있잖아요.
0: 네.
1: 근데 마이크를 부착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연주자가 예를 들면 바이올린 연주자가 바이올린 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해도
0: 소리를 다 잡아낼 네, 수
1: 소리를
0: 있으니까.
1: 다 그대로 수음할 수 있으니까 그런 어떤 방법들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그
0: 음향적인 대안
1: 네, 네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조금이나마 음향 감독님들과 협업이 되면
0: 네.
1: 제가 원래 알고 있는 그 원음 악기에서 나오는 사운드를 좀 충족하기 위해서 어떤 이퀄라이저나 이런 요청을 좀 드리면서 야외지만 클래식적인 사운드를 어떤 만들기 위해서 좀 본능적으로 좀 많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런 어떤 그러면서 이제 무직해서 활동하고 지역 예술가들이랑 많이 만나면서 아, 구체적인 용어나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믹싱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 좀 배우고
0: 직접
1: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은 믹서 하나 들고 디지털 믹서 하나 들고 그냥 공연 나가는 일은 너무나 이제 쉬운 일이 되었던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사실 그게 네. 성악하는 어떤 팀들 앙상블 팀한테는 되게 어렵고 시도하지 않는 지점이잖아요.
1: 굉장히 무겁죠. 그게.
0: 그렇죠. 그리고 네. 그걸 신경 써야 되고 내가 네. 노래 하나만 신경 쓰고 싶은 네. 뭐 그런 네. 이기심도 있을 수 있고 아, 예. 그런 당연하죠. 그거는 네. 어쩌면은 음악가로서.
1: 네. 네.
0: 근데 그거 플러스 음향. 그러니까 우리 팀이 전체적으로 어떤 앙상블로 음향이 나가는지. 사실 성악이라는 거 장르는 마이크 없이 진짜 네. 리얼하게 그냥 어쿠스틱하게 보여지는 장르에
1: 그렇죠. 그렇게 출발하죠.
0: 맞잖아요.
1: 네. 네.
0: 근데 마이크에서 나오는 질감들을 신경 쓰는 팀이었다라는 게 네. 저는 그게 대중친화적인 노력이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1: 어, 맞습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 듣기 좋아야 되고 그리고 또 뭐 첫 번째 리스너는 나다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쵸. 그 대가의 말 있잖아요. 그런 것들 생각해 보면은 무대에서 이제 노래를 하고 또 여러 가지 피드백도 있지만 실제로 모니터 주는 것만 그 역량을 가지고도 아, 이 음향 감독님이 어느 정도에서 지금 이 음향을 잡고 계시구나라는 어떤 살짝 그 생각이 들면 그대로 이제 마이크 무선 마이크 무선 마이크 들고 청중들이 듣는 자리에 가서 노래를 해보고 같이 연주를 해보면서 사운드를 좀 조절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0: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타 지역에 청중 마이크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너무 발성도 좋고 잘하셨어요. 예, 예. 근데 마이크 조절하는 거를 못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이크가 계속 깨지는 거예요.
1: 아, 그 하이가 좀 높았던 것 같고.
0: 네네.
1: 보통 그런 것 같아요. 하이가 좀 높고, 아 이제 원래 성악하는 사람들은
0: 또 성량도 너무 크잖아요. 그쵸? 좋잖아요.
1: 이게 공간을 울려야 되는데,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쉽게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은 딱딱한 돌을 칠 때, 그 돌이나 쇠를 칠 때 소리가 크게 나잖아요.
0: 네.
1: 근데 솜을 치면 이제 이런 벽을 치면 툭 하고 들어가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 것처럼 공간을 잘 올리려면 소리 자체가 아주 플랫하고 명료해야 되거든요. 그런 걸 연습해요. 네, 그런 걸 연습하다 보니까 마이크를 딱 타면은 그런 소리가 딱 들어오니까 이제 소리 증폭이 여기서 일반인보다 엄청 크게 되는 거죠.
0: 그쵸.
1: 그러다 보니까 이 하이 영역들이 중에 되게 사람 발달해 있고 그래서 가면은 이제 대부분 소리가 재지게 들려요. 그래서 이제 감독님한테 하이를 조금만 깎아주시고 좀 너무 소리가 가벼운 것 같으면 좀 미드를 좀 올려주세요.
0: 올려주시고.
1: 예, 요 정도만 조금 맞춰도 예, 괜찮은데 대부분 이제 그거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0: 모르시죠.
1: 예,
0: 모르시죠. 자기의 소리를 아름답게 가꾸는 데는 네. 너무나도 예, 예. 대단하신 분들이지만 예. 이게 이제 음향 마이크를 타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구현의 네네. 방법론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간과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학제에서도 배우지 않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리고 어쩌면은 예찬 씨가 어릴 적에 자랐던 환경
1: 네.
0: 또 이런 배경 때문에 더 네. 그리고 또 본인 스스로가 보니까 오늘도 방송에서 제가 뭔가 여쭤봤을 때 네. 본인 스스로가 연구하고 노력했었던 것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네. 알려주는데 되게 장점이 있으신 것 같아요.
1: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네. 공연 진행도 하고 사회도 봤나
0: 그쵸.
1: 싶습니다.
0: 그리고 또 문화예술 교육도 많이 했죠.
1: 네, 네, 네, 맞아요.
0: 지금도 아마 네. 다양하게 활동하고 네. 계실 것 같은데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사회에서도 요즘 그래서 이제 성악 쪽은 거의 대부분 사회 보지 않나요?
1: 아 이상하게 사회가 좀 네. 늘었어요. 저도 원래 사회를 보는 사람은 아닌데 저희 공연을 준비하면서 있었던 것들이 이제 다른 공연 이제 하는 분들께서 좀 불러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실 사회를 보지 않고 음악에만 집중하면 좋은데 실제로 클래식 공연에서는 지금도 좀 그러거든요. 근데 대중적인 이제 클래식 공연에서는 무조건 사회를 봅니다. 연주자가 보든지 사회자를 두든지 지휘자가 보든지 이런 이렇게 하는데 항상 그 완벽함 그러니까 공연 자체의 완벽함을 두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른 것 같은데 이 공연에서 주고자 하는 목적이 정말 그 연주자가 가지고 있는 기량을 오롯이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면 사회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통해서 하고 근데 곡과 곡 사이에서 그리고 전환하는 그 순간에서의 어떤 이 다음 곡으로 연결되는
0: 그렇죠. 연결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1: 네. 네. 그 연결을 줌으로써 공연에 조금 더 집중하고 조금 더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그런 게 필요하다면 이 음악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그걸 해야 된다라고 느꼈거든요. 실제로 말을 하는 걸 좋아하고요. 근데 어떠한 감성들 예, 음악이 들어가기 전에 아까 들으셨던 못니저를 들어가기 전에는 지금처럼 밝은 톤으로 멘트를 치지 않죠.
0: 그렇죠.
1: 네. 네.
0: 그런 것부터 상당히 뭔가 오히려 비장미가 느껴질 정도로.
1: 네. 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오롯이 곡이 잘 전달되도록 사실 노력하는 거죠. 그 사회라는 것은 그냥 안내 정보 전달이라고 하면 분명히 이제 관객들도. 말을 좀 많이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이것이 하나의 전체 극처럼
0: 네.
1: 하나의 어떤 콘서트의 어떤 그런 순간이라면 그렇게 생각하고 좀 진행을 하고 사회도 봤던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래서 지금도 이제 어떤 분들께서 공연 사회를 이제 부탁하시면은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런 걸 준비를 하는 편입니다. 네.
0: 그것조차도 저는 보니까 확실히 네. 관객들에게 더 다가가는 친화적인 그런 느낌을 좀 맞아요. 받네요.
1: 네. 그러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0: 네. 그런 노력의 흔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네. 누군가한테는 저도 이제 성악이나 뭐라 클래식 공연들 한 번씩 보러 가면 네. 너무 좋은 구간들도 있지만 때때로는 무엇을 표현하고 싶은 거지? 어떤 맥락이지? 마치 처음 그 전시 가서 전시 작품을 보는 것처럼 그런 낯섦을 느낄 때도 있거든요. 네,
1: 맞아요.
0: 네, 근데 그거를 어떤 해설과 함께 또는 이 곡을 썼던 어떤 작곡가가 어떤 상황에서 이 곡을 썼는지를 알고 그 곡을 들었을 때와 맞습니다. 모르고 들었을 때는 사실 천지 차이이잖아요. 네. 그런 노력들도 함께하고 네. 계시군요.
1: 네, 맞습니다.
0: 네, 그렇게 무직회사 활동들을 열심히 하시다가 이제 저 이제 활동을 또 마무리를 또 짓고 네. 또 새롭게 2막을 여셨어요. 보니까 네. 여기도 느끼지만 남원시립 합창단에 지금 소속돼 계세요.
1: 네, 맞습니다.
0: 네, 어떻게 거기서 무슨 직책과 무슨 역할을 맡고 계신가요?
1: 올해 초에는 단무장이었고요. 올해 이제 저번 달부터 운영팀장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단원들
0: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네. 그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일단은 이 합창단의 운영에 관련된 모든 일을 맡아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테너 단원으로 또 노래도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엄청 바쁘시겠는데요?
1: 사실 근무하는 시간에는 정신이 없습니다. 예, 출근하면은 그간 있었던 일을 정리하고 또 그리고 이제 노래할 때 노래하고 끝나고 있었던 일에 대해서 조금 정리하면은 시간이 진짜 순식간에 가버리고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만나서 하는 일들이잖아요.
0: 그렇죠.
1: 그럼 이제 혼자서 해야 되는 일들을 집 가서 해야 돼요. 사실 이거는 시간에 근무 시간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0: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뭐 잔업을 사실 증명해 주시면 좋은데.
1: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문화예술과에서도 이해해 주시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더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제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합창단에서는 우리 이우진 예술 감독님과 함께 정말 정통 클래식 그리고 또 더불어서 남원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작년 12월에 이제 첫 공연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 6월에 6월에 봄 정기 연주회를 또 진행하고 그리고 이제 12월에 또 공연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0: 그렇게 계속 꾸준하게 시립 음악단에서도 네네. 그런 공연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그게 참 진안할 것 같아요. 네. 그 여정이 좀 홍보도 좀 해주셔도 되고. 네네. 네, 뭐 예. 네.
1: 저희 일단 남원시립합창단은 그동안에 정말 많은 무대 작품들을 많이 올리고 또 합창 공연도 많이 하고 그동안에도 그랬는데 네. 이제 예술 감독님이 좀 달라지면서 또 어떤 발성적인 측면 그리고 네. 또 클래식 음악이 줄 수 있는 매력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다해서 자들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달에 했던 공연에는 가요를 우리 합창으로 또 하고
0: 가요를 합창으로요?
1: 네네. 요즘 많이 불리워지는 사랑하기 때문에
0: 네,
1: 어쩌다 마주친 그대
0: 네, 송골매 노래를
1: 네, 네. 이그릇한 재즈 밴드랑 함께
0: 했거든요. 네 그러셨군요.
1: 네 뭐 그런 음악들과 그리고 또 함께 하고 있고 이번 이제 연말에는 송년에 맞춰서 또 대중적인 어떤 팝송이나 아니면 또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가곡들을 또 잘 담아서 드리려고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그 와중에 또 연구자로서도 또 노력을 해 나가고 계시다고요.
1: 네, 네, 네. 지금 이제 대학원 마지막 학기를 마치고
0: 언제 또 대학원까지 갔어요? 그 바쁜 와중에.
1: 이것도 사연이 좀 있는데 일단 그 요거는 또 다른 얘기인데 네, 공부를 네. 해야 되는 이제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서 공부를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제 석사 논문까지 써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0: 그렇죠.
1: 운이 좋게도 제가 석사 논문 쓰는 마지막 학번이거든요.
0: 네, 그게 운이 좋은 건가요? 매우 운이 좋으시네요.
1: 그러니까. 네, 아주 학구적으로 네. 이렇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논문을 쓰는 학번이 되어서
0: 네.
1: 지금 이제 조금 이따가 들으실 테너 엄정행 선생님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 왜 그것을 연구해야 되냐라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근대부터 지금까지 근현대 네. 음악사가 굉장히 많이 정리가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0: 아 그래요.
1: 그러니까 되게 많고 대단한 분, 대단한 성악가, 음악가들이 많이 있는데
0: 네.
1: 그 계보가 누군가 정리를 아... 해놓지 않으면은 사실 네. 기사와 그리고 어떤 홍보물 그리고 AI를 통해서 아는 정도의 수준에 머무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쓰는 거는 2차 논문 그리고 네. 그런 정보를 전달 공신력 있는 정보를 만드는 논문들을 1차 논문이라고 문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금 1차 문서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지금 부재해 있어서
0: 그렇죠. 네. 근본이 되어 있는
1: 네네네. 그냥 객관적인 자료 네.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지금 한번 그런 것도 정리해 보면 어떤지 이제 지도 교수님께서 이제 제안을 해주셨고. 앞으로 이 연구를 계속 또 관련된 연구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또 문헌에 대해서 많이 이제 그 알고 계시잖아요.
0: 저도 이제
1: 네.
0: 네. 뜻하지 않게 네네. 기록관리학 논문을 썼기 때문에
1: 네. 그런 거랑 그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0: 네.
1: 지금 그냥 음악만 해도 대중음악만 해도 연도별로 그냥 정리하면 정리가 나올 뿐이지 어떤 예술가들이 어떤 스타일로 이렇게 흐름에 있는지 또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엮는다면 네. 정말 할 이야기가 많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걸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 클래식 음악계에도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느껴지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논문 하여간 논문도 잘 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요. 맞아요. 플레이어들 정말 걸출한 플레이어들이 되기 위해서 네. 또 그런 선배님들을 보면서 보면서
1: 네.
0: 나도 저런 멋진 성악가가 되어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경우는 정말 많지만
1: 네네.
0: 반대로 저 멋진 성악가분의 그 과거 이야기를 왜 기록하지 않았지? 기록이 너무 소중하다라고 하는 분들은 좀 드무니까 어쩌면 그 역할도 지금 예찬 씨에게 적어도 이 석사 논문까지만이라도 주어졌다는 것은 네. 또 좀 다른 의미가 되는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참고해야 될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대가 이야기들 뭐 네. 엄정인 선생님도 계시고 조수미 선생님도 계시고요.
0: 네.
1: 또 뭐 김동규 선생님도 계실 것이고요.
0: 그쵸.
1: 크나크게 그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연만 한번 둘러보아도 아 레퍼토리를 이렇게 구성했구나. 이분들이 그 시대에서 어떤 흐름과 함께 하셨구나. 이런 이야기들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면서 나큰 인사이트를 받겠죠. 클래식 음악이 가지고 있는 그냥 가치 중립적인 것들도 있을 것이고, 아주 말로 표현하신 내용들이 많이 적은데요.
0: 네.
1: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부들 지금 하고 있고, 연구해야 될 주제로 가지고 네.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작은 활동만 해도 네. 진짜 지난 10년만 우리가 활동했었던 기록을 하더라도
1: 맞아요.
0: 사실 그 지난하고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근데 또 이제 그런 계보들을 위해서 누군가는 사실 해야 되는데 결국엔 그 모든 것이 비용과 직결되기 때문에
1: 네. 예. 시간과 비용?
0: 그렇죠. 그 그런 비용들이 사실 어쩌면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좀 필요한 작업인 것 같은데 지원이
1: 맞아요, 맞아요.
0: 좀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역에서 활동하는 지역 청년 예술가들을 응원하는 것도 너무 의미 있고 필요하고 성악가들이 걸어온 어떤 길들을 조명하는 길도 사실 너무 필요한 거라서 맞아요. 그런 소소한 것들을 국가적인 예산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게 도대체 예, 국가적인 예산이 도대체 어디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저는 이제 그런 좀 더 진보적인 네.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 귀한 일을 하신다고 하니까 좀 응원되는 마음도 들고요. 한편으로는 네. 좀 걱정도 되고
1: 네. 네,
0: 그런 마음이 듭니다. 네. 워낙 짊어지는 짐이 많아지시는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 네.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어느덧 또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금방 가버려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찬 씨께서 지금 걸어왔던 것들을 살짝 살펴봤어요. 자연스럽게 작은 아버지 덕분에 만나게 된 성악의 씨앗 덕분에 지금까지 길을 이렇게 이어오셨고
1: 네.
0: 중간 또 뭐 학교에 진학했었던 그런 과정들 또 무직회사 활동 그리고 지금 이제 시리음악단에 들어가서 운영 팀장으로 지금 네. 활동하고 계신데
1: 네.
0: 어떠세요? 테너
1: 네.
0: 조예찬으로서의 그 길 어쩌면 처음에 생각했었던 그 상상했었던 방향으로 흘러가고 계신가요?
1: 늘 항상 제가 네. 그 상상해보지 못한 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역시나 어떻게 그 이 저의 미래가 그리고 테너 조예찬의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또 감히 상상할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0: 어쩌면 그런 어떤 인도하심에 따를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기도 하네요.
1: 그것도 사실 준비가 잘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의 장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들어간다는 것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노래를 할 것이고 또 연습하고 할 것 같아요. 이번에 독창회를 하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독창회는 어떤 좀 뭔가 기량에 대한 좀 힘이 좀 많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래서인지 독창회는 그래도 준비한 만큼은 부족하지만 해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반면에 너무 열심히 하고 내려오니까 살짝의 우울이나 사색이에 빠지게 됐나 봐요.
0: 공허함, 어떤 헛헛함.
1: 네. 내가 이 음악을 충분히 표현했나? 그리고 이 가사에 대한 전달, 그리고 내가 지금 아쉽게 느끼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 좀 남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다음 독창회를 좀 다음 콘서트를 좀 제대로 좀 해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네. 그런 방향으로 또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잘 더 쫓아가고 싶다 그리고 잘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들로만 남아 있습니다. 네.
0: 그러시군요. 그게 어쩌면은 뭐 헛헛함, 아쉬움, 네. 뭐 그런 다양한 감정들이 네. 결국 그 독창회가 주는 어쩌면은 네. 선물 같은 게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돌이켜 보면 네. 그게 이제 원료가 되고. 동력이 되어서 예찬 씨가 어떤 방향으로 이제 더 나의 그 테너로서의 여정을 나아가고 싶은지를 네. 어쩌면 결정해 줄 수 있잖아요. 네. 약간의 나침반 역할. 조금은 따갑고 좀 날카롭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당연히 나의 저도 너무 그게 너무 힘들 때가 있거든요.
1: 너무 돌아보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0: 예, 그런 과정들이 네. 그런 미랄이 되시기를 네. 바라는 마음이 들고요. 네. 그러면 그렇게 테너로서의 주해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네. 만나보니까 정말 다채로워요. 봤을 때는 어쩌면은 공연의 연출 기획자의 역할도 무직회사에서 네. 하셨던 거고요. 네. 그 무직회사라는 브랜드도 만드셨던 거고.
1: 네.
0: 네. 그리고 또 지금은 어떤 실입 활동하시면서 실입예술단 활동하시면서 그 안에서 운영자로서의 네. 또 그 면모도 보실 수 있고 네. 또 지금 또 교육자이면서 연구자로서의 또 길도 지금 살짝 걸치고 있단 말이죠.
1: 어떻게 이렇게 돼버렸는지.
0: 네. 네.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그 지역의 그 뭐랄까 장점이면서 단점 같기도 해요.
1: 네.
0: 유능한 한 사람한테 뭔가 많은 일들이 주어지는 거는 너무 장점이지만 한편으로는 네. 너무 많은 멀티플레이어로서의 그 역할을 요구받는 네.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전개되고 싶고 어떻게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1: 네. 역시나 이제 노래를 좀 잘하고 싶다.
0: 일단 어디까지나 네. 다 노래를 일단 네. 잘하고 싶다가 뭐
1: 이런 일진이죠. 쪽으로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네. 약간 성격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들면 요리를 참 좋아하는 편인데요. 요리에 가서 먹어보는 것도 좋아하지만
0: 커피도 좋아하시고
1: 네네 네. 요리 하는 게 재밌습니다. 네, 해서 이게 물어봐요. 이제 맛있는지 네. 뭐가 맛있는지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요리하는 순간들이 좀 피곤하긴 해요. 하고 나서는 설거지를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큰데
0: 그렇죠.
1: 근데 이제 그 요리하는 순간에서의 시간들이 그 참 재밌어요. 그래서 뭔가 저는 그런 걸 제가 직접 하는 쪽에 좀 가까운가 봐요. 그래서 공연을 때로는 만들기도 하고 기획하기도 하고 또 하지만 제가 직접 하는 쪽 그리고 저라는 사람이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뭔가 그런 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같은 무대에 서 있는 사람들의 고충을 더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대에 서 있으면서 보여지는 연출에 대한 것들도 거기에 서 있었기 때문에 이런 소리가 아쉽다 아니면 어떤 조명이 아쉽다 아니면 객석이랑 소통이 아쉽다. 저기 콘솔이랑 소통이 아쉽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아쉬움들이 생겼던 것 같고 그런 것들을 그냥 고민했던 것들이 지금의 어떤 방향들 활동들에 자연스럽게 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지금도 조금 더 이제 넓은 시각으로 봐야겠지만 노래를 하면서 좀 계속 삶을 좀 이어나가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네. 결국에는 테너 주해찬으로서 노래의 그 본질 1순위인 노래라고 하는 그 중심을 잃지 않으면서 네. 다양한 활동들을 네. 잘 해내고 싶다라고 네. 저는 들리네요.
1: 네, 아, 오늘 전체적으로 저희 그 노래 시작하면서 그리고 현재까지 좀 읊다 보니까 지금 자기 회고가 좀 되는 시간이어서
0: 네.
1: 또 앞으로에 대한 어떤 뭐 두려움이 있었던 건 아닌데 좀 힘이 좀 생기는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0: 그랬다면 저희도 너무 영광이고요. 네네. 그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그런 것들을 사실 기록하고 싶어서 네. 이 방송을 하게 된 측면이 있어서 네. 너무 보람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네. 제게도
1: 아 이게 네. 저도 누군가 이야기를 좀 잘 들어줘야겠어요. 잘 들어주시니까 생각이 정리가 되는 느낌들이 참 큽니다.
0: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자 이제 어느덧 저희 방송도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이 네. 되었어요. 우리 전주 공동체 라디오 그리고 전주에 가면 청취자분들께 네. 인사와 또 뭐 하시고 싶은 이야기 마음껏 네. 하시고요.
1: 네. 네. 우리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에 가면 청취자 여러분들 지금 오랜 시간 동안 저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 DJ님과 함께 나눈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전주에 가면 테너 조회찬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전주에 오시면 아름다운 노래가 들려지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제든 찾아주시고 또 정말 아름다운 전주가 되기 위해서 함께 기대와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그러면 저희가 마무리 멘트가 네네. 있습니다. 네네. 제가 전주에 오면 조혜찬입니다. 이렇게 외쳐주셔야 됩니다. 네네. 자,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한 시간 동안 수상한 초대석을 통해서 우리 대중들에게, 우리 지역민들에게 더 친숙하게 다가가는 테너 조혜찬 씨 만났습니다. 이렇게 다재다능함이 우리 지역에 너무나도 보석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테너 조혜찬 씨의 활동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전주에 오면
1: 테너 조혜찬입니다.
0: 네, 여러분 행복하세요.
1: 행복하세요.
0: 네, 엄정행 선생님의 보리밭 띄워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우리가 기억하는 한여름의 7월밤답게 더위와 습기가 함께 다가왔습니다. 이런 밤이면 손에 부채 하나를 쥐고 싶어집니다. 접혀있던 것을 촤르륵 펼치는 소리와 함께 바람이 기계가 아니라 내 손목이 기억하는 합죽선의 감각. 전주 사람이라면 낯설지 않죠. 우리 전주는 조선시대 전라 가명 안에 부채를 만드는 관청, 선자청을 두었던 도시입니다. 이곳의 합죽선은 단오가 되면 부채를 주고받던 단오선 풍습과 함께 전해집니다. 겨울 동지에는 달력을, 여름 단오에는 부채를, 계절 선물하는 문화의 상징이었던 셈입니다. 선비에게 부채 든 신분과 교양을 드러내는 애장품이었습니다. 부채살 위에 글씨와 그림이 더해진 서와 부채는 회화와 공예가 결합된 말 그대로 움직이는 예술 작품으로 평가받았고 일부는 부장품으로 쓰일 만큼 귀하게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판소리 명창의 손에서 부채는 무대장치 전부가 됩니다. 펼치면 편지가 되고 칼이 되고 접히면 침묵도 되고요. 흥미로운 건 저 멀리 유럽의 오페라 극장에서도 부채가 비슷한 일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문화도 형태도 다르지만 부채는 동서양 모두에서 말을 대신하는 연기 소품으로 작동해왔습니다. 오늘 밤은 그 부채들을 따라갑니다. 사시인 가득한 B급 클래식 전문 방송 한밤의 음악제. 오늘도 공연 영상 음원이 많음으로 음질에 주의해 주시고요. 오늘 첫 곡은 푸치니의 오페라 토스카 중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 소프라노 이명주가 부릅니다. 여자 경지휘 프라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 2014년 7월에 있었던 예술의 전당 라이브입니다.

이어 들으신 곡은 푸치니의 오페라 토스카 중 별은 빛나 것만, 테너 이용은 존벨 연출의 오페라 오스트레일리아의 2014년 프로덕션으로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에서 펼쳐진 라이브였습니다. 금방 이어 들으신 두 곡. 오늘의 첫 번째 부채는 무대 위에서 가장 위험한 부채인데요. 푸치니의 토스카, 성당에 숨은 타록스의 여동생이 두고 간 여자용 부채 하나를 경찰총장 스카르피아가 집어듭니다. 그리고 토스카에게 슬쩍 보여주지요. 당신의 연인 곁에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듯이 오셀로의 손수건처럼 접힌 부채 하나가 펼쳐지는 순간 질투와 음모의 지도가 되는 겁니다. 부채에 덫에 걸린 토스카가 신에게 묻습니다. 노래하며 살고 사랑하며 살았을 뿐인데 왜 이런 시련을 주시냐고요.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 그리고 사형을 앞둔 카바라 도시가 새벽 별빛 아래에서 부르는 별은 빛나건만 부채 한 장에서 시작된 이야기의 끝을 두 곡으로 들었습니다. 두 번째 부채는 설렘의 부채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부채가 어디까지 가는지 조금 길게 따라가 보려고 해요. 라보엠의 부채는 처음에 수줍은 손짓이었다가 관심을 끄는 장치가 되고 끝내는 사랑과 상실을 함께 흔드는 소품으로 확장되거든요. 네막짜리 오페라를 부채 하나로 관통한 셈입니다. 파리의 다락방, 크리스마스 이브. 촛불을 빌리러 온 미미와 신 로돌포가 어둠 속에서 손이 닿습니다. 로돌포의 고백 그대 찬손. 가난한 시인이지만 시와 노래의 세계 안에서 마음만은 풍족하다고 노래하죠. 이 장면의 부채는 얼굴 가까이에 대고 망설이는 손을 숨겼다 드러내는 움직임입니다. 미미의 답가. 내 이름은 미미는 술을 놓으며 살아가는 평범한 여인의 자기소개예요. 화려한 유혹이 아니라 수줍음과 자기소개를 동시에 담은 부채. 낮게 들고 천천히 여는 절제된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이막에는 완전히 다른 부채가 등장합니다. 무제타의 왈츠, 내가 거리를 걸으면. 마르첼로의 관심을 끌기 위해 온 거리의 시선을 즐기는 노래인데요. 여기서는 부채를 활짝 펼쳐 시선을 모으고 빠르게 접었다 펴며 주변 반응을 떠보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부채가 펼쳐지는 시간이었다면 이제 접히는 시간입니다. 3막 이별을 결심한 미미가 부르는 그들은 나를 미미라고 부른다라는 곡이 있고요. 설렘이 지나간 자리에 남는 상실의 노래죠. 이 장면의 부채는 접힌 채로 그저 손에 들려있는 정적인 부채입니다. 그리고 사막, 철학자 콜린이 병든 미미의 약값을 위해 낡은 외투를 팔러가며 부르는 낡은 외투요. 여기서 부채는 힘껏 펼치는 게 아니라 천천히 내려놓는 동작이 되겠죠. 푸치니의 오페라 라보엠 중 낡은 외투요. 베이스 박종민이 부릅니다. 스페란자 스카푸치 지휘. 18년 11월 29일 빈 국립 오페라 극장에서 있었던 라이브입니다. 앞서 들으실 곡은 그들은 나를 미미라고 부른다. 카라얀지 베를린 필하모닉 그리고 소프라노 미렐라 프레니가 부릅니다. 73년 도이치 그라모폰 레코드입니다.

세 번째 부채는 가장 느리게 움직이는 부채입니다. 3년째 남편을 기다리는 일본 여인 초초상의 부채죠. 이 부채는 빠르게 흔들리는 법이 없습니다. 굳게 접힌 채긴 시간을 견디다가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만 천천히 그 궤적을 그리며 열리곤 하니까요. 무대의 연출가들은 이 부채를 그녀의 손이자 심장의 연장선으로 봅니다. 부채를 휘두르는 게 아니라 손목의 각도와 시선의 방향을 함께 빚어내는 것이죠. 재밌는 점은 부채가 펼쳐져도 그녀의 시선은 부채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채는 열되 시선은 먼 수평선에 머물죠. 감정을 직접 드러내지 않으려는 그래서 더 애절한 정적입니다. 처음엔 거리감을 만들던 부채가 기다림 속에선 억제된 희망이 되었다가 마지막에 무너져 내리는 방어선이 됩니다. 부채 하나로 초초상의 내면 전체를 그려내는 셈입니다. 어떤 개인 날은 그 기다림의 가장 숭고한 선언입니다. 수평선에 연기가 피어오르고 그리운 배가 들어오는 날을 눈앞에 보이듯 그리면서도 짐짓 마중은 나가지 않겠다고 다짐하죠. 그럼 푸치니의 오페라 나비 부인 중 어떤 개인 날, 소프라노 안젤라 게우르규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이어지는 허밍 크로스는 밤새 항구를 바라보며 기다리는 초초상의 긴 밤을 담은 음악입니다. 알렉산더 소디 지휘, 메트로폴리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2021년 22년 시즌 앤서니 민겔라 프로덕션 리허설 실황으로 준비했습니다. 멘트 없이 그 기나긴 밤을 온전히 함께 지켜보시죠.

오늘 네 번째 부채는 무대에서 가장 능동적인 부채입니다. 스페인 세비야 담배 공장 앞 광장에 칼멘이 등장합니다. 나비 부인의 부채가 마음을 숨기는 박이었다면 칼멘의 부채는 시선을 끌고 거리를 조절하고 상대를 흔드는 도구입니다. 넓게 펼쳐 존재감을 키우고 얼굴을 가렸다 드러내며 밀고 당기고 빠른 접힘과 펼침으로 리듬을 만듭니다. 그런데 한 칼멘 역 가수의 인터뷰에 인상적인 대목이 있는데요. 칼멘의 움직임은 섹시해 보이려고 의식한 게 아니라 거친 삶의 방식이 몸에 밴 결과라는 겁니다. 무대에서 부채를 떨어뜨리고 치마를 밟는 실수조차 애드립으로 넘겼는데 그 서툰 순간이 오히려 칼멘을 완성했다고요. 그러니 이 부채는 완벽하게 통제된 장식이 아니라 약간의 실수와 즉흥이 허용되는 생활의 소품인 셈입니다. 그리고 기억해둘 대비 또 하나가 있는데요. 부채가 펼쳐져 있을 때는 칼멘의 생기와 유혹이지만 접히거나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은 관계의 붕괴입니다. 네 번째 막에서 칼멘이 호세에게 받은 반지를 내던지며 비극이 완성되듯이요. 오늘 세비야의 부채 세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투우정의 열기로 문을 여는 서곡은 콘서트 버전 정명훈 지휘입니다. 이제 라스칼라의 감독이죠. 2026년 4월 17일과 18일 롯데 콘서트홀에서 펼쳐진 공연입니다. KBS 교향악단 연주이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하바네라는 메조 소프라노 엘리나 가랑차, 야닉 네제 세갱 지휘, 리처드 에어 연출의 2009년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라이브입니다. 그리고 호세를 홀려 포박을 풀게 만드는 세기디아는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 전설의 마리아 칼라스죠. 조르주 프레트르 지휘 1962년 함부르크 실황 라이브로 듣습니다.

오페라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오늘 부채의 밤을 푸치니로 열었는데요. 마침 다음 주 푸치니의 마지막 오페라 트란토트가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 무대에 오릅니다. 7월 22일 수요일과 23일 목요일 저녁 7시 반, 25일 토요일과 26일 일요일 오후 5시 총 4차례 공연입니다. 초연 100주년을 맞아 이번에는 대극장인 오페라 극장에서 그랜드 오페라의 규모로 만나실 수 있고요. 칼라프 왕자역의 테너 백석종, 트란토트 공주역에는 소프라노 에바 푸언카와 서선영이 무대에 섭니다. 여름밤 나들이 계획하시는 분들은 이 웅장한 무대에 함께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부채만 남았는데요. 오늘 마지막 부채는 태엽으로 움직이는 부채입니다. 시인 호프만의 첫사랑 올림피아는 사실 발명가가 만든 자동 인형이었어요. 인형의 노래 백미는 노래 중간 태엽이 풀려 점점 느려지다 멈추는 대목입니다. 발명가가 달려와 태엽을 감으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쌩쌩해지고요. 이 부채는 마음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따라 움직입니다. 정확히 같은 각도, 정확히 같은 박자로. 그런데 마음 없이 움직이는 부채를 보고 나면 비로소 알게 되죠. 오늘 밤 지나간 부채들이 미미의 수줍은 부채도, 초초상에 접힌 부채도, 카르멘에 떨어진 부채도 얼마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는지를요. 인형의 노래는 소프라노 조수미가 부릅니다. 실황 영상으로 보시면 조수미 선생님의 놀라운 연기력에 더 감탄하실 건데요. 전성기 시절의 조수미의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생김새는 달라도 부채가 닿는 자리는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같나 봅니다. 동양의 명창이 부채로 한을 씻어내고 서양의 주인공들이 부채 뒤에 진심을 숨겼듯 부채는 언제나 인간의 가장 깊고 말하기 힘든 감정을 말 대신 시원한 바람으로 대변해왔던 건 아닐까요? 동과 서, 옛것과 지금이 부채라는 하나의 언어로 만난 시간이었는데요. 음악의 끝에 실어보낸 이 작은 바람들이 더위의 시원함을 일으키는 시간 되었길 바랍니다. 마지막 곡, 베네치아의 밤물결 위로 흐르는 밴노래는 소프라노 파트마사이드와 메조 소프라노 마리안 크레바사가 부르고 사샤 괴첼지휘, 몬테카를로 피라모니아의 연주로 오늘 밤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주 FM 93.5MHz 한밤의 음악제는 격주 저녁 8시 이 시간 본방송 격주 저녁 8시 재방송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세상엔 우리들보다 가지지 못한 어려운 친구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을 그 친구들을 위해 이 노래를 부릅니다. 힘내라 얘들아.

can't even think without you in my life.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호출부호의 HLMA, FM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17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매일 오전 6시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청취자 여러분의 하루와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내일도 FM 93.5MHz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MA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하여 FM 93.5MHz를 통해 하루 17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잠시 후 오늘의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함께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2: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3: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연중 가장 습하고 더운 시기가 왔습니다. 해가 져도 열기가 쉽게 식지 않는 요즘인데요. 이 뜨거운 여름의 밤거리를 걷다 보면 내일을 위해 치열하게 하루를 채워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이 겹쳐 보이기도 합니다. 남들은 다들 잘 나아가는 것 같은데 나만 멈춰서 있는 것은 아닐까? 불안하고 막막한 생각에 잠들지 못하는 밤들이 저에게도 참 많았었는데요. 오늘 전주청년실록 7번째 시간에는 인생의 큰 분기점을 앞두고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내일을 준비하는 우리 지역의 한 대학생을 모셨습니다. 남들이 뭐라든 자신만의 정답을 찾아가는 솔직한 이야기, 그리고 오랜 시간 자라온 이 도시 전주에서 느끼는 담담한 생각들을 편안하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원광대학교 진수민 학생과 함께하는 전주청년실록 지금 출발합니다.

0: 네. 기침 소리로 존재감을 먼저 알려주셨고요. 원광대학교 한약학과에 재학 중인 진수민 대학생 오늘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간단히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23살 대학생 진수민입니다. 현재 원광대학교 한약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고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스튜디오에 오기까지 우여곡절도 있었고, 정말 다사다난했던 것 같습니다.
1: 네.
0: 용기를 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오늘 못올 뻔한 상황은 없었나요?
1: 네.
0: 어제 밤, 잠은 잘 잤나요?
1: 네, 잘 잤습니다.
0: 네, 다행입니다. 네. 대학교 4학년이라고 해서 사실은 누구보다 지금 하고 싶은 얘기도 많을 것 같고, 특별히 모셨는데, 제가 조카들이 있어요. 대학생인 조카들인데, 이제 지금 이 시기면 기말고사가 다 끝나고 방학이잖아요. 뭐, 계절 학기를 듣는 학생들도 있고 하지만, 좀 한가하실 줄 알았는데, 저보다 더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시더라고요. 일정
1: 네.
0: 잡는 것도 쉽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1: 네.
0: 그래서 지금 한약학과면은 국가고시를 보는 전공으로 알고 있어서 그 시험 준비 외에도 지금 여러 가지 역할을 맡아서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요즘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1: 아, 네. 한약학과는 면허증이 나오는 학과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졸업 전에 국가고시를 보게 됩니다.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모의고사를 만들고 공부 자료를 배포하거나 공부 방향을 잡아주는 등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졸업준비위원회를 맡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맡은 과목에 대해 공부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봉사동아리 회장을 맡고 있어서 엊그제 학예 의료봉사 활동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바빴네요.
0: 오, 그러니까 본인이 졸업을 위해서 국가고시 준비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지금 그 같은 학년의 학년 친구들의 시험을 도와주는 졸업준비위원회라는 역할도 있는 거네요. 그리고 봉사동아리 회장도 맡고 있고,
1: 네.
0: 너무 많은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1: 바쁘게 사는 걸 좋아해서 이것저것 맡고 있습니다.
0: 그 봉사동아리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얘기해 줄수 있어요? 어떤 일 해요?
1: 아, 저희가 한의대, 한약학과, 약학과 이렇게 세 학과로 연합이 된
0: 한의대, 한약학과, 약학과. 이세
1: 네.
0: 개의 전공이 합쳐서
1: 네,
0: 만들어진
1: 그렇게 세
0: 연합동아리예요?
1: 학과가 있는 연합 봉사동아리고요.
0: 네.
1: 저희 동아리 이름이 힐링크인데
0: 힐링.
1: 힐링크.
0: 힐링크.
1: 네.
0: 아, 힐. 치유하다 할때그 힐?
1: 네.
0: 링크.
1: 네, 맞아요.
0: 아, 네네네.
1: 이번에 학예 의료봉사 활동 가서 이제 한의대들은 문진도 보고 침 추나 부항 등 진료도 받고요. 저희 학과, 한약학과 학생들은 약도 나눠주고 혈압, 체온 등 기초 건강검진을 체크했고 그 약학과 친구들은 일반 의약품을 나눠주거나 처방전을 갖고 오시면은 약 3당도 해드리고 이제 치매 예방 활동 등 그런 활동을 하고 왔습니다.
0: 주로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해요?
1: 주로 저희가 이번에 함라로 갔다 왔는데,
0: 익산에 있는 함라면.
1: 네, 익산과 군산 그 경계선쯤에 있고요. 그 동네에 계신 어르신들 대상으로 봉사하고 왔습니다.
0: 주로 이제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거네요. 연합동아리의 봉사동아리 회장을 맡고 있다. 너무 바쁘지 않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려고 하면 공부할 시간은 좀 나오나요?
1: 그래서 이제 당장 다음 주부터 바로
0: 네.
1: 공부하기로.
0: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제 그 진로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고 이런 거는 나중에 질문에 다 있으니까 그럼 차근차근 우리 얘기를 해보기로 해요.
1: 네.
0: 현재 한약학과에 재학 중이시고 이 학과를 선택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한의학도 있었고 약학도 있고 또 이제 의학도 있고 비슷한 분야가 이렇게 네 개로 본다고 하면 의대, 약대, 그다음에 한의대, 한약대 뭐 이렇게 있다고 볼수 있을 걸까요?
1: 아, 저희는 약대 안에 있는 한약학과입니다.
0: 아,
1: 그래서,
0: 약대 안에 소속돼
1: 네,
0: 있는 거예요?
1: 한약대라는 말은 없고요. 네, 약학대학
0: 아.
1: 안에 있는 한약학과입니다.
0: 오, 그거는 좀 다르네요. 왜냐면 의대랑 한의대는 완전 다르잖아요.
1: 네.
0: 근데 약학은 그냥 약학과 안에 한약학이 있는 거군요.
1: 네, 약학대학 안에 한약학과가 있죠.
0: 오, 그렇구나. 그러면 약대생들이 약학과도 한약학에 대해서 배우나요? 같이?
1: 약학과 학생들이요?
0: 예.
1: 약학과 학생들은 한약에 대해는 안 배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오.
1: 한의대 애들이 배운 걸요? 네.
0: 그렇구나. 이게 약간 시스템이 잘 몰라가지고 죄송해요. 저희 피디님이 이제 한약 한의사 하시기 때문에
2: 도 있고 지금도 생약학이나 그래서. 뭐 약용식만 이런 거는
1: 그렇죠. 본초학도 배우는 걸로 알고 네. 있고.
0: 저는 동의보감을 책과 드라마로 본 이후로 한약학에 대해 아는 게 없습니다. 네. 일단 전공 얘기로 돌아가면 이 전공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여기를 목표로 했던 건지 아니면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지 궁금해요.
1: 아, 저는 입시 때까지만 해도 원래 꿈이 없었는데요. 그래서 꿈이나 직업을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제가 대학교 4년 내내 어떤 걸 배워야 지겹지 않고 흥미롭게 공부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봤어요. 저한테는 그게 한의학이었습니다. 뭐 인터넷만 찾아봐도 한의학은 좀 비과학적이다, 신뢰성이 없다 뭐 등등 이런 얘기가 많은데 전 한의학의 효과를 느껴봤기에 제가 이걸 더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희망학과는 한의대가 맞는데 이제 성적에 맞춰서 한약학과에 오게 됐죠.
0: 아, 한의대를 지망했는데 약간 네. 그 입시 성적 때문에 한약학으로 간 거다.
1: 네.
0: 그러면 수민님과 비슷한 케이스들이 많이 있나요?
1: 저도 그래서 저처럼 원래 한의대였다가 성적에 맞춰서 한약학과에 온 친구들이 많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원래 꿈이 약학과였는데 성적에 맞춰서 이제 한약학과에 온 친구들이 더 많더라고요.
0: 그렇군요. 약간 제 생각에는 그 한의대랑 한약학이랑 좀 비슷할 것 같고 의대랑 약학이 뭔가 좀 비슷할 것 같았는데 오히려 약대를 가고 싶었는데 약학과를 가고 싶었는데 한약학과로 왔다.
1: 네, 그런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0: 배우게 되는 내용이 되게 다를 것 같은데 그 친구들은 만족하는지 모르겠네요. 궁금하네.
1: 친구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한약학과 온 친구들 대부분 다 만족하고 지내는 것 같아요.
0: 네.
1: 재수하는 사람들도 정말 몇 안 되고.
0: 그래요. 그 얘기도 나중에 그 진로 관련해가지고 좀 다시 다뤄지긴 할 것 같아요. 그쵸? 네. 졸업하고 나서 어디로 가게 되는지 그 얘기할 때 해봐요. 그 한약이라 이제 사실 오늘 전공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약간 좀 익숙하지 않은 전공이다 보니까 좀 궁금한 지점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한약이라고 하면은 저는 그 K-POP 데몬 헌터스라는 애니메이션에서
1: 네.
0: 그 한의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거기도 그 비슷한 에피소드 나오거든요. 걔네 주인공 애들이 이제 뭐 몸이 안 좋아가지고 한의원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한의사가 지어주는 그 한약을 먹었어요. 그리고 뭔가 효과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포장지가 딱 뜯어진 게 포도주스였던 약간 그러니까 플라시보 효과가 아니었냐 약간 이런 에피소드 나오거든요.
1: 네.
0: 워낙 유명한 애니메이션이 안 보셨어요?
1: 네.
0: 아, 이럴 수가. 네. 저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좀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낭설에 대해서 이게 과학적인 게 맞는 건가?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 건가? 하는 생각들은 좀 많이 있는 편이었는데
1: 네.
0: 오늘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사전 인터뷰를 하면 좀 오해가 풀리긴 했어요. 그래서 그 네. 얘기를 좀 오늘 청취자분들께 알려주면 좋을 것 같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게 한약을 뭐 먹으면 뭐 간에 안 좋다. 아니면 이게 다 네. 플라시보 효과다. 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전공자로서 어떤 생각이 좀 들어요?
1: 저도 그런 얘기들 진짜 많이 들어봤는데 오해를 풀어드리고 싶죠. 한약은 한약대로 만들어진 약인데 한약재에는 다양한 생리활성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인삼에는 진세노사이드라는 사포닌 계열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들은 항산화 작용, 면역 기능 조절, 피로 회복 등에 대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인삼은 원기 회복이나 피로 개선을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즉 한약은 플라시보 효과가 아니라 유효 성분이 체내에서 작용해서 효과를 나타내는 약물이에요. 그래서 저희 과에 들어오면은 생약학, 약리학, 약물학에서 이러한 체내 작용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0: 제가 질문이 하나 생각났는데요.
1: 네.
0: 모르면 모른다고 하셔도 돼요.
1: 네.
0: 왜냐하면 이제 사전에 대화하지 않은 내용이라서 예를 들면 요새 영양제를 엄청 많이 먹잖아요.
1: 네.
0: 뭐 무슨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눈에 좋다고 하는 뭐 아스타잔틴
1: 네.
0: 뭐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뭐 밀크시슬 막 이런 거 먹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걔네도 유효 성분을 뽑아내서 영양제를 만드는 건데
1: 네.
0: 그러면 한약이 영양제와의 차이점은 뭔지 좀 궁금한 부분이 있거든요.
1: 아. 저희는 한약은 좀 더 치료제로 치료약으로 쓰이는 것 같고요. 영양제로 영양제랑 이제 굳이 비교하면은 보약은 이제 영양제로 먹을 수도 있다고.
0: 아,
1: 보약 같은 경우는 꾸준히 먹어도 된다고 생각이 듭네요.
0: 보약이 한약이랑 다른 건가? 보약이
1: 한약 중에 보약이란 파트가 따로 있어요.
0: 한약 네. 중에서 그 성 기능이 예를 들면 몸을 보하는 것인 것이 보약인데
1: 네.
0: 그거는 일종의 영양제로 볼 수 있다.
1: 그렇죠. 굳이 따지자면 이제 영양제랑 비교될 수 있는 것 같아요.
0: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1: 네.
0: 요거 나중에 피디님이랑 한번 제가 심층 대화를 네. 나눠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좋아요. 항상 이렇게 인터뷰를 막상 해보면 궁금한 게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대학생활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입학하기 전에 내 전공, 그러니까 한약학과는 이럴 거다라는 어떤 상이 있었을 것 같아요.
1: 네.
0: 기대되는 것도 있었을 것 같고 여기 가면 뭘 배우지 않을까? 여기를 졸업하면 어떤 진로로 가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상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학교를 들어가서 그 과를 갔을 때에 마주치게 된 장면들이나 상황도 좀 궁금하거든요. 현실은 좀 어땠어요?
1: 저도 제가 들어가기 전에 약간 혼자 상상했던 건 하루 종일 공부만 하는 이제 모범생들만 가득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노는 것도 엄청 좋아하고 특히 또 예쁜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어요.
0: 예쁘다는 게 어떤 의미의 예쁨인가요?
1: 너무 다 예쁘게 꾸미고
0: 본인 포함인가요? 본인 포함인 것 같은데?
1: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약학과이기 때문에 뭐 한약에 대해 조금이라도 지식이 있거나 한약을 좀 마셔본 친구들이 많을 줄 알았는데 한약을 한 번도 안 마셔본 친구들도 많고 뭐 쓰다고 싫어하는 동기들도 꽤나 많아서 좀 의외였어요.
0: 그러니까 원래 약학과를 가고 싶었는데 맞으니까 한약에 대해서 원래부터 어떤 뭐 선호가 있다던가 사전 지식이 있는 친구들이 아닌 애들이 많다는 거네요.
1: 네.
0: 그 친구들은 그러니까 본인이 아까 전에 얘기할 때 나는 한약에 대해서 효과를 느껴본 적이 있다라고 얘기했었고 그 부분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혹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1: 한약보단 저는 한의학의 효과를 봤는데 제가 어렸을 때 아토피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병원에 한 달인가 두 달 정도 입원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좀 정말 굉장히 호전됐어가지고 기억이 좋게 남아있습니다. 한의학에 대해서.
0: 아토피가 개선이 될 수 있군요.
1: 네.
0: 제가 치료가 좀 쉽지 않다고 알고 있어가지고.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그 세계가 궁금해진 거네요.
1: 네. 저는 효과를 느꼈는데 이제 뭐 신뢰성이 없다, 효과가 없다, 플라시보다 이런 얘기가 많으니까 공부해보고 싶었죠, 저도.
0: 진실은 무엇인가.
1: 네, 그렇죠.
0: 좋아요. 그 한의학에서 이제 뭐 사실 제가 잘 모르지만 예를 들면 동의보감을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거기 막 음양오행, 뭐 사상체질 뭐 이런 거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통적인 이론을 이제 처음 배울 때하고 1학년, 2학년 이렇게 학년이 올라가면서 그런 더 깊이 있는 과목들 막 아까 얘기했듯이 무슨 뭐 생리활성 성분에서 배우고 약전에 뭐 양리학, 생약학 이런 거 배우고 하면서 그 내용들이 좀 느껴지는 부분이 되게 다를 것 같긴 하거든요. 여기 방제학이나 본초학 이제
1: 네.
0: 단어도 생소해요. 이런 거를 실제 한약제랑 또 처방을 배울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배우면서 어떤 식으로 좀 약간 이 학문에 대한 이해가 달라졌는지 궁금해요. 그 어떤 느낌이랄까.
1: 저도 1학년 때 그 한의학 개론이라고 배우는데 한의학 개론을 배울 때 음양오행이나 사상체질 같은 전통 이론을 배우게 돼요. 그때는 저도 이제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이런 의문이 좀 들었는데
0: 음양오행이나 사상체질이 그럼 약간 전공 기초 같은 거예요?
1: 아 그렇죠. 네. 전필로 듣습니다. 근데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서 방제학이나 본초학 그러니까 방제학이 쉽게 말하면 그냥 한약 정말 한약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한약제와 처방을 배우는 과목을 접하다 보니까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처음엔 저학년 때는 좀 의문이 좀 많이 들었는데 이제 고학년 되면서 조금 의문이 좀 해결되는 그런 기분이 들었고 그리고 저는 한약은 감기나 소화불량 정도에만 쓰인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또 공부해보니까 통풍이나 난임, 화상 등 생각보다 더 다양한 질환에 사용되는 것을 알게 되고
0: 네.
1: 한약의 적용 범위가 굉장히 넓다. 는 점이 저에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아, 덕이님도 혹시 드셔보신 한약이 있을까요? 좀 후기가 좀 궁금해요.
0: 한약이 비싸가지고요. 제가 많이 먹어보지는 못했고, 이게 우리 전통적으로 엄청 오래되긴 했는데, 예를 들면 뭐, 쌍화탕 이런 거는 감기 네. 기운이 있거나 할 때 많이 먹잖아요. 그 다음에 네. 소화불량 있을 때, 그 이름 뭐죠? 위생천. 매실 엑기스 같은 거를 따뜻하게 뭐 해서 먹는다는 약간 이런 전통적인 방법의 어떤 자잘한 병들을 치료하는 것들은 네. 민간에서 많이 쓰니까 이제 그런 거 하고 제가 한약을 제대로 먹어본 거는 그 어머니께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몸이 안 좋아서 병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보약이겠죠? 흑염소탕을 30포인가 뭔가 아무튼 해가지고 한 달치를 주문하셔가지고 저한테 그냥 주셨어요. 먹어야 된다고 강제로 주셔가지고 그걸 먹었는데 그거를 저는 이제 그때도 이제 몸이 안 좋고 회복을 해야 되는 상태니까 진짜 열심히 먹었는데 단기간에 엄청 체중이 늘었어요. 아, 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효과가 뭔가 있긴 있는데 이게 어떤 기전에 의해서 이게 뭐 고칼로리 음식인 건지 아니면 이게 뭐 때문에 내가 이런 몸에 변화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AI한테 물어보았어야 되는 건데 혹시 흑염소탕의 기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1: 아, 흑염소탕을 저도 배운 적이 없어요.
0: 아, 그래요? 네. 왜 이렇게 흑염소를 광고도 많이 하고 많이 먹는지 그런 게 좀 의문인 것 같긴 해요.
1: 저도 방송 끝나면 교수님 찾아가서 근데 저도 평소에 그건 궁금했어요. 체중이 늘었다는 친구들 네. 많이
0: 맞아요.
1: 들어서
0: 어렸을 네. 때 한약 먹고 약간 약간 비만이거나 약간 고체중인 친구들 중에 어려서 한약을 뭐 잘못 먹어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종종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약간 뭐 간의 기능을 바꾸는 건지 아무튼 모르겠더라고요.
1: 저도 그 기전에 대해 한번 배워볼게요.
0: 피디님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흑염소탕을 먹으면 왜 살이 찌나요?
2: 흑염소란 자체보다도 네.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들어가잖아요. 네. 그 아마 처방들이 들어갈 건데 네. 그 처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소화기를 돕는 약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흑염소란 한 가지 명칭을 가지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네. 살이 찌게 하는 그게 뭔지. 그러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현대의학과 현대과학을 신봉하는 사람으로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는지를 정말 낱낱하게 알고 싶은 약간 그러니까 그런 성격이거든요.
2: 약한 것을 한약에서는 비위 기능으로 표현을 하는데
0: 네, 비위 기능.
2: 그런 경우에 비위를 도와서 그 체중이 늘 수도 있겠죠.
0: 그 자체가 칼로리가 높은 게 아니고
2: 그렇죠.
0: 이거 제가 나중에 좀 연구 좀 해볼게요. 좋습니다. 학과 이야기를 조금 벗어나 볼게요. 그러면 이제 요즘 대학생 뭐 순미님이 모든 대학생의 이야기를 대표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고
1: 네.
0: 그냥 한 대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략 주변 친구들도 있으니까 좀 뭔가 가늠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주변의 동기나 청년들이 전공을 살려서 진로를 선택할 때 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뭐인 것 같아요?
1: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뭐 연봉, 인프라를 보고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0: 연봉, 인프라.
1: 네. 근데 최근에는

0: 그런 식으로 가는 것 같은데, 연봉을 보는 친구들이 주변에 많이 있군요.
1: 네.
0: 본인은 좀 어떤 편이에요?
1: 저는 조금 조직에서 일하고 싶어가지고, 제약회사에 가려고 생각 중입니다.
0: 조직에서 일하고 싶다.
1: 네.
0: 그러니까 약간 사람들 속에서 일하고 싶다.
1: 네. 저희 과에서 졸업하면은, 제 생각에 보통 한 7, 80%는 약국을 좀 많이 가는 것 같은데, 보통 약국에서 일을 하면은 1인 약국 정도로 가거든요. 그래서 거기 계신 약사님이 몇분안 계세요. 대형 약국에 가더라도 거기 계신 약사님이 몇분안 계신데, 제약회사에 가면은 좀더 조직적으로 일할 수 있지 않나. 동료들이 훨씬 많지 않나. 그래서 저는 제약회사에 가고 싶습니다.
0: 약국을 가서 일을 하게 되면 돈이 돼요? 돈을 많이 벌수 있어요?
1: 제가 듣기로는 이제 회사원보다는, 네, 약국에 더 많이 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한약학과를 나와도 일반 약국에 들어가서 일을 할수 있다는 거죠?
1: 네, 일반 약국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어요.
0: 그렇구나.
1: 근데 대신에 저희 과는 이제 처방전, 전문 의약품은 판매할 수 없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대형마트 지하에 있는 데를 가거나 아니면은 지하철역, 뭐 그런 데.
0: 일반 약국에서도 일반 의약품 많이 파니까,
1: 네.
0: 그러면 보통 약국 같은 데 병원 주변에 약국이 되게 많잖아요. 좀
1: 네.
0: 규모가 있는 약국들이 있으면, 거기에 약사분들 여러 명 있으면, 거기서 처방전을 다루는 거는 이제 약학과를 나온
1: 네,
0: 약사님들이라는
1: 맞아요.
0: 거네요. 아, 그렇군요. 근데 본인은 제약회사는 또좀 연봉이 센가요?
1: 제약회사마다 너무 다르지 않나.
0: 아, 그런가? 대기업과 많이 주겠죠.
1: 네.
0: 근데 본인은 돈 때문이라기보다 약간 팀으로 조직 안에서 일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제약회사를 좀 선호하는 편이다. 그러면은 실제 본인의 이제 진로 선택은 좀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연결해서 AI랑 좀 연결해서 질문을 해볼게요. 졸업 후에 취업을 하지 않고 대학원을 이로서 결정했다고 들었거든요.
1: 네.
0: 그러면 그 대학원을 진학한 이유도 궁금하고, 그리고 요즘 청년들 사이에서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AI가 지금 너무 지금 발전을 해서 사실은 일반 전문직, 특히 뭐 세무사라던가 변호사들이 오히려 초임이 지금 채용이 안 된다고 얘기가 날 정도로 오히려 전문직 일자리를 먼저 대체하고 있다는 얘기도 막 들리고, 그래서 그런 내 일자리가 AI를 대체할지 모른다는 불안감들이 저희보다는 훨씬 청년들이 많이 느낄 것 같아요, 그 불안을. 그래서
1: 네.
0: 이런 상황에서 수민님은 이제 대학원을 선택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나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들이 좀 많으실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1: 아, 저는 일단은 대학원 진학을 결정했고요. 사실 예전에는 제가 대학원 갈 거라는 생각 자체를 단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왜냐면 보통 대학원은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연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절대 대학원은 생각해본 적이 없었는데, 근데 이제 경험해보고 싶다는 좀 마음이 커져가지고,
0: 뭘 경험해보고 싶은 거예요, 대학원
1: 그냥
0: 가서?
1: 이것저것 경험해보겠다.
0: 대학원을 가서?
1: 모두가 약간 대학원 하면은 안 가고 싶어 하잖아요. 왜 그런지. 그냥 모든 걸전다 약간 겪어보고 싶어서. 그래서.
0: 어차피 나중에 취업도 할 건데, 하지만 대학원도 가보고 싶어. 이런 거예요?
1: 그리고 대학원을 가면은 제약회사에서 R&D라는 영역으로 좀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R&D라는 영역을 애초에 석사 이상을 좀 뽑는 데가 많아요.
0: 그러겠죠.
1: 네, 그래서 대학원에 진학하면은 졸업 후에 제약회사에 더 들어가는데 용이하기도 하고, 그래서 대학원에 가고 싶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0: R&D가 결국 연구 영역이잖아요.
1: 네.
0: 그러면 약간 이쪽으로 연구를 계속 해보고 싶다는 거네요.
1: 네. 그래서 저는 졸업하면은, 졸업하면 24살인데, 그 나이에 바로 한 가지 길을 선택해서 평생 같은 일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뭐 대학원도 가보고, 제약회사도 경험해보고, 연구도 해보면서 저에게 맞는 길을 찾아가고 싶었습니다. 그 AI에 대한 생각도 좀 비슷한데요. AI는 앞으로 꼭 필요한 기술이고, 저 역시 공부하거나 정보를 찾을 때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하지만 취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AI가 또 다른 경쟁자이고 두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전 앞으로는 AI를 잘 활용하면서도 AI가 대신하기 어려운 역량을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0: 어떻게 본인은 노력하고 있나요?
1: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좀 실험을 설계하고 예상치 못한 결과를 해석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능력은 아직

0: 사람의 역할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예를 들면 어떤 걸 기획하고 설계하고 어떤 결과를 해석하고
0: 그렇죠. 결과 해석.
1: 그런데 AI가 이미 저는 설계하고 해석하는 거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오히려 사람보다 지금 더 발전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이미 이제 약간 검색하거나 정리하는 건 넘어선 지 오랜 것 같아요. 이미 뭐 예를 들면 뭐 GPT로 따지면 뭐 1, 2, 3, 뭐 이런 상황에서 거의 다 됐고 지금은 오히려 그 빅데이터를 토대로 해석하는 것조차 이제 데이터가 엄청 수집이 돼서 그걸 이제 설계하고 뭔가 아이디어를 내고 판단하는 것까지 이제 지금 4, 5막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이미 넘어서고 있는 거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서 노력해야 한다 수준으로는 안될것 같은데. 안될것 같은데 어떡하지?
0: 지금 더 두려움을 심어주신 것 같은데.
1: 그러니까요. AI가 진짜 하기 어려운 사람의 영역이 뭘까가 저는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됐다고 보는 편이에요. 이제 그 AI 얘기를 좀더 해보면 중요한 얘기니까 제가 사회복지 영역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돌봄과 챙김이라고 하는 사회복지 영역 안에서 업무는 사실은 기계나 로봇이 대체하기 어렵겠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이쪽이 유망할 수 있겠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돌봄 로봇이 나왔어요.
0: 너무 잘돼 있어요.
1: 얘네가 이미 사실은 근데 이제 저희 쟤네가 제가 주로 하는 일 상담인데 GPT나 이런 AI가 말의 기술에서 훨씬 사람보다 유능해지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말을 토대로 발전해온 애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 돌봄 로봇이 이제 제일 먼저 도입된 게 뭐냐면 AI 상담이에요. 그러니까 필요한 어떤 뭐 건강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르신들이나 누굴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감정을 소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묻거나 상대방이 화를 내도 얘는 절대 동요하지 않고 필요한 정보를 계속 제공하거나 계속 상대방을 대하면서 그거를 대화를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훨씬 감정 소진이 덜한 존재인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2: 예를
1: 약간
2: 들면 콜센터 같은 경우에도
1: 그렇죠. 결국 매뉴얼을
2: 사람이 하게
1: 읽거든요.
2: 되면 감정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AI가
1: 소진되지
2: 훨씬 나을
1: 않는
2: 수 있다.
1: 친절하고 상냥하고 절대 흔들리지 않고
0: 감정이 없는 그
1: 감정이
0: 점을
1: 없는 게 아니라 너무 친절해. 상냥해. 그러니까 오히려 상담을 받는 사람도 훨씬 더 동요되지 않는 이 사람의 친절함에 더 신뢰를 갖기도 편하고 더 관계가 잘 형성이 되기도 하고 오히려 지금 왜 AI 가지고 상담하다가 너무 의존해 가지고 문제 생긴 사례들이 지금 뉴스에 나오거든요. 저는 이게 너무 심각한 거 아닌가. 이미 사회복지도 끝났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 여러 레벨에서 고민하고 그 얘기가 될수 있는 거니까 너도 그 정도로 넘어가지 마.
1: 알겠어요. 네. 이게 AI는 저는 한번 이게 이제 좀 다뤄보죠, 나중에.
2: 네.
1: 이거에 대해서 현장에서 저도 사실은 일을 하면서 AI 쓰고 있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상담일지를 지금도 저희는 벌써 뭘 하고 있냐면 AI 스마트 앱을 개발해서 상담을 녹음을 얘가 자동으로 해가지고 녹음 내용을 얘네가 그 상담에서 정리해야 되는 항목에 맞게 자동으로 정리해서 상담일지 써줘요. 사람이 상담일지 안 써도 되게. 그런 방식으로 저희는 활용이 되고 있고요. 네, 그 시범 사업 중이고요. 그리고 뭐 기획서, 계획, 사업 계획서 이런 것도 되게 도움 많이 받고 있어요. 이제 없이는 살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현직에서는 더 고민하셔야 돼요. 아,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해도 돼요? 제가 얼마 전에 병원 갔었거든요.
0: 네.
1: 배가 아파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내과 의사가 젊은 의사였는데 이제 문진을 할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을. 근데 옆에 컴퓨터 화면을 켜놓고 바로바로 제가 질문하는 거를 구글창에다가 검색하면서 그걸 읽으면서 답변해줬어요.
2: 의사가
1: 응, 의사가. 의사가 그냥,
2: AI를 활용해서
1: 근데 그거를 나랑 같이 보면서, 증상이 어떻다고요? 하면서 검색해가지고, 그거는 이런 것 때문일 수 있겠네요. 라고, 그 바로 화면을
2: 말하는
1: 읽어주면서.
2: 걸 옆에서 해석해주고 그런다는 거죠?
1: 그 제가 의사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참았는데, 그렇게 하실 거면 제가 병원을 왜 왔을까요? 라고 하고 싶었는데 말하지 않았습니다.
2: 뭔가 좀 이유가 있겠죠. 제가.
0: 독특하신 분이었던 거로.
1: 아 그래요? 그런가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2: 예를 들면 자신의 말에 더 권위를 더 높이기 위해서 AI도 이렇게 얘기한다. 그렇게 하는 거일 수도 있죠.
0: 네. AI를 근거로 들어서.
1: 아, 네.
2: 그러니까 그거는 또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는 거니까.
1: 솔직하게 다음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전주로 갑시다.
0: 네.
1: 네, 지역 청년의 삶입니다. 현재 본가 전주죠.
0: 네.
1: 전주에서 태어났죠.
0: 네.
1: 네. 그리고 학교는 지금 원광대는 익산이란 말이에요.
0: 네.
1: 그러면은 전북권에서만 살았던 거잖아요. 그러면 대학을 가기 전에는 전주에서만 주로 거주를 하신 거죠?
0: 네. 전 고등학교도 익산고등학교 나와서.
1: 아, 그래요?
0: 네.
1: 그래요. 그러면 전북권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대학생으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건지 좀 솔직하게 얘기 좀 듣고 싶어요.
0: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편한 점도 많고 아쉬운 점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집이 가까워서 필요하면은 언제든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고 그리고 수도권처럼 집값이나 물가에 대한 부담도 상대적으로 덜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활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반면 아쉬운 점은 저희끼리는 농담으로 원광 마을이라고 부를 정도로 학교 근처에서 생활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1: 원광 마을이요?
0: 네.
1: 원광대 안에서 자기 학교를 그렇게 불러요?
2: 네, 저희 말하는 거죠?
0: 네, 저희 친구들이 이제 원광 마을이다, 원광 마을이다 좀 이러는데 수도권 대학들은 다른 학교 학생이랑 교류하거나 뭐 연합 행사, 과팅 같은 기회가 많다고 들었는데 전북에서는 그런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아요. 뭐 동아리를 한다면 교류전이라도 할 수 있지만 뭐 그렇지 않고서는 전주나 군산처럼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되다 보니까 다른 학교 학생들보다는 같은 학교의 다른 학과 학생들과 친해지는 게 더 현실적인 것 같아요.
1: 하긴 서울 수도권은 지하철이 돼 있으니까 그쵸. 이동하기가 좀 편하고 한데 여기는 어쨌든지 간에 뭔가 버스를 시외버스를 좀 예를 들면 우석대가 지금 전주에 있나요? 삼내예요? 아
0: 네.
1: 어쨌든 뭔가 교통수단 하나 더 이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긴 하겠네요. 그 우석대학교에 같은 학과들이 있잖아요.
0: 네.
1: 거기랑은 교류를 좀 하는 편이잖아요.
0: 네, 우석대 한약학과랑은 교류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축구도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풋살이나
1: 완전히 다른 학과들하고는 교류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인문대라든지 공대라든지
0: 저희는 조금 메디컬끼리는 자주 노는데
1: 아 메디컬
0: 뭐 인문대 공대랑은 엮일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왜냐 축제도 이제 메디컬 축제 이렇게 하고 체육대회도 메디컬 체육대회 이렇게 하거든요.
1: 메디컬 축제.
0: 네. 그래서 이제 야. 완전히 다른 단대랑 친해지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2: 한다면 동아리 활동.
0: 맞아요. 활동. 맞아요.
1: 전체 또 동아리도 여기 연합 동아리인데 약학과랑 약대랑 한의학과랑 한다니까.
0: 근데 여기는 봉사 동아리니까 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한의대랑 약학과랑 하는 거.
2: 대학교가 동아리라기보다 그 과마다 뭐 스터디 그룹이나 이런 형태로 많이 운영을 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1: 취미는 거의 사라지고 거의 진로나 자기개발 관련해서 어쨌든 만들어진다는 거네요.
0: 저 뭐 탁과생 만날 일은 제가 볼 때는 해외 봉사 가든 거 그럴 때는 탁과생 많이 만나요.
1: 해외 봉사 가본 적 있어요?
0: 아 저는 없습니다.
1: 그러니까 근데 사실 저는 진짜 그 시기가 다른 영역의 사람을 만나기 제일 좋은 시기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영역을 많이 만나볼수록 내 어떤 관점이라던가 사고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0: 네.
1: 저는 좀 젊은 친구들 만나면 여유가 조금이라도 되면 무조건 해외여행을 가거나 그런 활동을 해보라고 좀 얘기하는 편인데 그러니까 너무 약간 막 진로에만 이렇게 천착해서 뭔가를 하는 건 좀 나이 들수록 힘들어요, 그게. 그러니까요. 나이 들수록 내가 어떤 내 일에 대한 무게감이 점점 무거워지기 때문에 아무튼 좀 그렇네요.
2: 진로가 불투명하니까 거기에 집중.
1: 그죠. 불안하니까 더 거기에 이제 매진하게 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이제 좀 중요한 얘기 또 해볼게요. 청년들의 경제 생활입니다. 대학생이랑 뭐 또래 청년들이 경제적인 현실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독립이나 자립에 대한 고민들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알고 싶거든요. 친구들은 돈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0: 주로 생활비나 주거비 부담으로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저도 지금 대청교로 활동하면서 돈을 벌고 있고요.
1: 대청교 뭐예요?
0: 대청교가 이제 한국장학재단에서 하는 인재육성이라는, 쉽게 설명드리면 그냥 정말 알바 같은 거거든요.
1: 인재 육성 사업 같은 건데 돈을 받으면서 일하는 거예요?
0: 네. 이게 지역 아동센터에 가서 초등학생들의 학습을 도와주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초중고 친구들의 학습을 도와주는 멘토멘티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1: 이게 약자인 거잖아요?
0: 네.
1: 대학생
0: 풀네임은 이제 대학생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
1: 대학생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을 대청교라고 하는군요.
0: 네.
1: 그렇구나. 이거를 하면은 아르바이트 하는 거에 비해서는 좀 돈을 많이 받는 편인가요?
0: 네, 그 일의 강도도 훨씬 쉽고 뭐 시급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요.
1: 시급이 보통 알바 다 최저임금 주잖아요.
0: 맞아요. 얘는 최저보다 좀 더 높아요.
1: 그러면 그게 좀 일자리가 많은가요? 아니면 좀 이것도 엄선해서 뭐 공부 잘하는 애들만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요?
0: 제가 알기로 학교마다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원광대학교는 일단 성적으로 먼저 자르고 그리고 학년으로 먼저 자르고.
1: 성적, 학년. 그렇구나. 역시 공부를 잘해야 돼. 그렇구나. 또 어떤 게 있어요?
0: 또 이제 제 친구들 보면은 요새 주식하는 재테크하는 친구들도 꽤나 많고요. 제가 놀랐던 점은 이제 학자금 대출의 금리나 세액 공제를 따져서 대출한 돈으로 정부 기여금 적금에 들거나 뭐 재테크에 투자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 각자 영리하게 경제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요즘 대학생들은 이렇게 경제 생활하는구나를 느꼈습니다.
2: 대학생들 그런 투자를 하는 학생들한테 문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현재 한국 사회 경제적 상황, 주식 시장에서 벌어지는 거에 다들 흡수되어 있잖아요. 그런 현상의 일환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1: 맞아요. 이거는 네. 사실은 절대 개인 문제를 볼 수 없고, 네. 우리나라가 사실 너무 물가가 지금 많이 올랐고, 지금 특히 주거비가 너무 빠른 속도로 올랐는데 불구하고, 사실은 임금이나 여러 가지 소득은 어려워서, 그래서 이제 청년 지원 정책들이 많아지는 건데, 이런 거를 저는 제가 청년이어도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고민될 것 같아요. 미래를 고민을 생각하고 왜냐하면 이제 우리 돈 벌어서 10년, 20년 돈 벌어도 집 못 사잖아요. 네.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내 미래를 준비해야 되지? 너무 고민될 것 같고 이거를 그냥 탓할 게 아니라 되게 이거 정책 만드는 분들이 이런 현실을 정말 약간 좀 정말 제대로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 그래서 그러니까 청년들의 처지에서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든 대비책을 하려고 할 것이고 진짜. 특히 이제 시장 상황이 좋기 때문에 주식에도 관심을 가졌던 건데 그런 차원에서 그 청년들에 대한 우려나 이런 걸 보내기보다는 사회 전반적으로 이 상황을 맞아요. 풀어가는 게 중요하겠죠.
1: 맞아요. 맞아요.
0: 그래서 저는 이제 고등학생 때 금융 수업을 해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1: 무조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기초 지식들을 청소년기에 아예 교육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너무 많은 문제들이 청년기에 맞닥뜨리게 된다는 생각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건 다음에 또 다뤄봅시다. 자, 전주 얘기 갈게요. 전주 토박이잖아요.
0: 네.
1: 수민님한테 내가 살아온 도시 전주는 어떤 의미나 어떤 느낌으로 오는지 좀 궁금하고요. 앞으로 또 대학을 졸업하고 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지 뭐 인서울을 할지 모르겠는데 지역에서의 취업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어떤 상을 가지고 있는지 좀 전망이나 이런 게 궁금해요.
0: 제가 느끼는 전주는 지나치게 소란스럽지 않고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가지고 정서적으로 살기 좋은 도시 같아요. 저는 사실 제가 전주 사람이 아니었으면 전주에서 미래를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더 다양하고 경험해볼 게 많은 곳을 가고 싶었기에 뭐 경기도나 광역시 정도로 되는 곳을 가고 싶었어요.
1: 큰 데로 가겠다는 거네요?
0: 네, 그렇죠.
1: 그건 내가 전주 사람으로 살아왔기 때문이다?
0: 네, 근데 저는 제가 전주 사람 아니었으면 미래에 전주에 올 것 같아요.
1: 전주 사람이 아니면 전주에 대해 잘 모르니까 올 일이 없지 않을까요?
0: 하지만 전주 여기저기서 좀 꽤나 들려오는 도시 아니에요?
1: 그런가? 은근히? 관광지로서? 여행지로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어쨌든 더 큰 곳으로 나아가서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는 거네요.
0: 네.
1: 어디 뭐 예를 들면 인서울 수도권?
0: 수도권, 네, 수도권 좋죠. 저는 수원 아니면 대구 이런 데 좋은 것 같아요.
1: 그런 도시들에 대한 상은 어때요? 왜 그런 곳에 가고 싶어요?
0: 일단 전주가 지하철도 없잖아요.
1: 아.
0: 일단 지하철이 있는 곳?
1: 광주.
0: 그렇죠. 지하철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전주가 너무 좁아서 사실 한 달이 건너면 정말 다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특히 비슷한 또래라면은. 네네. 그래서 이제 더 다양한 친구들 만나고 싶다.
1: 맞아요. 저는 저희 도시 이야기에서도 사실은 도시의 인구 문제, 뭐 정주 문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약간 정주하기를 바라거나 정주하는 데에 뭐 현금 지원을 해주거나 이런 정책에서는 사실 동의하지 않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전에 그 선한 의원 출연한 방송에서 비슷한 얘기 한번 했었는데 오히려 더 교통이나 여러 가지 좀 흐를 수 있는 조건을 더 좋게 만들어서 내가 뭐 굳이 서울 가서 살지 않아도 예를 들면 뭐 세종이나 서울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간이 단축되거나 더 편리해진다고 하면 차라리 내가 여기 살면서도 그런 곳에서 일을 하거나 이렇게 사실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내가 사는 곳을 선택하는 선택권이 더 넓어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메가시티 만들고 이런 거에 메가시티 잘 모르시죠? 좀 너무 전문적인 얘기니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살아달라는 시기보단 오히려 좀 더 다양한 곳을 경험하게 해주고 그러고 나서 저도 약간 좀 내가 나중에 경험해보고 나서 선택할 수 있는 장점들을 좀 만들어가는 게 도시 입장에서도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신 건 할 얘기가 있어서 오신 거죠?
2: 그렇죠.
1: 네.
2: 오늘 이렇게 마이크를 준비해서 여차하면 좀 얘기를 해야 하는데 지금 이 얘기를 좀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그 도시학에 나오셨던 전주 윤찬영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인데 굳이 막 그 전주에 살아야 된다 전주에서 난 사람이니까 그렇게 강요한다고 되지도 않고
1: 그러게 맞아요.
2: 예를 들면 서울에 가서 어떤 경험도 쌓고 더 큰 기회를 만들어서 어떤 또 다른 기회에 다시 올 수도 있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지 그걸 이렇게 붙잡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을 맞아요. 하시더라고요. 뭐 아까 그 말씀하신 게 여러 가지 진로에 대해서도 뭐 다양한 경험을 하고 또 그 도시에 대한 고민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런 맥락에서 그 충분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거나 또는 또 다른 시선에서 기대를 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특히 이제 도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파리 프랑스 그 사례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어느 나라나 다 그 젊은이들은 다 크고 화려한 것들을 찾아서 가는 그 경향이 있잖아요. 그게 나쁜 것이 아니고 근데 이제 파리 같은 경우에는 그 젊은 시절 그렇게 조금 보내고 그 고향으로서 돌아오는 풍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좋은 것 같고 우리도 그 청년들이나 지역사회에서도 그렇게 좀 바라보고 좀 열린 마음으로 이런 것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1: 좋습니다.
2: 네.
1: 저 그런 얘기들을 앞으로 많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2: 네. 네.
1: 시간이 벌써 45분 됐고요. 중간에 노래 한 곡 듣고 저희가 광고하고 나서 나머지 질문 이어갈게요. 수민님이 추천해 주신 곡이에요.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듣겠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통해 도시 이야기 전주와 나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방송되고 금요일 아침 8시에 재방송됩니다. 또 공동체 라디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하고 유튜브 채널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비영리 방송국으로 시민들의 회비와 후원금, 공익기금으로 만들어집니다. 지역에서 다양한 주제로 활동하는 단체와 개인이라면 누구나 방송 제작에 참여할 수 있으며 여러분의 후원과 참여는 공동체 라디오의 지속적인 운영과 발전에 큰 힘이 됩니다. 네, 제가 지난번 방송 때 광고 읽는 것도 까먹고 넘어갔더라고요. 자, 이제 마무리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20대의 또래들을 보면 사실 저는 20대 때 거의 건강 걱정은 안 하고 살았거든요. 그냥 좀 막 함부로 막 술 엄청 먹고 막 네. 그냥 너무 당연히 건강하니까 건강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은 것 같은데 요즘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청년들이 건강을 챙기거나 좀 소비하는 문화들의 어떤 좀 특징들이 있는지 본인이 느끼기에 어쨌든 건강을 다루는 전공을 갖고 있으니까 네. 좀 어떤지 얘기 좀 해주세요.
1: 저 건강관리 다들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한약을 챙겨 먹는 친구들도 많고 비타민, 미크시스 등을 이제 영양제를 챙겨 먹는 친구들도 많은 것 같아요.
0: 오, 그리고 벌써부터?
1: 아, 근데 제 주변에는 제 동기들 이제 만학도도 많아서 30대 이상이 많거든요.
0: 아. 다른 걸 하다가 중간에 네. 이 전공을 선택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1: 네네네. 아. 대기업 다니다가 아니면 간호사 하다가 이렇게 여기 오신 분들이 꽤나 있으셔서 오. 이제 네, 영양제 많이 챙겨 먹는 것 같습니다.
0: 그렇구나.
1: 그리고 헬스를 다니거나 특히 요즘은 조금 날이 덥긴 하지만 러닝을 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러닝은 기록이나 페이스를 이제 SNS에 공유하는 문화가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동기부여도 받고 건강한 경쟁을 하게 되는 듯합니다. 뭐 요즘 건강관리를 단순히 몸을 관리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을 가꾸는 하나의 방법이 된 것 같아요.
0: 아, 그거 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걷기나 네. 이런 거를 저 막 은행 앱에서 그런 게 항상 막 알림 막 뜨던데 네. 내가 이제 걷기나 이런 거를 업로드를 하면 내 주변의 친구들이나 카톡 친구들 이런 다른 사람들하고 그걸 계속 비교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약간 경쟁에서 네. 내가 1등하면 뭐 1등하면 거기에 뭐 약간 포인트 주고 이런 식으로 이게 사실 운동을 혼자 하는 기지만 혼자 하는 게 아닌 거죠. 그 SNS 문화가 건강 관리 좀 습관도 바꾸고 있는 것 같다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네.
1: 특히 러닝이 좀 붐업되지 않았나.
0: 뭐 하세요? 러닝 하세요? 아니면
1: 저는 헬스 조금 하고 저는 배드민턴 치고 있습니다.
0: 배드민턴은 규칙적으로 좀 하는 편이에요? 아니면
1: 배드민턴 동아리에 들어가서 아. 매주 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방학이라 안 하고 있긴 한데 학기 중에 매주 치고 있습니다.
2: 체육관에서요?
1: 네. 덕이님도 본인을 위해 하고 있는 건강 관리가 있을까요?
0: 저요? 저는 이제 건강을 챙기지 않으면 안 되고요. 그 20대, 30대 건강할 때 건강을 챙겨두지 않으면 이제 나이가 들면 중장년이 되면 진짜 뼈저리게 후회를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나마 제가 20대 때 만들어 놓은 근육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나이 들면 그 근육을 약간 먹으면 그러니까 파 먹으면 산다 이런 표현도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근육이 이제 운동을 해도 잘 만들어지지 않고 운동을 해서 만들어지지 않는데 그것도 금방 사라지고 하는 그런 게 확실히 달라지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매일매일 체조랑 스트레칭해서 약간 30분씩 전에 홈트를 하는데 그거하고 폼롤러로 자기 전에 30분 스트레칭을 안 하면 다음날 너무 힘들어요.
1: 좀 뭉치나요?
0: 뭉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하루 종일 사무실에 앉아서 일을 사무직이라서 아니까 이 저녁에 척추를 이제 펴고 자지 않으면 다음날 너무 등이랑 아프고 다음날 일과가 힘들 정도로 운동을 안 하면 어려워요.
1: 아, 혈액순환 네. 풀어주는 거 중요하잖아요. 아무튼 피디님.
0: 그래서 건강 운동을 이제 그냥 뭐 내가 건강을 뭐 유지하려고 뭐 한다기보다 안 아프려고 하는 거죠. 살려고 한다고 표현합니다. 살려고 운동합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영양제도 그렇고 눈이 이제 제가 노안이 오기 전에 노안 안 오셨어요? 저는 이제 몰랐는데 컴퓨터를 이제 하루 종일 볼 수밖에 없는 일을 하니까 이게 눈이 이제 안 좋아지면 일을 같이 계속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뭐 그 지아잔틴, 뭐 아스타잔틴, 또 뭐죠? 뭐 그런 약들도 막 먹게 되고, 뭐 종합 영양제 그러니까 많이 여러 가지를 먹진 않는데, 그리고 술을 아예 끊었고, 그죠. 술을 아예 끊는 것도 사실은 이제 숙취가 생겼을 때 예전에는 먹어도 다음날 뭐 괜찮았어요. 그리고 숙취 몇 시간이 풀렸는데 이제는 일주일이 힘들어요. 술 먹을 수가 없어요.
1: 밤 새는 것도 힘드시죠?
0: 밤 못 새요.
1: 그쵸.
0: 밤 죽을 것 같아요. 네, 아. 이제 시간이 지금 이제 55분이 됐어요. 한 시간을 채울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라고 처음에 얘기하셨는데, 그죠? 방송 전에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1: 네.
0: 오늘 처음 이제 방송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스튜디오에서 마이크 앞에서 얘기를 해보셨잖아요. 좀 네. 소감이 어때요?
1: 준비 과정부터 지금도 그렇고 지금 많이 떨린데.
0: 아, 지금도 떨려요?
1: 네. 잘 얘기했는지도 좀 모르겠고.
0: 네.
1: 그냥 끝나면 빨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싶어요.
0: 너무 잘하셨어요.
1: 이게 매달 이렇게 방송 준비하시는 덕이님이 대단한 것 같아요.
0: 저는 한 달에 한 번인데 저 티디님은 일주일에 한 번을.
1: 대단하신 것
0: 같아요. 그거를 이제 2년 넘게 해오고 계십니다. 네. 본업도 아니신데요. 그래서 제가 힘들 때마다 피디님은 매주 하시는데 내가 한 달에 한 번 갖고 힘들다는 소리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방송하면서 보내고 있고 오늘도 하나도 떨린 것 같지 않았고요.
1: 다행이네요.
0: 너무 잘하셨어요.
1: 다행입니다.
0: 아, 너무 잘하셨고 제가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바쁘신 와중에 진짜 시간 내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수민 씨처럼 그 자기 진로를 지금 고민하는 청년들이 엄청 많잖아요.
1: 네.
0: 그리고 치열하게 오늘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또래들에게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있거나 나중에라도 보게 될 우리 청취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취업이나 졸업을 앞두고 미래가 막막하고 불안한 청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대학생이라 그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청년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나 장학금, 대외 활동들이 정말 좋은 기회가 많으니까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특히 대학생이라면 학교 홈페이지를 꼭 자주 확인해봤으면 좋겠어요.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남들과 비교하기보다는 자신의 속도를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고민과 노력은 분명 미래에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모든 청년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저 끝곡 들으면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진수민 학생과 깊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청년들의 현실 감각이 생각보다 훨씬 단단하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흔히 기성세대는 청년들을 아직 여물지 않은 그저 챙겨주고 보살펴야 할 대상으로만 바라보곤 하는데요. 하지만 오늘 옆에서 제가 마주한 청년의 모습은 이 급변하는 시대의 최전선에서 누구보다 깊이 고민하면서 자기 삶을 책임감 있게 개척해 나가는 당당한 동료 시민이었습니다. 지금의 청년들에게 필요한 건 선배들의 섣부른 조언이나 걱정보다는 자기만의 걸음으로 내일을 향해 걸어가는 그 노력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응원해주는 따뜻한 시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도시 이야기는 8월 방송을 끝으로 시즌2를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끝곡으로 하현상의 등대 들으면서 저는 다음 달 이 시간에 올해의 전주청년실록 마지막 페이지를 열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길벗, 진행의 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